6월의 마지막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작은 한 걸음을 떼보는 거예요. 그럼 내일 맞는 7월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자, 성경에도 그러시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입니다.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늘 지금입니다. 여기는 뿜뿜 브라디오. 저는 일곱.

바로 지금 찬양 띄워드리면서 6월 30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네요.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6년도 이제 딱 절반을 지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26.5년이라고 예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정확한 얘기죠. 정확한 얘기입니다. 예, 절반을 딱 지나는 이 시점 가운데 예, 이제 요맘때쯤 되면 생각이 납니다. 아, 우리의 절반을 또 한번 계수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아, 벌써 26년이 반이나 흘렀단 말이야. 이제 반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라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어떤 절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결심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그래! 지금까지의 어떤 나의 모습은 또 잠깐 내려놓고 7월부터는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야. 예, 오늘부터 하세요. 예. 오늘부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시작을 미룹니다. 예, 오늘 시작하기가 참 잘 안 돼요. 항상 뭔가 내일부터, 그지? 다이어트도 그래 내일부터 아니면 조금 빨리 하시는 분들 다음 끼니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죠? 운동도 다음 주부터

0: 2차를 이제 그 회원 등록 기간이 끝났으니까 다음 달부터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성경은 뭐 예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어찌됐든 우리는 참 이렇게 시작을 미루곤 하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모든 사람의 모든 역사 모든 어떤 그 변화들은 지금 이 순간 오늘 시작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네, 오늘 한번 결단해보고 또 시작해보시는 작은 걸음이라도 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뭐 벌써 뭐 내일 기다리시는 분도 계신데 뭐 지금 계획 엄청 세워놓고 내일 기다리시는 분도 계신데 오늘부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승화 씨 벌써 7월이래요. 예, 올해 여름도 이렇게 맞이하게 됐네요. 바로 지금 운동 갑니다라고. 아, 잘했다. 예, 정수아 씨. 지금 바로 운동하시는 정수아 씨 응원합니다. 자, 설공 씨 바로 지금 출석합니다. 잘했어. 예, 설공 씨. 잘했어. 응용을 또 이렇게 잘해. 설공 씨가. 지금 바로 출석 체크 뿜뿜 라디오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아, 나 이걸로 가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또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 길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6월 30일 화요일 아침 바로 지금 이 순간 출석 체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 출석 체크가 완료되고요. 출석 체크하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꼭 한 구절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의 말씀 퀴즈까지 바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다음 말씀 가운데 이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라! 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제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제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가운데에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일지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워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훅 나올 뻔했다. 깜짝 놀랐어요. 예. 겨우 입을 붙들었어요.
1: 젊은 사람들도 지실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0: 뿜뿜 두 글자 와 오늘의 말씀 퀴즈 정답까지 단문하시면 샵 0981번으로 남기시면서 원하게 2026년 6월의 마지막 날 함께 달려갑니다. 찬양과 함께 하죠.
1: 주만을 바라보며 함께
0: 주를 악무하는 자
1: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어노인팅이 찬양합니다.

라미, 승기, 승기, 증승기, 이병욱, 영수기, 이성훈, 입투드죠.

기분 좋은 화요일 아침 계속해서 홈폼 라디오 찬양으로 함께 달려갑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이어갈게요. 자, 오늘 출석 체크와 더불어서 오늘의 말씀 퀴즈 동시 이스타발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뿜뿜 두 글자 남문호시만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기시고요. 받아보시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뿅뿅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뿅뿅은 구원의 날이로다. 뿅뿅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입장 0408 입장

김크리스탈 이혜성 현신이 6997 로이 김수선 강병현 입장하고 있네요. 어우 기리기리 정천기리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드사이즈 챙겨 후원 손

자, 우리 정명옥 씨 올해의 절반도 분품 라디오와 함께할 수 있었으면 감사드립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요. 아야, this is 노고.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그래요. 올 한 해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제이어스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자, 6월 30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디스에서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살생이죠. 살아있는 방송을 지향하는 라디오 뿜뿜 라디오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9시 18분이에요. 자, 출석 체크로 여러분들 함께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DJ만 살아있다고 뭐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함께 살리고 살려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의 실시간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은 10원, 샵0981번, 장문은 100원이에요. 자,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열려 있으니까 많이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권용기띠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우리 용기띠가 진짜 오랜만에 왔네. 롱타임 노시다 진짜.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들의 근황들 조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 준투두홍, 우리 준홍이가 예, 또 연락을 줬어요. 안녕하세요 건디, 오늘 저희 교회에서 SFC 대학생 대회 다 같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은혜 많이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교회 가음정교회에서 우리 SFC Student for Christ 괜찮네요. 아직 쓱 나온 Student for Christ 그죠? 주를 위한 우리 주님을 위한 우리 학생들이다. 이런 거죠. 아주 놀라운 모임이에요. 예, 저도 SFC 출신입니다. SFC 출신이고 SFC 또 이렇게 강령 많이 외치고 다녔었는데 그때의 어떤 그 뜨거움들, 예, 그때의 뜨거움들, 그때 또 만났던 우리 하나님, 예, 성령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말로 우리의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방학 시즌이 돼가지고 뭐 우리 대학생 친구부터 시작해서 뭐 중고등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그리고 유치 유아부 친구들도 이제 성경학교나 이런 수련회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평생에 예수를 구주 삼고 이렇게 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선배님들 다 아시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여름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한 마음 모아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CC 출신인데, 그래요, 하창수. 고맙습니다. 예, 출신들, 출신 토크 나오는 거야? 예, 여러분, 어디 출신인데요? 예, 어느 출신인지, 토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무 토크나 가는 거거든. 예, 그리고 어느 출신인지, 출신과 배경, 여러분들 상세하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 축하드려야 될 분이 있네요. 라미라미, 동그라미, 예, 슬라미, 우리가 라미가 내치아노라미, 술라미, 박보라미. 우리 라미라미 박보라미 씨께서 아, 똑똑, 건디, 생일 축하 받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날인 것 같아요. 히히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6월 30일 우리 라미라미 박보라미 씨의 예 40살 되고 나서 맞는 천생. 아, 죄송합니다. 그 정확하게 그냥 저는 얘기한 거예요. 예, 40세가 되는 해에 맞는 첫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come on.

자, 오늘의 말씀 출석 체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뿜뿜 두 글자 남기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가운데에 빈칸에 들어가는 말은 무엇일까요? 보라 뿅뿅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뿅뿅은 구원의 날이로다. 잠시 후에 정답 공개합니다. 오늘 출신 토크 지금 예, 몇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병철님, 저는 경남 창녕군 대지면 모산리 499번지 출신입니다.

가는 친구들도 오라 우리가. 지금부터 달고 나야 돼. 네. 차 안에서 달고 나야 돼요. 9시 24분이니까 자지 말고. 네.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찬양 함께 만나보고 조용히 하세요. 예예. 아, 너무 오래 하면 DJ 소리가 안 들려요. 예. 아, 딱 신호에 맞춰야지. DJ 신호에 딱딱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자, 이제 오늘의 말씀 퀴즈 정답을 공개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 출신 토크가 약간 좀 뜨겁네요. 예, 출신 토크 함께 하고 있고 저는 대지면 모산리 대지면 모산리 거기 출신 저기래요. 군복무를 거기

거기서 하셨대요. 이병욱 씨께서. 네. 대지면 모산리에서. 아, 우리 이병철 씨의 출신이 이병욱 씨의 군복무 거기랑 저기 겹치네요. 와, 이런 도웡이 있나? 인사하세요. 두 분 인사하세요. 예. 네. 이게 교집합이 있는 분들이에요. 승기승기 증승기 씨. 출신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디 입신할 건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좋은 사자성어죠. 입신 양명. 예, 그죠? 예, 입신이 양명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도 뭐 중요하겠죠. 그죠? 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 입신 양명.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입신 양명을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네? 그 기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탁 바로 서 있고 입신을 양명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죠? 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극동 방송이니까 예,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예, 8005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SFC 출신입니다. 반가워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SFC 출신들이 또 이 경남 지역에는 또 많이 계시거든요.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후배님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SFC 출신들 많이 계시고 예, 와 SFC를 아시고 수준이 있으시네요라고 예, 5069님께서 이분은 무조건 SFC 출신이다. 장병 역시 정확한 DJ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병섭 씨, 저는 천국 출신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한 방에 정리하네요. 예. 자, 여기서 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국 출신, 더 이상 뭘 얘기를 해. 예.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서 와서 천국으로 갈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죠. 오늘은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퀴즈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가운데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었을지 정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뿅뿅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뿅뿅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오늘의 말씀 퀴즈 정답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지금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뿜뿜라디오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쭉쭉 우리 뿜퍼구가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챙겨가시기 바라겠어요. 찬양 함께 하시죠. 오늘 같은 밤.

나쁜 날이 6월 30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34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자,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작은 코너 코코넛 시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코넛 시간 들렸다가 말았다가 들렸다가 말았다가 찬양을 들려줘요.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J가 육성으로 찬양을 한 곡 불러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띄엄띄엄 들릴 거예요. 들렸다가 말았다가 들렸다가 말았다가 마치 MIC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것처럼 전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돌아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처럼 띄엄띄엄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잘 메꿔주셔가지고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의 제목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남겨주신 분 중 추첨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부를 찬양, 아, 요 찬양이네요. 요 찬양, 요 찬양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한 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 굉장히 우리를 강타했었던, 예, H.O.T 강타하지 말고 강타했었던 그런 찬양이 되겠습니다. 요 찬양의 제목이 무엇일지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귀를 기울여서 감미로운 DJ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음 한번 잡아볼게요. 요거 올라갈게요. 이걸로. 이게 조금 높은 음이어서. 네. 갑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 갑니다! 아, 날 하듯 는 신을 향 계획 줘 해서.

세상 보다 하게로 창조 노라. 와와 내가 하여 기뻐 너깐를 아랑 노라.

사랑을 당신의 음에 사랑을 들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손동작을 빼. 와, 그거를 빼네. 예. 드려. 아, 요거를 안 해주네. 자, 과연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정확하게 남겨주신 분 중에 몇 분한테 한번 선물을 드려볼까. 예.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시는 거 보고 판단할게요.

예수 들어가며 트러스 채널베이 자모리스의 예신을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뿜뿜 라디오 6월 30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시간은 9시 41분입니다. 들렸다가 말았다가 들렸다가 말았다가 사는 거 들었어요.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요. DJ가 육성으로 불러드렸던 그 채널의 제목은 무엇일지 정답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1768님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마음은 급하지만 귀는 즐겁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정답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나요? 장병형씨 밖에 무지 덥네요.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우리 DJ님도 더위 먹지 마시고 시원하게 진행 부탁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예, 타이밍이 굉장히 공교롭게, 예, DJ가 열심히, 예, 그 퀴즈를 내고 있었는데, 더위 조심하시라라는 얘기.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뭐 어떤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아, 이병섭 씨가 건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소리가 들렸다 말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거. 자, 예, 무슨 말이야? 예, 아, 정신줄 단디 잡고 지금 하고 있는 예, 뿜뿜 라디오. 아, 요게 굉장한 어떤 그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성대의 컨트롤이 굉장히 예,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해내는 DJ. 그러니까 정신줄을 꽉 잡고 있어야 돼. 자, 과연 제가 불렀던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찬양, 바로 이 찬양이죠. 정답은 바로 이 부분만 들어도 아시겠죠? 정답 공개합니다. 오늘의 문제 정답은 바로 아주머니 된 날이 아니고요. 예, 아주 먼 옛날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왜 돼요? 자, 정답 남겨주신 분 중 두 분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찬양 예전에 그 새로 교회 오신 분들 이렇게 세워놓고 여찬양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생각보다 길어요. 상당히 멋져가 하셨었던 예, 그들의 얼굴이 기억이 나네요. 자, 서로서로 축복하시면서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I will be back.

0: FEBC
1: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밀양 서부교회 김기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흔히 점심 드셨어요 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점심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점심은 한자로 점점자와 마음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과사전을 찾아보니 중국 사람들이 마음에 점을 찍듯이 한낮에 음식을 조금 먹은 데서 이 단어가 생겨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자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점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점심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 참 의미 있는 해석입니다. 점심시간은 하루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오전이 지나갔고 아직 하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잠시 멈춰서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차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습니다. 비행기도 출발 전에 반드시 점검합니다.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점검하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정작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반드시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선수들은 그 시간 동안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의 지시를 듣습니다. 전반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후반전에는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고전하던 팀이 후반전에는 완전히 다른 팀인 것처럼 경기를 펼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프타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달리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느냐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는 사람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전반전 인생은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종교 교육을 받았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방향이 틀려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그의 인생에 하프타임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길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반전에는 교회를 핍박했지만 후반전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전반전에는 성도들을 감옥에 잡아넣었지만 후반전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반전에는 자신의 의의를 자랑했지만 후반전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열심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프타임의 능력입니다. 인생은 방향이 바뀌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데 무슨 새로운 시작입니까? 그러나 늦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보십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0: 어쩌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프타임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추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누가 그 목표를 정해 주었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았는가? 나를 만드신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가? 영원을 위해 살았는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점심 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은 식사를 하셨느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점심, 곧 마음을 점검하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삶의 방향을 점검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하프타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여러분의 주인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오늘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후반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밀양 서부교회 김기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55-355-0690 밀양 서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대를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극동방송

0: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1: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세계 역사와 한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확실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킬 최선의 안보 전략이 마련되게 하소서. 우리의 안보가 오직 주님 손에 있으니 유, 개, 공 우리 군을 보호하시고 군 보고마가 가속화되어 군 장병들이 복음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독교 가치를 담은 복음적 문화들이 생명력 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문화 콘텐츠 속의 선정성과 자극, 폭력과 주술적인 내용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생명을 살리는 선한 가치와 복음이 채워지게 하소서. 노인의 질병과 빈곤, 고립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가슴 아픈 현실을 봅니다.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어 한 생명도 소외되지 않게 하소서. 어르신들을 삶의 서성으로 존경하며 온 사회가 그분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품이 되게 하소서. 우리 사이의 생명 존중 문화가 회복되어 태아의 생명 보호는 규제 개혁 대상이 아니라 생명 존중의 소중한 가치이며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고 부작용을 초래하는 낙태와 허용을 반드시 막아내게 하소서. 수많은 민원과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의 오명을 벗게 하소서. 오직 내 기준과 권리, 법의 잣대만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흐름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해와 용서의 온기로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내 맘속에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6월 30일 화요일 아침 뿜뿜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립니다. On air, on air.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뿜뿜라디오 2부도 여러분들의 청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FM 98.1

0: 메가헤르츠, 진주 FM은 92.5MHz고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면 어디서든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함께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참여하고 또 방송 참여할 때 더욱더 뿜뿜 라디오가 입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한 발만 다가오면 디제이가 열 걸음 가까이 간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그게 약간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계신 건 같더라고. 예, 그래도 쓱 한 발만 용기 내주세요. 아시겠죠? 최유원 함께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이정님도 입장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 윤현빈 오랜만에 또 입장을 했네요. 잘 오셨습니다. 2053님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2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폴 발로시의 음성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문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이 이야기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십니다. 자, 이은혜띠 2부도 입장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즉석 카레 먹으려고 은봉지째로, 아, 그 뭔지 알겠네요. 그 약간 은색으로 돼 있는 거기에 돼 있잖아요. 은봉지째로 렌즈에 돌렸다가 렌즈가 펑 하고 터져가지고 렌즈 안이 탔는데, 오, 렌즈가 탔다고요? 그 내용물이 탔다라는 말씀인가요? 렌즈가 탔다고, 기계가 내용물이겠지? 예, 펑 하고 집은 안 태워 먹고 화상 사고 안 나는 아침에 다행인 아침이라고 해도 맞겠죠? 맞죠. 이거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약간 좀 터지는 소리. 아, 죄송합니다. 아, 소리가 좀 공교로웠는데. 아, 이거는 진짜 위험했네. 많이 놀랐겠다. 예. 그게, 그 보통 이제 조금 입구를 살짝은 개봉을 하고 돌리지 않나요? 그죠? 아, 그런데 급하신 나머지 그거 그냥 넣으셨나 봐요. 예. 그래서 그거 하면 아니 막 부풀다가 팡 터지거든요. 그러면 되게 예, 그 저기 충격도 크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내용물이 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 어쨌든 너무 정말 다행이네요, 진짜로. 예. 약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 예,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뿜뿜 가족분들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또 보호받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은혜 씨 오늘 참 이 와중에 감사의, 예, 감사의 어떤 그 저기 기도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예, 다행이다. 아, 나도 너무 놀랐네. 지금 소개하면서 너무 놀랐네요. 예.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그, 저기, 긁어서 드시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입니다. 터널에서도 안 끊기고 너무 좋아요. 여기저기 방방 벚꽃 소문내고 있어요. 독특한 표현이네. 방방 벚꽃 소문내고 있다고. 예. 그래서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우리 어플리케이션 진짜 잘 돼 있단 말이야. 깨끗하게 예쁘게 잘 돼 있다고. 그거 이제 많이 소문내 주셔가지고 아직도 모르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소문 많이 내주시고, 더불어서 극동방송까지 홍보 많이 해주시고, 아시겠죠? 예. 심지어는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극동방송을 안 듣는 분이 아니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거는 제 잘못이지. 예, 제 잘못인데, 예, 여러분들도 좀 그게 있어요. 아시겠죠? 예, 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이 아니겠어요? 우리 함께 맹글어가는 라디오, 뿜뿜 라디오이기 때문에, 극동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극동방송, 그게 뭐야? 이거는 안 돼. 예, 이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여러분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뿜뿜 라디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전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몇몇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뿜뿜 라디오 홍보대사님들 계시거든요. 예, 여러분들 모두가 홍보대사인데 몰랐죠. 여러분들이 다 홍보대사신데 그런 홍보대사님들 계십니다. 쓱 가가지고 핸드폰 좀 줘볼래? 해가지고 쓱 깔아놔. 근데 그거는 약간 좀 동의가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좀 거북스럽지 않게 좀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소개 많이 해주세요. 예, 애플리케이션 소개 많이 해주시고, 이거 들어봐. 심심할 때 한번 쓱 한번 들어봐. 마음이 공고할 때쓱 들어봐.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하늘의 평안을 전하는 일이다. 예,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다시 듣기 없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그, 지금 다시 듣기 서비스가 저희가 찬양, 그 저작권 때문에, 예, 찬양 곡들 저작권 때문에 지금 그 서비스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 이제, 그, 하면, 음악을 다 이렇게 걸러내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심심하시지 않을까? 그지? 예. 뿜뿜 라디오는 찬양이 거의 절반이어가지고 거의 반주를 그냥, 예, 덜어내야 돼가지고. 여튼 뭐, 그렇습니다. 현재 다시 듣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1768님.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듣는데, 전화기가 뜨끈뜨끈. 그래도 즐겁습니다. 오랜만에 딸도 보고, 출근길 잠시 듣던 뿜뿜 라디오도 오늘은 종일 듣고 있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또, 전화기 뜨끈뜨끈. 이게, 아, 나 열심히 청취했다. 요거거든. 예, 요거 또 반증이에요. 예, 저희 같은 뭐, 방송인들은, 그, 저기, 뭐, 어디 하면, 녹화나 이런 거 하면 그 허리춤이나 엉덩이에 그 저기 마이크 송수신기를 꽂거든요. 그게 뜨끈뜨끈하면 내가 좀 열심히 했구나. 요거 이제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열청했다. 열심히 청취했다라는 반증입니다. 1768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장병영 씨, 저녁에 일할 때에도 건디 목소리가 생각이 나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방송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늘 드립니다. 안 들을 거잖아. 에? 저녁에 하고, 응? 아침에 하고, 저녁에 또 하고 하면 안 들을 거잖아. 예? 들을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하루 종일 방송하면 초과수당 주셔야 됩니다라고 정성기 씨가 남겨주셨는데, 초과수당 안 받아요. 근데 안 들을 거잖아. 초과수당을 왜 받습니까? 안 받지. 안 들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뭐 4시간, 6시간 이렇게 방송해 주시면 안 돼요라고 또 남겨주셨는데, 진료할 거잖아. 예? DJ 마음이 슬프잖아? 예. 눈물이 나잖아? 예. 콧물도 나고.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적당한 어떤 그 거리로 지금 2시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어플리케이션 우리 또 이렇게 홍보하면서 쓱 깔아주시는 거 그 얘기를 했더니 정수아 씨께서 저는 합의하에 진행합니다.

0: 자,
1: 의심을 깨치고 나가는
0: 아, 예. 진행시켜. 예, 진행시켜. 자, 이병경 씨, 저희 딸이요. 극동방송 재미없대요. 어떡해요? 아, 내 잘못이다. 예.

이은혜 씨, 그 렌지 내용물 터졌다는 이은혜 씨. 부모님께서 차에서 뿜뿜 라디오 그 제 사연 듣고 전화 오셔가지고 욕을 한 바가지를 다행이다라는 어떤 부모님 마음이죠. 다시 한번 다행이다 정말.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자, 이병경 씨 오전 오후 다 방송해 주세요. 아, 딸이 재미없다며. 아침에도 재미없고 저녁에도 재미없으면 DJ가 상처가 좀 있지.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가갈게. 자, 찬양 들으신 이후에 오늘의 코너죠. 뿜뿜 상담소로 돌아옵니다. 커밍 순!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는

0: 자,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공감이 뿜뿜 솟아나고 위로가 뿜뿜 솟아나는 뿜뿜 상담소. 오늘도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 어서 이쪽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마음들 안아드릴게요. 치크치크 치크 세워드릴게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치크 세워주실 이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문가, 심리치료 전문가 우리 김진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제 마음부터 좀 치켜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녀분이 재미없다고, 예, 안 듣는다고. 예, 오전, 오후 다 방송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재미없다면서요 했더니 제가 듣게요 라고.
1: 네, 모두를 위해서 양보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0: 딸은 안 들어도 제가 듣게요.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아, 또 오늘 이렇게 또 말 못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보듬어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또 어떤 분의 어떤 사연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볼지 기대가 되는데, 아, 저희 방송을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아, 들어보시고 이게, 아, 나도 뭔가, 그쵸, 내 고민도 조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네, 얼마든지, 예, 얼마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0: 저희가 예. 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사연이 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누구 사연인지는 저희가 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당신 사연을 소개를 해드린 건데 제 사연은 언제 나오죠라고 남겨
0: 네. 열심히 들어주셨는데 예, 예, 예. 그것들이 아 내가 의도한 거랑 좀 달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 거 같기는 한데 다 맞지는 않아 이러셔서 나 아닌가? 나는 아닌가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1: 아, 긴가민가 하면 귀여워. 예. 이게 다른 분들도 저런 사연을 가지고 있나 보다 하지만 네. 다 내 사연으로 그렇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문제, 말 못할 고민 안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어플리케이션은 그 성함 그쵸. 중에 두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철저한 익명까지는 보장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문자로
0: 샵0981로 예, 예. 보내주시면 문자로 감사하겠습니다.
1: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철저하게 익명을 보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뿜뿜 상담소 시간에 도착하는 그 문자들은 저희가 다 익명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반응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가감없이 그렇죠. 저희 쪽으로 남겨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0: 함께 성장하는 방송입니다.
1: 그렇습니다. 좋은데요 그거. 그렇죠. 예, 함께 성장하는 방송.
0: 예. 네, 상담에 잘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1: 아, 좋다 좋다. 예. 자, 오늘의 이야기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 가정은 무너질까요?
1: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 가정은 무너질까요?
0: 그쵸.
1: 이거 뭔가 조금 예 제목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마음이 애리네.
0: 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상에서 우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함께 했는데 왜 우리 가정은 다른 가정처럼 웃음이 사라지고 말수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온기를 잃어버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사실은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쵸. 너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사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과 조금 이렇게 달라서 거기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0: 맞죠. 예. 상담 현장에 보면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일반인들로 좀 구별이 되어지는데 보면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자원이 많으세요.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게 뭐냐면 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집은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고민을 갖고 계시는 가족들 안에서 신앙의 오해 그걸 좀 풀어나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답변을 이렇게 적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가 자주 다투는 것은 자녀가 원인이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가 자주 다툰다? 그럼 자녀가 원인이다. 자, 두 번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부부 갈등은 없어야 한다. 세 번째, 자녀는 부모의 갈등을 잘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녀가 잘 되면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오늘 사연이 참 안타까운데, 결혼 이제 10년 차가 훌쩍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쵸. 훌쩍 넘으셨고 남편분은 안수 집사님이시고 아내분은 권사님이신 교회에서 정말로 너무 모범적이고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본인이 되는 어떤 그런 예, 부부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자녀가 이제 학업 성취도가 이제 떨어지고 게임에 이제 과몰입을 하면서 학교 생활에 부적응을 겪기 시작하면서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제 함께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기도가 줄어

0: 드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줄어들었다고.
1: 기도는 합니다. 열심히 하시죠.
0: 예,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남편분께서는 엄격한 훈육, 아내분께서는 따뜻한 공감을 강조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대척점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렇게 키웠잖아. 당신의 교육관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됐잖아. 라는 비난이 서로 오갔다고 합니다. 결국은 감정이 폭발을 했고, 지금 이 가정에는 길고 차가운 침묵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제 저희 쪽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그런 가정입니다. 자, 이게 그 사연만 들어도
1: 좀 답답하죠.
0: 답답하고 내 얘기 같아서,
1: 그렇죠.
0: 예, 우리 가정 얘기 같아서 더 답답해지는 그런 사연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좀 우리가 다뤄야 될까요?
1: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담을 연결하실 때 꼭 갖고 계시는 신앙의 오류가 좀 있으세요.
0: 어떤 오류입니까?
1: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이나 자녀에게 아니면 우리 부부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이 없거나 뭔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0: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네네네. 시기다.
1: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신앙의 가정이 상담의 장에 왔을 때 이런 신앙 점검을 좀 오해를 풀고 가는 것이 상담에서는 제일 순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에게 저는 이렇게 질문을 좀 먼저 던져보고 싶은데 청취자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부부가 마지막으로 둘만을 위해서 웃으며 이야기한 것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우리 부부는 자녀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얼마나 듣고 있는지. 배우자를 문제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함께 문제를 풀어갈 동력자로 보고 있는지. 예,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셔야 되는
0: 그렇네요.
1: 거예요.
0: 네. 이게 마지막 질문도 네. 굉장히 우리가 솔직하게 내가 대답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1: 그러니까 만약에 배우자를 문제나 내지는 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문제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거해야 되는 대상인 거죠. 적이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저희들이 상담의 시작점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오게 되어지면 저희들이 물어보는 게 이 첫 번째 질문과 더불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오해, 문제가 발생하면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돼서 벌 주시거나 라고 하는 양극단으로 가는 걸 먼저 한번 점검해보고 지나가는 시간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녀의 갈등은 원인이 아니라 가족 안에 있는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가족 체온계라고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문제가 일어났다? 그 얘기는 우리 가족이 지금 사랑의 온도가 떨어지고 있거나 뭔가 멈춰져 있어서 정지된 상태라고 이해하신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자녀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어떤 그
1: 성장의 시간,
0: 예, 현재 네. 상태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네. 거죠.
1: 그 PD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가까운 지인이나 교육자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혹시라도 이 문제를 누군가가 알까 봐 나 혼자서 골방으로 들어간다.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0: 당연히 전자여야 하고 네. 그래 썼는데 이게
1: 어느 순간부터
0: 예.
1: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 되거나 직급을 갖게 되면 우리들은 뭐냐면 모든 게 PD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사형통해야 되는 가정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자녀의 문제가 생기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들이 노출하는 것 자체가 혹여라도 내가 지금 점검받는 시간 아. 내지는 판단받는 시간이 될까 봐 그걸 자꾸 감추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0: 내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 가정이 믿음 생활을 하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되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예, 누군가가 우리 가정의 문제를 보고 도대체 기도 안 하나 봐. 이렇게 요즘, 하면 어떡하나.
1: 요즘 교회에서 좀 안 보이더라고. 이제 이런 평가가 일어날까에 대한 주저함이 있게 되어지더라는 예.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일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0: 전혀 아니죠.
1: 그렇죠. 그 갈등을 예, 어떻게 아니죠. 다루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아니면 우리 가정이 체험하면서 성숙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다루는 방식, 그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 가정이 더 화합하게 되고 가족 체온도가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 체온이 올라가는 가정 안에서는 우리 사랑이 모든 걸 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문제가 됐던 주변의 문제가 됐던 그 사랑의 온도로 녹아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0: 그렇군요. 이제 한 분께서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신랑과 자주 싸우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남편이 맞습니까? 물어볼 때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갈등, 싸움 이것이 없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0: 어떻게 그것을
1: 봉합해 나가는지
0: 극복하는가 네. 그것이 중요한 건데 무조건 우리는 있으면 안 돼.
1: 그렇죠. 예. 갈등이 일어나면
0: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돼. 예, 예. 예.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더 좀 이렇게 좋지 그렇죠. 않는 곳으로 예, 내몬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중요한 예. 건 자녀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 안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녀가 문제가 딱 발생 자녀 문제가 됐던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하세요. 부부가 부부의 어떤 간극이 벌어지거나 부부의 마찰이 일어나서 싸운다가 아니라 예. 저 문제로 우리가 싸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0: 그게 아닌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제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렸던 것처럼 우리 부부가 자녀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우리 둘의 마음을 서로 듣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지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전에 아이 얘기로 시작해서 아이 얘기로 마무리 져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부부 가족을 이루는 핵심인 부부가 마음의 일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0: 그렇군요.
1: 우리가 나눴던 자녀 문제가 뻥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어나는 건 뭐냐면 갈등이 그 문제로 인해서 불거졌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거죠.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뭔가 좀 아이의 현상, 뭐 아이를
1: 사건,
0: 교육관 뭐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 같지만 다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은 조금 다르다.
1: 각자가 갖고
0: 거죠.
1: 있는 예. 두려움이 폭발해지 증폭이 돼버린 거죠.
0: 그러니까
1: 그 증폭되어지는 두려움의 분노의 방식이 어떤 사람은 공격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침묵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얼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지금 얘기했던 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대화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건 각자의 화남, 상처받음을 이렇게 침묵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을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기도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그 얘기인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선행되어져야 되는 행위들이 좀 있는 행동이 있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먼저 가서 첫 마디를 따뜻하게 말한다든가 함께 이걸 잘 풀어보자는 위로의 말을 한다든가 그런 말들이 좀 어렵다 그러면 가서 고생 많았다고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런 신앙의 오해는 조금 저희들이 극복하셨으면 합니다.
0: 그러니까 이런 그 현상들, 기도는 하지만 대화는 하지 않는 이런 침묵을 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갈등하면
1: 그렇죠.
0: 갈등이 생기면 그거 좀 귀찮고 피곤하고 아우 차라리 내가
1: 자기 보호 방식
0: 피하고 말지.
1: 네.
0: 이거는 진정한 어떤 그 해법은 아니라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러니까 예. 이게 뭐냐면 관계가 셧다운된 거, 내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인데 그게 건강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인내하기를 바라신다? 그럼 그런 건강한 인내는 뭐냐면 기도는 대화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인내 안에서 뭐냐면 먼저 감정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
0: 예.
1: 내가 지금 상처받기 위해서 방어하고 있어? 그럼 이것을 좀 무장해제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든가 내가 말을 했는데 비난받지 않는다든가 아 적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0: 폭력자라고 하는 안심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진다 그러면 예. 방어는 줄어들겠죠.
1: 저는 그게 생각이 나네요. 이 내용을 들으니까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아, 말씀을 채우다 우리 이채웅 목사님께서 예. 그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그때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아, 용서 뭐 이런 예. 테마였던 것 같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일이다. 예. 아, 근데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만 구하는 경우가 그쵸.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정작 이 땅에서 풀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겠지.
0: 그러니까 나 구했으니까 예. 하나님 일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1: 물론 하나님께 맞아요. 구하는 게 맞죠. 근데 맞죠. 하나님께서도 땅에서도 풀라라고 예. 말씀을 하셨던 걸 우리는 너무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그 저기 화해라든지 해결, 갈등 봉합 뭐 문제 이거는 안 하고
0: 그러니까 위로만
1: 예예예 예.
0: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담 이 상황에 대한 이 내담자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기도는 열심히 한다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대화가 줄어드는 거에 몇 배만큼 기도는 하세요.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들의 그게 그거잖아. 하나님 우리 아이의 문제가 잘 봉합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셨는데 그 다음에 가정에 들어와서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을 간과하신 거죠. 그래서 침묵이 길어졌다고 하는 건 그만큼 상처받는 것들이 주저된다는 뜻이니까 관계를 온할 수 있는 관계를 수용할 수 있는 그 가정이 좀 더 지혜로웠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사연이죠.
1: 그렇죠. 또 한 분께서 저희 집은 대화가 안 돼요. 아니 안 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풀려는 노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또 한 분이 오늘 나는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이렇게 하셨는데 맞는 이 찬양 들으면 엄청 그렇죠. 찔려요. 예, 그가 먼저 내가 먼저 섬겨야 되는데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해. 이런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
0: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의 문제라고 보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재조정하는 시기라고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예. 그게 문제가 주저나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기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1: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부부싸움 하면 그 아이를 자녀를 끌어들이는 분들이 그쵸? 참 많이 계세요.
0: 그러니까 이게 참 못된 어른입니다.
1: 엄마한테 가서 말해. 네, 아빠는 원래 저래. 네. 이런 말들.
0: 그러니까 책임 회피하고 탓하게 되어지는데 이 저희들이 삶에서 이제 방어기제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게 되어져요. 방어기제라고 하는 건 내가 말 그대로 심리적으로 공격당할까 봐 자기 보호를 위해서 쓰는 건데 이게 아이 앞에서 자꾸 쓰게 되면 아이도 닮아가게 되어지고요. 나는 벗어났다고 하지만 아이는 그걸 재창출하게 되어지는 과정인데 이렇게 탓이나 합리화나 회피보다는 아 이거 엄마랑 같이 그럼 한번 해볼래? 라든가 아니면 아 아빠가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그럼 엄마 의견 한번 들어보자.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니네 엄마 원래 저렇거든? 니네 아빠 원래 저렇거든? 이렇게 자꾸 비난하게 되어지면 아이 입장에서는 심리 구조는 힘의 구조로 가게끔 되어져 있고 유익 구조로 가게끔 되어져 있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나에게 더 이익을 주는 대상인가? 그러니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관계가 되는 거죠.
1: 자녀가 네. 엄마 아빠를 왜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게 그렇죠.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되지.
0: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는 원팀이다. 우리 엄마 아빠는 늘 한편이야. 라고 할 수 있게끔 부부관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아빠랑 엄마랑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고 너랑 전달해 줄게. 즉 엄마 아빠 의견은 동일해. 엄마 아빠는 너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가 아이에게 전달되어지면 아이의 갈등도 줄어들고요. 아이가 부모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낮아지게 되어지고요.
1: 그렇군.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 우리 가정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서로의 롤이라 그러죠. 예. 역할을 좀 이렇게 분배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그렇죠.
1: 주 양육자분께서 훈육을 담당하시고 한 분은 또 이렇게 예.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예. 그런 거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본다면
0: 이 이게 옳아요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내 아이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0: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역할을 구분하셔도 되지만 어느 순간에는 엄마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 아빠가 불편해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모든 훈육에 그게 동일하진 않다라는 거. 그래서 부부가 한 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셔야 되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외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그 예외 상황에 아내분은 괜찮다고 여겼던 것들을 남편분은 좀 불편하게 여길 수가 있고 남편은 괜찮다. 그 정도는 상관없잖아 라고 했는데 아내분이 그걸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충분히 두 분이서 공유하시고 그러네요. 난 후에 그러네요. 아이에게 전달하는 거.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엄마 아빠는 엄마 생각에 동의해 아빠 생각에 동의해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1: 결론이 그거네요. 부부 두 분께서 그쵸. 대화를 자주 하시고 그쵸. 이런 부분을 서로 잘 공유하시고 그렇게 또 역할을 그렇죠. 세세하게
0: 또 나누셔야 되는
1: 그때마다 거예요. 이슈마다 네.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0: 왜냐하면 각각의 삶의 자리가 달랐기 때문에 그 문화나 환경에 따라서 또 그 수치가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에게 혼돈을 주지 않는 부부관계가 필요하다.
1: 자, 오늘 이 가정 내담자 가정 어떻게 그러면은 좀 이 상황들을 좀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뭐 구체적인 어떤 팁이 있습니까? 주신 게 있습니까?
0: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부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오늘 저기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처럼 오늘 내가 먼저 오늘 많이 애썼어. 당신 혼자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같이 해보자.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볼까? 그러고 손을 맞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결국은 대화를 포기하지 그렇죠? 마시고 예, 하늘에 얘기하는 것처럼
0: 그럼요.
1: 우리 땅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0: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먼저 구하시고 예, 함께 하셔서 예. 아이에게 우리 한 팀이다, 우리는 가족이다 라고 전달하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한번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 가족은 무너질까요? 라는 주제로 다뤄 봤습니다. 오늘의 내용들이 또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담 전문가 심리치료 전문가 김진녀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1: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던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0: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 시기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0: 소망으로 시작하는 하루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현실 상황을 뛰어넘어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늘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복된 삶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향해 달려가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섭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저희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익명으로 기도 제목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보내실 때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는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 클릭하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아도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실 목사님 함께 하셨는데요. 통영복된 교회 안상국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아는데도 네. 가끔 넘어지죠.
1: 그럼요.
0: 넘어지면 네.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는데도 오래 넘어져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1: 예.
0: 네. 그러다 주저앉아 버리면 어떡하죠?
1: 믿음이 있다기보다는

0: 네네.
1: 저는 항상 그 믿음과 소망 중에 또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그렇게 얘기해집니다.
0: 네네.
1: 주님을 믿을 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있어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0: 네네.
1: 사랑이 있으면 사실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0: 네네.
1: 오늘 그래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낙심하거나 또 이렇게 좌절되어 있거든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능히 일어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0: 네, 목사님 저에게도 오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럼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소망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으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응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하셔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사연자와 청취자 저희가 함께 간절히 아뢰게 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0: 네, 그럼 오늘 첫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들으시면서 화요일 오전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현하십시오.

0: 귀해 주시고요.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또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죠?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지만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3590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며느리가 임신 8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번 시험관 시술과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서 더욱 조심스러운 마음인데요. 며느리가 아기를 건강하게 잘 품어서 무사히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어렵게 임신을 하셨으면 어른들의 염려도 깊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시니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1: 예, 네. 먼저 축하를 드리고 주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아이가 무사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능히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주님 저희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오늘 우리 3590님과 청취자님들과 저희가 함께 이 시간 우리 3590님의 사연을 가지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며느리가 참으로 여러 번 시험관 시술을 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잘 이렇게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만은 어느덧 이제 임신 8주차에 접어들었다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3590님의 믿음대로 며느리가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며느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또 태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의 손이 어루만지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은 050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남편 신현석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손길로 회복되어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아유, 참 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 참 어렵습니다. 이 상황이. 그래도 우리 그 0503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함을 얻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아 성도된 우리 0504님과 청지자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0504님은 참으로 남편의 이름까지 하나님께 아뢰면서 참으로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남편 신현성님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그 남편에게 있을 것이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알코올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0504님의 남편 신현석 씨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 역시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 주셨는데요. 206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과 남편의 영이 온전히 하나로 화합되어서 남편이 주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0: 네, 우리 남편분 신앙생활은 하시는데
1: 그러니까요.
0: 아직 기도 제목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1: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속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하여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 영육 간에 충만하게 됨을 저희가 이 시간에 아웁니다.

0: 아버지, 우리 오늘 이 시간 2067님과 청취자와 저희가 언제나 주님 아버지하고 부름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저희는 잘 아옵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오늘 특별히 2067님은 남편을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의 남편 속에 계신 주의 성령이여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2067님의 남편이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역시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4918님이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공격성이 있는 남편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대화를 시도해도 항상 다투게 되는데요. 이럴 때마다 주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맞는지 주님께 되묻게 됩니다. 연약한 저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부부 사이에 어려움 대신 평안과 소통이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공격성이 있는 남편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저는 어렵다고 처음에 봤었는데 두렵다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0: 그러다 보면 또 부부싸움 하기도 되고 또 속상하기도 하는데 참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우리 4918님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리라 믿고 좋은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힘입어 이 땅에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4918님 청취자 저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오늘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4918님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헤어지자, 참으로 이 그냥 포기하자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4918님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그 4918님의 그 남편이 참으로 아내를 볼 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4918님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4918님의 남편이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워서 그러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평안히 힘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4918님의 가정 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975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믿음의 네 가정이 부부가 성지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안전과 화평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또 그 기간 동안 어떠한 방해도 없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이런 여행 참 좋은데요.
0: 네. 네. 부럽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참 이러한 내 가정이 이렇게 선교를 해서 떠날 수 있다는 건 너무 부럽고 좋습니다. 세상에도 개모임이 많이 있는데 그 개모임이 아니라 이 거룩한 모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부럽기도 한데 참 이 믿음에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 저주받을 백성이 천국 백성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오늘 975 하나님과 청지자가 저희가 오늘 이 시간 그 받은 은혜를 자신들만 자기 가정들만 지키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이제 선교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나타내려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내 가정의 부부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사망과 죄악에서 건지사 하나님의 거룩

0: 못한 일까지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도 이들의 헌신이겠습니다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9.75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떠나는 내 가정 삶 속에 안전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어떤 악한 영의 그 방해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은 3213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참 여러 가지 질병 중에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 정신과적 질환이 가장 힘드신 것 같습니다. 네. 흔들고 또 이렇게 늘 기도할 때마다 그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쳐주셨던 그 주님의 그런 역사들을 붙들고 또 기도합니다만은 참으로 우리 3213님 그래도 큰 힘을 내시고 이런 모든 것에서 능력으로 주께 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힘내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 막혀서 또 사막에서 길을 잃어서 헤매이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길을 내어주셨고 사막의 강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된 우리 3213님 청취자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정신과적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3213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그리고 찢어지신 그 피 흘리신 그 손이 우리 3213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능히 도와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이 시간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기도 제목은 찬양 한 곡 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기도 제목 699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사랑하는 구본영, 김현경 두 사람이 2026년 12월 25일 성탄절 오후 3시에 결혼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 기도 제목 주신 분은 구본영님과 네. 김현경님과 어떤 관계일지 예. 궁금한데요. 상세하게 기도 제목 주셨어요.
1: 예, 네. 참 결혼하게 되는가 축하를 드리고 참 거의 6개월이 남았는데 네.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들도 있을 것이고
0: 그럼요. 네,
1: 모든 네. 일 가운데 우리 699님 697님 이 친구나 진으로 함께 하시는 구본영, 김현경 두 분은 참으로 감사해야 될 것 같다. 이 6997님에게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참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한 겁니다.
0: 네.
1: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 때문에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사랑하는 또 우리 청취자와 저희들 우리 6997님의 이 사연자 오늘 이 시간 그 친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되던 중에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구본영 김현경 두 사람 결혼이 있다 하여 참으로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 앞에 기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997님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올해 12월 25일 성탄절 오후 3시에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 모든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겸손히 함께 섬겨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시간까지 아니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어느 가정보다 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네, 우리 6997님 나중에 12월 24일 목요일에 기도 제목 한 번 더 보내주세요. 저희가 6개월이나 남았으니까 그때 네. 가서 축하하는 걸 깜빡 잊을 수 있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탁합니다.
0: 네, 다음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933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과거의 상처를 말하며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과거에 자신에게 잘못했던 가족들을 용서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밝고 명랑하게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0: 하, 이런 가정 예. 많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예.
0: 저도 목사님 예. 아주 오랫동안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예. 제가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처음 한 일이 저희 아버지 영정사진을 깨버렸습니다. 저희가 유학가 있는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 너무너무 미워서 한국에 귀국해갖고 처음 한 일이 그거였어요.
1: 이제 사모님은 미워하실 분이 없으시겠네요. 미워하시던 분이 돌아가셨어.
0: 네.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그게 한동안 또 시간이 지나니까
1: 네.
0: 부모님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제가 용서할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네. 저를 치유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1: 그렇죠. 네. 우리 9337님 마음이 참 힘들 것입니다.
0: 네.
1: 그래도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우리
0: 있습니다.
1: 사모님이 방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길을 또 열어주시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0: 아멘.
1: 예,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소망이 아닌 절망밖에 없었던 오늘 9337님과 청취자 저희였습니다. 허나 이렇게 오늘 우리 9337님

0: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게 된 것은 저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자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사모님이 주 앞에 사연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아들로 인하여 참으로 가족들이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탓이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서로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느 순간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러한 마음들이 싹 없어지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9337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오니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여 지나간 세월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지나간 세월에 발목이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모님과 자녀들 삶 속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244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재정이 너무 힘들어서 사금융 대출을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무섭고 겁이 나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기도조차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돈이 나올 것이 없고 이자를 감당하기도 벅찬데다가 전세 세입자에게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참 이 물질의 문제는 누구든지 간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일 저녁에 내가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런 물은 대답을 안 해요. 그 제게 거꾸로 물으라 했어요. 목사님은 뭐가 필요하면서 바로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돈 이랬습니다. 예. 참 이게 약간 좀 세속적인 것 같으나 우리 살아가다 필요하죠. 보면 아닙니다. 네. 이거 돈은 네. 또 물질의 복은 또 하나님이 네. 열어주셔야 되는데 우리 2448님도 이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또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재정을 잘 다스릴 능력도 사실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지혜도 주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십자가로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이 448님과 청취자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임을 다시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448님의 어려운 상황에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상금융에 또 대출을 받으러 가야 할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또 죄짓는 것이지 아는지 고민하고 갈등스러울 때도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있습니다. 또 남에게 전세 세입자에게 어려움을 줄까 하여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448님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옵시고 특별히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우리 2448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 모든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좋은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막의 길을 광야에 또 강을 내어주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2448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은 익명의 성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불면증으로 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잠을 못 잘까 봐 두려운 마음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제 마음의 두려움을 거두어주시고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네. 불면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잠이 안 오면 자지 마라. 잠이 올 때 자라. 예. 사람들이 밤에 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불면증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예. 의사 선생님들이 불면증에는 약을 최대한 늦추기도 하시고 안 주시.

0: 있는 것 같아요. 네. 밤에
1: 네.
0: 잠안 오면 교회 다니면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면 되고 잠이 올
1: 네.
0: 때 자라 이런 말씀하세요.
1: 지금까지는 종합병원이신 우리 사모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저도
0: 네.
1: 그렇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낮에 좀 자면 됩니다.
0: 네.
1: 또 그러고 잠이 올때좀 주무시면 되고,
0: 네.
1: 꼭 밤에 자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쌓이지 마시고, 잠이 올 때, 이렇게 좀 주무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저녁에 잠이 안 오시더라도 눈을 뜨시거나, 이렇게 휴대폰을 보시지 마시고, 눈을 감고 그 침대나, 잠자리 드는 곳에서 이렇게 좀 구불면서 지내시면 그 자는 효과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의 어루만지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그 사랑 힘입어 보살핌 받기를 원하는 우리 익명의 사연자, 청취자 저희가 함께 우리 익명의 사연자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불면증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또 들지 못할까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주여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참으로 익명의 사연자에게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또 사망과 어둠을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익명의 사연자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저녁에 눈 감으면 머리를 베개에 대면 그저 잠들 수 있는 길도 열어주옵시고, 또혹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심정으로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수 있을 만큼의 주의 위로의 능력이 우리 익명의 사연자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1423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도 보겠습니다. 제 딸이 대학을 자퇴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딸의 진로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오늘 1423님 청지자 저희가 하나님이여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1423님의 딸이 대학을 자퇴하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딸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1423님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귀한 딸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한 소망의 기도, 오늘 함께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저희 극동방송 기도회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지금까지 통영 복된 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요. 제작의 김형준 PD, 그리고 저는 부산평강교회 신보경이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한결같은 기도의 시간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샬롬. 오늘은 시편 107편 1절을 본문으로 왜 감사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왜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네 가지 분명한 이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구원을 옮겨졌다라는 한 단어로 그려냅니다. 우리는 본래 흑암의 권세, 곧 사탄의 통치 아래 갇혀 있었던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사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주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걸어나온 것이 아니라 건짐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모든 죄책감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사탄마귀 악령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저주와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사망과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사슬에서 풀려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라고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칼로 애굽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았을 뿐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원수가 수장되던 그날 밤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는 구원의 본보기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이 이루신 일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죄의 종살이에서 풀려났습니다. 출애굽은 곧 우리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감사를 완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격을 갖춘 후가 아니라

0: 아직 죄인이요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사랑의 가장 큰 증거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부어지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그 아가페 사랑의 확증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갈보리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둘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함과 기도와 감사를 끊을 수 없는 세 가지로 봅니다. 기쁨은 감사의 뿌리요, 기도는 감사의 통로요, 감사는 그 열매입니다. 특히 범사에라는 말은 형편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형편 속에서도 감사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감사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단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승리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그분의 승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설명합니다. 낮에 뜨거운 광야에서는 구름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 캄캄한 길에서는 불이 빛이 되어줍니다. 상황마다 꼭 필요한 모양으로 함께 하시며 한순간도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셨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45국에 0785번, 055-345-0785번 진영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5-269국에 9810번,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217-33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6-46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록 원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정보를 알려주세요.

0: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선교를 해외로 떠나는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일상으로 고백하는 청년들의 연합집회가 열렸습니다. 성공주의와 물질 중심의 현대문화를 거절하고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경기 안양 세중앙교회는 어제 전 세계 청년들과 사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의 선교사를 세우기 위한 2026 프레시 콘퍼런스에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미국과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222개 교회와 단체에서 2,7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참가해 뜨거운 선교적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마이클 고힌 교수는 현대사회의 성공주의와 소비주의를 또 다른 우상 숭배로 규정하며 교회가 보여줘야 할 본질은 규모의 확장이 아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나중심의 삶과 물질지향적인 세태를 따르지 않겠다고 부르짖으며 일상의 말과 행동을 통해 부활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될 것을 결의했습니다. 교회의 크기나 성과를 자랑하던 기존의 관행을 내려놓고 청년 개개인을 세상 속의 선교사로 파송하려는 이번 콘퍼런스의 시도는 이기적인 풍조로 가득 찬 현대사회 속에서 복음의 순전한 가치를 회복하고 이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참된 기독교 윤리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신도들을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교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정당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신도들의 정당 입당을 독려해 최소 5만 6,400명이 넘는 신도를 특정 정당에 가입시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기소를 시작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벌어진 100억 원대 횡령 혐의에 이 씨가 가담했는지도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은 국내 주요 6개 교단이 지난 주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연합기념대회를 열고 성령 충만을 통한 교회의 갱신과 사회적 섬김을 다짐했습니다. 웨슬리 선교단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웨슬리 신학을 공유하는 교단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0: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형식주의를 깨뜨린 웨슬리의 성령 체험을 강조하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자아를 내려놓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축사를 맡은 김정석 감독 회장은 기도의 자리를 지킨 웨슬리의 삶이 이웃을 향한 실천으로 이어졌다며 분열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위기 속에서 전국의 교회와 종교시설을 지역사회 돌봄 거점으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정책 모델이 제안됐습니다. 한국행정학회는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미 구축된 종교시설의 공간과 인력을 공적 돌봄에 활용하는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장원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정부의 초기 돌봄 예산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시설을 짓는 대신 지역교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더 빠르게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애스더 신한대 교수는 도시형 고독사 예방활동 사례를 소개하며 일회성 복지를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표준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역시 맑은 하늘과 함께 무더운 날이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8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0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분입니다. FE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1: 치유와 기적을 강조하는 경고침의 유혹으로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2: 아,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 보네.
1: 여보, 뭐 재밌는 기사라도 났어요?
2: 교조 이름 붙은 전기 매트에서 자면 병난다고 이 500명한테 이 31억을 가로챘단다.
1: 아우,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아유, 하긴 너무 간절하면 그거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2: 아니, 병 고쳐준다는 허황된 기적으로 사람을 홀리는 이단은 예전부터 있었어.
1: 그래요?
2: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3: 수찬아, 많이 아프지? 조금만 참자.
1: 엄마. 아이고, 수찬아 아버지, 큰 병원까지 다 돌아보셨다면서요. 아니, 원인도 모르고 계속 아프니까 아이고 억수로 속상하시겠네요.
3: 아, 그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곧 낫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도 가기로 했습니다.
1: 아이고, 그래요? 그 뭐 잘 됐긴 했는데, 그 혹시 신비한 능력의 박감도사라고 아세요?
3: 예?
1: 기도빨이 막 장난이 아니래요. 그분이 기도만 해주면 막 다 죽어가는 사람도 막 벌떡벌떡 일어난다던데요.
3: 아, 진짜요? 어디입니까? 그분 계신 곳이?
4: 도와주시옵소서. 덕수씨 아들이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영험한 곳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기적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믿습니까?
3: 아멘! 우리 수찬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바칠 수 있습니다!
4: 아이의 병은 결국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아이가 치유되려면 참된 지도자를 믿고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병원에만 매달려서는 근본적인 치유를 얻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3: 예? 아, 그러면 어떤 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4: 이 사진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믿어야만 아이가 완전히 치유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기적은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3: 아니, 이 메시아라니. 아, 그런 듣도 보도 못한 말을.
4: 아이가 죽길 원하십니까?
3: 아, 아니, 그게 아니라.
5: 아빠.
3: 수찬아.
5: 아,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가요. 저 아저씨 너무 이상해.
4: 저 귀신 들렸다. 아, 정수 씨,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아드님은 영원히.
1: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수찬이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2: 여보, 정신 차리라. 내다. 내 이름이 수찬이 아이가.
1: 맞다 그렇죠.
2: 그때 대학병원 가서 치료받고 건강해져서 당신이랑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아이가.
1: 아, 맞아요.
2: 하여간 아픈 사람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는 인간들 단디 지켜봐야 된대.
1: 기적이나 치유라는 달콤한 말로 현혹되기는 쉽지만 위기에 처할수록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적만을 쫓는 신앙은 위험한 법이니까요.
0: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6: 이 캠페인은
1: 디아코노스와 영랑권 극동방송이
7: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빛과 소금.

0: 마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3일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본문으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장터에 나가보면 자기를 불러줄 그런 고용주, 주인을 찾고 있는 품꾼들이 여기저기 서성대는 모습이 언제나 목격되는 때였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그들의 시간으로는 제1시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6시부터입니다. 요즘 우리가 9시부터 5시 내지 6시까지 일을 하는데 옛날에는 정규 노동시간이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침 그 시간에 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 이 돈의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우리로 지금 말하면 한 15만원에서 20만원 될까요? 요즘 하도 이게 들쑥날쑥하니까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의 싹입니다. 정당한 싹이죠. 이것을 약속하고 품꾼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다시 장터로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도 고용하여서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제6시, 난 12시에 또 한 번 제9시, 오후 3시에 그와 같이 똑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시, 제12시, 오후 6시가 되면은 하루 일과를 파악하게 되는데 제11시, 오후 5시에 주인이 다시 장터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왜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제 그들이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참 마음속으로 걱정도 좀 되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오늘 완전히 공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고용을 해준 그 일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었을 겁니다. 사실 이 주인이 이들을 굳이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이라는 게 시작 1시간, 마치는 것 1시간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12시에 고용하는 것도 이게 효과적이 아니고요. 오후 3시, 이건 고용할 이유가 없고요. 오후 5시, 이건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다라는 것은 효용면에 있어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따져볼 때 그냥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데려왔을까요? 왜 고용을 했을까요? 이 포도원의 일이 그만큼 시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품꾼들이 대답하는 그 대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처지 때문이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하소연에 품꾼을 그래도 남은 시간에 고용을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어떤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 비유라고 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들은 참 다행스럽게 그러면서도 참 은혜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고용이 됐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이제 6시가 되고 일을 마치고 이제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아주 놀랍게도 한 데나리온을 다 줍니다. 하루치 품삯을 줍니다. 계산을 한다면은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아니고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을 불렀던데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정식으로 계산하면은 4분의 1 데나리온을 줘야 되죠.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 또 줍니다. 정식으로 주면은 2분의 1 데나리온을 줘야 되고요. 9시에 온 사람,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정식으로 말하면 4분의 3 데나리온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봤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좀 애매합니다. 처음에는 참 고마웠습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맙긴 고마워요. 4분의 3 받을 건데 한 데나리온은 다 받았으니까 좋긴 좋은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무언가 마음이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마음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드디어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을 때는 그때는 이 사람들에게서는 감사는 다 날아가 버리고요. 그런 거 전혀 없고

마음에 불평이 가득해서 이렇게 원망을 하죠. 나중에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이 말에 동조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이제 주인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꼬집어가지고 그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니까 자기의 처지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제 6시에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딱 집었을 겁니다.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아침에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내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내 것을 받았으니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내가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내가 그들에게 지금 선을 베푸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보느냐? 그러면 주인의 논리가 훨씬 명확하고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이 유구무원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시고 난 뒤에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덧붙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런데 이 비유가 출발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20장 1절부터 이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그 위에 있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에 있는 그 배경에 보게 되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 말이 동일하게 거의 같은 말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면 19장 30절 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이 비유가 나오고 이 비유의 말미에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리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을까요?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후자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라는 것이 전체 흐름 가운데 계속해서 지적해 나가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 배경이 되는 19장을 보게 되면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해놓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의 배경에는 뭔가 하니까 이유가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자기가 쫓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자기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아까워서 결국 주님을 쫓겠다고 한 그것을 철회해버리고 달아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니까 저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얻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 너희가 얻을 것이 있다. 특별히 이제 사도로서 제자로서 얻을 것을 먼저 이야기해요. 이건 이제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자기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니까는 이 땅에서 이런 전토나 가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희생한 것에 몇 배, 여러 배나 다른 데서는 30배, 60배,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그들이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딱 덧붙이는 말이 뭔가 하니까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 아니라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비유에 적용해 보면은 지금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보다도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중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오랫동안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초신자가 아주 최근에 와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우리보다도 훨씬 앞선 사람이 되고 우리가 그들보다도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잘못 때문에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서 먼저 됐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불평하는 일꾼들이 주인을 향해서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여러분 대답부터 하자면은 이들은 주인과 흥정을 하려고 하는 자세,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장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미 계산하고 있죠.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누가 오늘이 이렇게 막 내가 좀 쉴 수 있고 편하게 뭔가 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에 왔는데 그다음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도대체 얻는 게 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마 베드로의 말에 공감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희생한 것에 대한 대가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품꾼들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면은 일찍 온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저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일했는데 더 많이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주인과의 관계는 이미 계산 관계이고요 흥정 관계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겠죠. 사업태에서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사실부터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서 정말 이 사실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부터 보통 어떤 사건이라든지 논쟁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죠. 여러분 이 품꾼들이 처음에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신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의 신분과 처지를 한꺼번에 나타나는 말이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할 일을 찾지 못해서 장터에 서성이면서 혹시나 자기를 고용해 줄 주인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고대하고 고대하던 사람들입니다. 세월 시간이 처음도 그랬지만은 더욱더 또 시간은 다 지나가 자꾸 지나가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새벽 6시에도 그들의 소원은 고용이 되는 것이었고요. 9시, 12시는 희망이 더 잃어갔겠지만 그들은 제발 고용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차츰 시간이 이제 가고 이제 희망이 사라져 가는데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일거리가 없었던 사람인데 누군가가 자기를 돕지 않으면은 이제 절박한 가정 경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떤 주인에게 고용이 되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행운이지만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은 은혜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주인은 일거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한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서 그대로 일당을 주었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 주었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대체적으로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일감이 만일 없었더라면 이 주인이 없었더라면은 그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나를 어떻게 봤는지 선대하여서 일당을 주신 그분 그분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흥정의식이 이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흥정도 뭡니까? 완전히 자기중심적이죠. 여러분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 그러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이 보상심리와 흥정심리가 그 마음에 가득 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수고와 그 희생에 대해서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여러분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27절에서 베드로가 물었죠. 그러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특별히 이제 그 제자들에게 주는 이것은 특별한 어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모든 자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열을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눈물과 땀으로 이렇게

이러한 대가는 반드시 보상이 되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이 뭔가 하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가 된 자가 많다, 이 말은 우리가 만일 그런 어떤 보상 심리 혹은 계산 심리 혹은 제가 뭐라고 말했죠? 그 흥정하는 그 의식, 여러분 이런 것에 동기를 둔다고 한다면,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섬긴다면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벌써 그 사람은 나중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계산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 나타난 늦게 온 사람들, 그러니까 12시, 3시, 누구보다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을까요? 다행이다, 감사하다, 저분 참 고맙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주어진 5시간, 이제 남은 3시간, 심지어 1시간을 이 주님을 향한, 그 주인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봉사를 양보다도요 영적인 질로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는가, 우리의 봉사의 안에 있는 진정성이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웃에 대한 그릇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불평하는 일꾼들은 이웃을 향하여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웃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의식과 자세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불평하고 낙담한 이유가 뭡니까? 만일 주인이 아침 6시에 한 번만 딱 일꾼을 모집하고 더 이상 모집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시차를 들고 여러 번 모집을 하는데, 이건 흔히 인력시장에서 있는 일입니다. 하다 보니 안 되니까 사람도 충원하고 하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당을 똑같이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니까는 적게 받아야 될 사람인데 자기와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된 거예요. 자기가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인데 적게 받은 게 아니고, 자기 볼 때는 적게 받아야 될 사람인데 자기와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서운 비교 의식과 더불어서 질투가 싹트게 됩니다. 사실 같은 포도원에서 일을 한다면은 서로 동업자이고 동력자이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돈을 적게 받게 되는 그런 경우에 뭐 12시에도 그 당시에 이렇게 고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5시에 고용된 것은 굉장히 특이하지만 3시나 그러나 그때 그래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깨어지고요, 지금은 누가 더 이익을 받는가 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말 속에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웃에 대한 그 자세가 뭔가 하니까 비교와 경쟁과 질투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우리와 같게 하나이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못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와 같게 하나이까. 가만 보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보면은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어요, 또 상황이. 근데 이 말이 굉장히 특이해요. 뭐 한국 교회 교인들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에 다니는 현지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만난 교인들,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 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비교도, 그리고 질투도 별로 없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제가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를 속속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스트레스 주고받고 그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랫동안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뭔가? 함께 일하는 거죠. 그러면 선교도 한 사람 보내보면 잘하는데 두 사람 가면 싸우고 세 사람 선교사 보내면 무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죠. 이게 참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을 받았으면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데,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내 심사가 뒤틀어지는 거죠. 갑자기 재미가 없어집니다. 갑자기 그렇게 행복하던 내 삶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든 본성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에게 유독 강하다고 보여주는 유명한 속담이 있지요. 사촌이 논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형의 결정적인 실수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이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고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하는데 형은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동생을 비난하고 그 동생을 받아들인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의식, 경쟁의식 그리고 질투와 미움의 근원이어야 되죠. 왜 우리는 여러분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쟁하게 되고 거기에서 질투하고 거기에서 또 딴 사람 비난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뭐지요? 우리의 굉장히 아름다운 옳은 판단력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아주 선한 우리 마음의 선한 도덕적인 그런 지혜가 그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은 아주 우리의 깨끗한 양심이 그 판단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사탄의 악한 영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그 근원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뜻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근원이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 시기 질투, 다툼 그리고 분열을 가져오는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갈등 속에서 계속 살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상대방을 물고 흩들다가 나중에 그 스스로가 멸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상하다. 참 답답하다. 이런 말까지 씁니다. 미치겠다. 마귀와 싸워야 될 성도들이 어째서 서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우는가. 이게 여러분 존 번연이 한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과 우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비극이죠. 우군을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의 그 출발은 굉장히 사소한 데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사소한 비교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일을 더 했는데 왜 더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슬 들어가게 되면은 흑백 논리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진짜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뭐냐니까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면 다 틀렸다가 됩니다. 이제 좀 크게 말하면 내 편이 아니고 다른 편이면 저 사람은 하는 것이 모조리 다 잘못됐다고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조리 다 틀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모조리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그렇게 산다고요, 그냥. 여러분, 그러다가 더 문제가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의 가장 큰 적, 교회의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분당, 파당, 당파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이 일꾼들, 누구를 보고 일해야 되겠습니까? 이웃이 아니라 주인을 봐야 되죠. 자신들을 불러서 일감을 준 그 주인을 바라보고 일해야 됩니다. 그 주인의 뜻을 따르고요. 그에게 칭찬을 받을 마음으로 인정을 받을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옆 사람을 바라봅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연자 맷돌을 내 목에 메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했어요. 그만큼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기쁨을 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비교의식, 질투의식, 여러분 이 과오를 통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웃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는 비교와 경쟁과 질투와 이런 어떤 의식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릇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불평하는 일꾼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자만심과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먼저 온 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의식이 뭐냐 하니까 나는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만큼 자기가 공을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더 받을 자격이 당당히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생각만큼 성경에서 가장 빗나간 생각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의식은 그 반대로 공로의식이 아니고요. 빚진 자의 의식입니다. 내가 항상 빚을 졌어. 그럼 바울은 평생 이런 의식으로 살았는데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의식은 이런 빚진 자의 의식이 아니고 공로의식입니다. 자만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낙심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공로의식이죠.
주님께서는 내 옷

0: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잊어버리라라는 말로 적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로의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마음판에 새겨놓으면은 이것이 하나의 업적을 이루었는데 이 업적을 이룬 나를 무시하다니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롭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이 공로의식을 갖지 아니하려면은 철저히 자기가 무엇을 했는가를 잊어야 합니다. 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을 봉사의 기록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놓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할지니라. 내가 한 것을 그냥 할 뿐이지 이것이 무언가를 대단하게 하고 공로를 쌓은 것은 아니고 그냥 종이니까 시킨 걸 그냥 한 것이다. 이것을 자랑의 리스트에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로 했고 당연히 할 것을 한 것이라는 그 리스트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내가 잘했다라는 것, 내가 무언가 기여를 했다라는 거기에 써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는 다른 사람이 막 자기를 판단하면 우리 괴롭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주님은 은혜로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선행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보내어주셔서 속죄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장가오신 내 남편이십니다. 이제는 그 남편과 흥정하려 하지 말고 내 남편이 되어주시니 감사하면서 그냥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 오히려 돕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니 나도 그분 따라 사랑하고 돕고 살아갑시다.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3일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3131 진주 3일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오후를 함께 시작합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6월 30일이거든요.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날이에요. 기업에서는 이 6월이 지나면 반기 결산을 하죠. 전반기 결산을 합니다. 수익과 지출을 점검하고 또 방향이 제대로 연초에 세운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분석하는 그런 결산이 필요한 때이죠. 그래서 문제가 발견되면 지금 잘 수정을 해야 하반기에는 또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된 목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조정의 시작이다.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조정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우리가 영적 전반기 결산 이런 걸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상반기 동안 내가 붙들고 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계획했던 만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멀어졌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숫자가 아니라 숫자로 요만큼 요만큼 그래서 목표를 이루지 못한 수치 때문에 낙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방향을 놓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날.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자의 주제를 그래서 결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주십시오. 내 삶에 결산이 필요하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모든 인생을 결산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 상반기 2026년 상반기 내 삶의 결산이 필요하다. 동의하신다면 오늘은 결산이라고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 번으로 오늘은 결산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 온누리 워십의 찬양으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가 43장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자의 주제의 단어를 결산으로 정했습니다. 상반기를 보내며 이 한 6개월의 시간을 내 삶을 내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결산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 번으로 오늘은 결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해 보시죠. 농사짓는 농부들은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그게 손해 같아요. 그렇지만 영양분을 집중시켜 이왕 달리는 과일이 아주 크고 튼실하게 그리고 주렁주렁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맺히도록 집중하는 과정의 작업이 가지치기란 작업입니다. 지금 잘 자라는 가지라도 잘라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며 잘라내야 할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는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바쁨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신 건가요? 여러분, 그 바쁜 일정

일정 중에 잘라내야 할 것들은 혹시 없을까요? 아니면 필요 없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말들, 생각들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 우리의 아이들, 여러분이 키우는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만난 누군가와 비교하는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 아이들 길을 죽이는 일이라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내 입에서 누구네는 이렇다더라, 누구네는 저렇다더라. 그렇다면 우리 하반기에는 좀 끊어야 할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래된 습관들 가운데 여전히 끊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다면 우리 하반기에는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아멘.

0: 복음동네 사람들 송대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 복음동네 사람들. 오늘은 진주시 명성면 신길리에 있는 초원교회 이기성 목사님을 바람이 시원한 교회 앞마당에서 만났습니다.
1: 네, 20년 차 진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초원교회는 처음에는 새 생명교회였는데 약 5년 차 전후로 해서 초원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요. 그리고 시내에 있다가 바로 이 농촌으로 교회가 들어오게 되어졌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명성면에서 한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0: 현재 섬기고 계신 초원교회가 교단은 어디신지 또 어느 도에 또 네. 어떤 교회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는 이제 그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이고요. 그리고 통합측 교회 노회 가운데 진주노회에 소속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초원교회는 전형적인 이 농촌 안에 교회가 있고요.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이 교회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0: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초원교회가 올해 20년 네. 됐다고 하셨는데요.
1: 네.
0: 설립은 진주시내 상가교회에서 네. 시작을 하셨다고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신길이로 예배처소를 옮기셨다고 하는데 과정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0: 당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 5년 정도 이제 그 시내에서 목회를 하다가 사실은 그곳에서 번아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조금은 절망의 시간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절망의 시간들을 딛고 제가 신랄 같은 희망을 가졌던 곳이 바로 이 농촌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이곳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그때 들어올 때는 제가 기농인의 신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기농인의 자격을 우리 그 시 행정으로부터 자격을 획득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농사도 하면서 목회를 이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0: 교회 사진으로 좀 봤었는데 처음에 보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셨더라고요.
1: 네네.
0: 비닐하우스 교회 시절 목사님 어떤 시간으로 기억을 하시나요?
1: 지금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보면은 비닐하우스 교회는 참 모든 게 다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예배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그 도전이었고요. 또 그리고 농사를 이제 이곳에서 바로 시작을 하게 되어졌었는데 농사도 사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도전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목회 이 사역 가운데서 이 농촌에서의 그 시작은 모든 게 생소했고 새로운 시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긴 하네요.
1: 요 자리가 아이들 힐링의 자리거든요. 네. 사실은.
0: 우리 교회가 2012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시고
1: 네네.
0: 15년 4월 25일로 성전 완공 입당 예배를 드리셨다고 하는데요. 3년이나 걸리셨네요.
1: 네.
0: 그때 감격은 어떠셨나요?
1: 이제 가끔 보면 여기서도 독수리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0: 독수리요?
1: 네.

0: 그럼 독수리 그 비상을 보는데 그때 심정이 그랬습니다. 참 마치 창공을 나르는 한 마리의 그 독수리처럼 그렇게 마음이 참 약간은 흥분되어 있었고, 정말 그 무엇도 부러울 게 없었던 그런 성전 그 건축의 시작이었고 완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건축을 시작한다고 첫 삽을 떴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의 시간들이 적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공교롭게도 그때 저희 그큰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완공을 해보니까
1: 네.
0: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이제 마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하고 맞물려지면서 상당히 참그 목회자로서 많은 어떤 그 고뇌의 시간이 있었지만, 근데 그 고뇌의 시간들이 돌아보니 성전 완공을 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셨던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흰 건물로 해서 건축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다가 그 이후에 또 2022년도에 뒤에 보이는 교육관을 완공을 하셨던데요. 서울 영락교회 선교부가 지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0: 이제 2022년이면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이기도 하고요. 또 여전히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감염병으로 매우 이제 그전 세계가 긴장 상태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한국 교회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할머니 또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아들들의 만류하고 그리고 또 마을 안에서도 교회에 나가는 어르신들을 갖다가 배제하고 따돌림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악순환이 계속 겹치면서 결국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목회자로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정말 절망감 속에서 보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학교 이 사역 대한 교육에 대해서 생각의 폭을 이렇게 넓혀 주셨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위기였고 절망이었는데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로 전환을 시켜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대한 교육센터를 하게 되어졌던 그런 계기였는데 이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약 5명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영락교회 그 김은성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그 지리산 선교 동지회에 내려오셔서 우리 아이들 5명을 아주 예쁘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이 공간에 이 골짜기에 교육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아이들이 제한받지 않고 환경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은 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그 교육관이 필요하겠다. 미래에 정말 대안인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이곳에다가 60평짜리 교육관을 건축을 해 주셨습니다.
1: 목사님께서는 초원교회 목회 방향을 여러 가지 세우셨던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앙 공동체, 일벗 공동체, 생명 공동체, 다양 공동체,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하면 예수 마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5년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데요. 처음 들어왔을 때요 비전을 가지고서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16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는요. 그때 세웠던 그 비전이 지금에 와서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1: 농촌 목회는 도시 목회하고 많이 다를 것 같아요.

0: 있는데요. 복음 전파에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1: 네, 일단은 복음의 이 본질은 도시 목회나 농촌 목회나 뭐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0: 함께 일벗 공동체, 그 다음에 생명 공동체 이런 것들을 같이 그분들하고 이제 실현을 해 오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시였다면 이게 과연 함께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농촌의 목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보통 농촌교회는 성도의 숫자나 재정적인 면에서 쉽지 않은데, 목사님이 오셨을 때는 또 코로나 시기도 있었는데, 초원교회는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오셨나요?
0: 네.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변화를 꽤 하면서, 저희가 이 농촌에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달려왔었는데요. 사실은 그 중에 가장 큰 위기였다고 하면 역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기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아주 어렵게 이렇게 뭔가 탑을, 정상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달려왔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것이 이제 그동안에 쌓았던 게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렸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힘겹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었는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농촌 목회에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하면 이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물론 쉽게 나오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서면은 돌아가시든지 아니면은 병원으로 가시든지 요양원으로 이렇게 가시든지 이런 분들하고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전에 우리가 그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자연성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농촌교회는 자연퇴보 되어진다.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코로나 시기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 대한교육센터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농촌 지역으로 들어올 때는 목사님 젊은 나이셨을 텐데 농촌교회에서 사모님 역할도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어떠신가요?
0: 네, 뭐 한 예로 저희 마을에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유일하리만큼 그 집에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네 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자라서 다 20대 성인이 다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왔을 때 제일 어린 친구가 4학년이었는데 그 집에 여러 가지 우환으로 인해서 이제 두 분이 알코올리즘이셨고, 내 어머니는 그때에 원치 않지만 이제 법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제한을 받는 그런 환경에 가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한 6, 7개월 그 어간에 저희 아내가 매일 이제 반찬을 해가지고 그 다섯 남아있는 그 다섯 식구 아이들 넷의 아버지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반찬과 이런 음식들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전달해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거는 역시 목회자인 제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아내가 바로 그런 역할이었고요. 또 저희가 그 행사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고 하면은 상당히 적지 않은 마을 분들이 오셨어요. 뭐 100명 넘는 거는 그냥 다반사였거든요. 그 이제 음식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음식을 다 준비하는 그 일에 이제 저희 아내가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를 함께 하고 해왔습니다.
1: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역 교회와 주민들과 교회가 가까워지는 여러 행사들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많은 열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청소년 우리 그 사역 그 한다고 해서 요 바로 앞에 있는 이 마당에서 아이들 마라톤 찬양 집회라고

0: 번도 어디 저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제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아이들을 달리기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기 상품도 좀 후하게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100, 한 50명 전후로 해가지고 모였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저그산 중턱까지 5km 하프 마라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여서 여기서 저녁 집회를 하고 이런 일들을 바로 지금 우리 앉아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야외 그 집회 장소였습니다. 지금도 간간이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마을 분들은 저희가 모셔다가 의료 선교를 하게 되어지면 의료 선교할 때에 제일 많이 왔던 적이 120여 분이 오셨습니다. 120여 분을 갖다가 봉고차에다가 태워가지고 모셔오고 모셔가고 이렇게 해서 의료 선교를 하기도 했고요. 한 여름에 보니까 한달 보름 약 45일 동안에 그 아울리치를 왔는데 의료 선교도 오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 캠프도 하고 마을 주민들 마을 초청 주민 잔치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한 여름에 한 번은 제일 많이 할 때가 6번을 했습니다. 2박 3일, 3박 4일, 혹은 1박 2일 이걸 6번을 하고 나니까 여름이 다 지나가고 얼굴만 그 상은만 시커멓게 타가지고요. 그을러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 사역 가운데 정말 안 해본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 벽화라든가 그다음에 마을 그 주민들 집수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기타 농촌에서 할수 있는 사역들은 참 많은 걸 했었고요. 또 여기다가 저희 교회에다 이 마당에다 넓은 마당에다 베이스 캠프를 치고 110분이 오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 110분이 또 다른 교회로 파송을 나가가지고서 4개 교회가 동시에 캠프가 이루어지는데 그 베이스 캠프 자리가 저희 교회였죠. 많은 사역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우리 초원교회는 2021년에 진주 브릿지 미니스트리 대한교육센터를 세우셨는데요.
0: 네.
1: 농촌교회가 이런 것을 시작했다는 점이 매우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0: 네.
1: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0: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 그 시기 때에 결단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그 전부터도 해야지 해야지라는 마음은 있지만 선뜻 결단을 하기가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늘 이제 고민하고 또 뭔가 생각에 탑을 쌓았다가도 다시 또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유사한 것들은 이제 쭉 해온 것이죠. 그래서 마을 뭐 학교라는 그 행정에서 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요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허락을 받아가지고서 아이들 손에 악기를 들려줘서 그렇게 아이들 그이 산골 마을 숲속 작은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지도해서 그렇게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해본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모든 걸다 종합하여서 이렇게 아이들 그 대한교육센터를 하게 되는 데는 이 코로나 때에 더 이상은 이제 제가 이 농촌 마을에 정말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이 마을 속에서 한계를 느끼면서 그렇다면 이 마을을 다시 회복하고 이 마을을 다시금 청년 마을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답은 하나였습니다. 여기다가 대한교육센터를 갖다가 지어야 되겠다.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던 시기가 바로 2021년도였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결과적이지만 저희 마을, 우리 그 저희가 속해 있는 이 마을이 40명 정도가 지금 고령화되어진 마을에서 살고 계시고요. 어쩌면 아마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 마을 분들은 인구가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희 이 학교 이 대한교육센터에서 매일같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여기서 생활하는 인구가 3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0: 약간의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 그 반전의 바로 동기가 바로 학교였던 것이고요. 그 학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저희 마을에, 마을 그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버스를 그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버스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분들도 이 마을에 이런 10대 아이들이 눈에 띄기 시작을 한 겁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저희는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먹는 쌀조차도 저희 마을에서 직접 그 찌어가지고 곧바로 가지고 와서 그 밥으로 아이들을 밥을 해주고 있거든요.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죠. 또 저희 학교, 저희 그 대한교육센터를 돕기 위해서 그 어르신 일자리가 6분이 오셔서 여기서 저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일자리 창출도 되어지고 있고요. 경제적인 어떤 활성화도 되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소비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이제 이 학교를 통해서 이 대한교육센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1: 학생들이 아침 일찍부터 하루를 시작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데?
0: 네, 아침 6시에 기상을 하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학생들이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시쯤에 또 일어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때 일어나는 학생들은 이제 아침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넓은 들판으로 아이들이 이제 힘차게 졸린 눈을 갖다가 비비면서 띠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체력 훈련을 한 30분 정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 이제 8시 반에서 아침 이제 기도하고 그 소위 아침 조회라고 하죠. 말씀과 함께 이제 하루를 열어갑니다. 또 9시부터는 이제 저희가 영어 수업이 오전 12시에서 이제 12시까지 9시에서 12시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앙 교육은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7시부터 열방을 위한 기도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녁에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또 우리 스태프들이 돌아가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할 즈음에 하루 일과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살았는지 그 골카드를 갖다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순별로 나눔을 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쳐주게 되어집니다.
1: 우리 브릿지 미니스트리 대한교육센터 한마디로 정의를 좀 부탁드리고 또 우리 브릿지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앞으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0: 네, 일단 저희가 예수 마을이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중점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그 안에서 이 브릿지 미니스트리 이 학생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저희들은 소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2기 학생들이 배출이 되어졌습니다. 2기 학생들까지 배출이 되어지는 과정 중에 저희가 신학 교육을 받는 그 학생들이 3명이 되어졌고요. 일반 그 성도 그 신학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 또 2명이 또 있고요. 약 5명이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이 이 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정말 비전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미래에 저희들의 브릿지 미니스트리 이 대한교육센터의 비전은 하나님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0: 오늘은 초원교회 이기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이번 목요일에 함께 해주세요. 복음동네 사람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 6월을 마무리하는 이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아 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넘어질 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 지금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7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이 손을 잡고 또 우리가 어떤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7월은 더 깊고 단단하게 걸어가시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요일 찬양여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수요일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온천 상남교회 이영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웅장하고 세련된 교회입니까? 아니면 주차 공간이 넓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의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이런 외형적인 조건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은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오게 되면 교회의 원형이 나오는데 당시 초대교회는 대단한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사회적인 권력이나 부를 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빈곤했고 큰 건물도 없었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거기에 흩어진 교회는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을 뒤흔드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의 원형이 있었기에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가 신앙과 삶에서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두세 사람만 모여서 이야기를 해도 뜻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여드는 교회였는데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한 하나됨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현대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됨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기보다는 나눔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우리나라의 농경사회에는 품앗이 둘의 등과 같이 개인보다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철저한 자본주의식의 잔인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들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의 강남을 가보게 되면 건물마다 성형외과 병원들이 층마다 들어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처럼 같은 건물에 여러 교회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누가 성도들을 많이 유치하는지 경쟁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길 건너편에 또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 교회가 같은 교단인데 길 하나를 두고 교회 건물이 세워진 것이죠. 이런 일이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가 노회를 옮긴 후에 그 땅에 교회를 짓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서도 이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에서 어찌 하나됨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모습이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이런 형태로서는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지만 진정으로 하나 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걸까요? 우분트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저 멀리 나무 옆에 맛있는 과자 바구니를 놓아놓고 가장 먼저 뛰어가는 아이에게 그 과자를 전부 다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 신호를 보내게 되면 아이들이 서로 먼저 가려고 치열하게 달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나란히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나무에 도착해서 과자를 공평하게 나눠 먹었습니다. 인류학자는 깜짝 놀라 누구든 1등으로 가면 혼자 다 가질 수 있을 것인데 왜 함께 손을 잡고 갔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면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분투, 이 말의 뜻은 다른 사람이 있기에 내가 있다. 혹은 우리 모두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1등한 친구만 과자를 먹고
다른 친구

0: 친구들은 먹지 못해서 슬플 것인데 어떻게 1등한 혼자만 행복할 수 있냐는 뜻에서 우분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눔의 정신이 있어야지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바로 이 나눔의 마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될수 있었던 것이고 또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기보다는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결과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하나도 없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고 그러면 목사님, 내 소유와 내 재산을 다 나누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의 선제적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다른 지체가 있어서 내가 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옆에 있는 지체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그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 그리고 섬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우분투라는 헌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 예전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에서 드렸던 구제 헌금처럼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는 용도로 이 헌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절대로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하시는 분들이 기쁘게 내도록 했습니다. 비록 그 헌금이 적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의 교회도 이런 나눔과 섬김이 있는 좋은 교회가 되어서 초대 교회와 같이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온천 상남교회 이영웅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647-3088번, 010-2647-3088번 온천 상남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모든 한국, 미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3: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초대교회가 경남에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12화 날연보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넣은 두랩 돈을 더 가치 있다 하셨다. 헌금 계산을 돈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로 하셨기 때문이다. 헌금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주신 분에 대한 헌신의 표현이다. 부흥운동이 일어난 후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1: 아니, 들었어? 아, 저기 그 누군지는 말 못하겠고 그 소를 팔았다대.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나 팔았대요.
2: 오메, 오메. 아이고, 지는 닭도 한 마리 못 잡겠구만. 소 두 마리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그 집은 천국사 큰 땅을 얻었구만.
1: 응?
3: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랬대요.
1: 그래요?
3: 매년 송아지 태어나면 낳은 수만큼 드리기로 했대요.
1: 엄마야. 그럼 나도 복을 받으려면 이 밭을 팔아야 되나? 가지는 꼴랑 이 밭대기가 전부인데 그건 좀 그렇게 한데.
2: 아니 그래도 나보다는 좀 낫네. 나는 가진 게 이 고무신뿐인데 이거라도 돼. 아이고 이 신발도 받으실란가?
1: 냄새나.
0: 모두가 웃을 때 복례는 살짝 떨어져 앉아 가만히 미소만 짓는다. 웃고 있는 무리 속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는 속상한 마음이 있었다.
4: 나는 드릴 게 없는데요. 쌀도 없고 돈은 더 없고 드릴 수 있는 게 이 몸뚱이뿐이어라. 이 몸뚱이뿐이라도 받으시겠소?
0: 다음 날 어스름한 새벽빛 속에 복례가 교회 문을 연다. 손에는 빗자루와 손걸레가 있었다. 맨 앞자리에 앉아 기도한 뒤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시작한다.
4: 아이고, 이 먼지 봐라. 언제 이렇게 쌓였디야? 이야, 깔끔하구먼. 사람 속도 이렇게 싹싹 닦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하느님, 지가요, 드릴 수 있는 게 이 시간뿐이어라. 그래서 하루 중 시방 제일 깨끗한 이 새벽에 왔어라. 꼭 받아주셔.
0: 그녀는 하루에 처음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새벽마다 예배당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날 때쯤.
5: 복례자매님. 무슨 일입니까 이런 시간에?
4: 아유 형제님, 시방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요?
5: 아니 저는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기도하러 왔어요.
4: 아이고 그렇구만요. 일찍 누우셨네.
5: 아니, 자매님은요?
4: 아 뭐 저도 별일은 아니고요. 그냥 뭐 뭐라도 드리고 싶은 게 나가 가진 게 시간밖에 없어갖고 그래서 하루 중에 첫 시간을 저기 거시기 하려고.
5: 아니 설마. 청소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이 새벽에?
4: 그렇지요. 뭐 내는 닭도 안 키우고 팔 수 있는 밭도 없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시간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드림답시고 와가지고 요래조래 막 하고 있기는 하는데.
5: 아이고 어쩐지 교회가 반짝거린다 했어요. 매일 쓸고 닦으신 거예요?
4: 나가 또 쓸고 닦는 거 좋아해요. 근데 하느님이 받으실지 모르겠네.
5: 아이고 자매님 돈도 귀하지만 이 마음도 얼마나 귀합니까? 아니 사실 저는

0: 밤새 잠이 안 와서 기도하러 온 거였는데 저도 드려야겠습니다. 제 시간을요.
1: 예? 진짜요?
0: 아니 진짜요. 저도 시작해야겠어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드려야겠어요.
2: 그렇게 두 사람은 하루 중 소중한 시간을 떼어 하나님께 연보한다. 어느새 두 사람은 매일 새벽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기도로, 한 사람은 청소로.
1: 형제님, 글도 이 새벽에 나 말고 한 사람 더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가끔은 혼자 있으면 막 무서울 때도 있거든요.
0: 저도요. 아예 가끔 피곤해서 못 나오겠다 싶다가도 자매님 오실 텐데 싶을 때도 많아요.
1: 아니 그러면 저기 지난번에 피곤해갖고 못 나온 거예요?
0: 아예 아니요. 그땐 친척집에 다녀왔더랬죠.
1: 아이 그렇죠. 아이 그 난 또.
0: 아이고 걱정하셨구나. 아유 미리 말씀드릴 걸 그랬네.
1: 그 괜찮아요. 뭐 희방 뭔 일이 있겠거니 했죠.
0: 아이 저는 지난번에 걱정했거든요. 며칠 안 보이실 때 어디 아프신가 했어요.
1: 그게 늘상 보다가 안 보이면 걱정이 되기는 해요.
0: 그럼 자매님 우리 표시를 해둡시다. 어? 달력을 그린 다음에 못 오는 날은 미리 못 온다는 표시를 하면 어때요? 어? 그럼 서로 걱정도 덜하고.
1: 아이고 형제님 장부가정 만들라고요?
0: 오, 아 그러네 장부 영보 장부. 아이 그럼 이왕하는 김에 오늘도 여기 동그라미를 쳐요. 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드리는지도 눈으로 보면 좋겠네.
1: 아이고 그러면 좋긴 하겠네요.
0: 에, 그럼 오늘부터 여기다 적어놉시다. 어? 11월 15일 새벽 기도함 장형준. 에이 여기 아래 적으세요.
1: 예. 11월 15일 새벽 청소함 이봉래. 아유 이렇게 쫙 써놓고 보니까 더 뿌듯하네요.
0: 그쵸? 어? 혹시 못 와도 걱정도 덜하고 아이고 진짜 괜찮은데?
2: 그렇게 두 사람이 드린 하루하루가 기록되기 시작한다. 하루의 조각들이 쌓이자 기록은 말보다 힘이 있었다. 그렇게 조용히 적힌 시간이 교회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3: 네? 이게 뭐래?
4: 보자. 뭐? 11월 15일 새벽 기도함 장영준? 청소함 이봉래? 출석분가? 우리 새벽에 뭐 해요?
3: 아니요. 음? 금시 초문인데. 오메. 청소하고 기도하고. 아 이게 얼마나 된겨?
4: 그러게. 아니 어쩐지 응? 교회가 깨끗하다 했더니 아우, 그랬구나.
5: 뭐 잠깐만. 아 그러면 교회 안서 일어난 일을 적는 거면 내도 적어야겠구만. 자 12월 4일 교회 마당서 목사님과 한 시간 대화 김만복.
1: 아이고
5: 여기서?
1: 아이고 이게 뭐여 이게. 아이고 아이고 그럼 내 것도 적어줘. 나 지난 주일에 찬양 연습했으니까 오후에 성가대 연습 오춘매. 적어봐.
5: 춘매 아니야. 계속 하품만 했었고 그래놓고 무슨 하품과
1: 오매
5: 찬양 이렇게 오매, 적어야지.
1: 오매 참지.
4: 근데요. 이거 보는데 왜 눈물이 나는 것 같죠? 복래 자매님 늘 그 내가 드릴 거 없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많이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3: 그러네. 이게 쉬운 게 아니오. 매일 이렇게 시간을 낸다는 게. 아이고 나도 가슴이 시큰하구만.
5: 그니까 난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 그냥 돈을 확 쓸어다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했는데.
4: 나의 하루 중 시간을 떼어드린다. 너무 멋진 연보네요.
3: 맞네. 시간을 드리는 것도 연보. 연보 맞지.
5: 맞고 말고.
2: 장난스럽게 웃던 사람들은 기록 장부를 새롭게 바라봤다. 한 줄 한 줄 쌓인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자 모두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말없는 틈 사이로

0: 아이고, 영자씨.
1: 오늘 청소는 제 차례예요.
0: 차례라니요?
1: 아, 저도 시간으로 연보이고 싶어서요. 자매님처럼 매일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가끔이라도 와서 제 마음을 드리고 싶어졌어요.
0: 시간 연보... 아이고, 그 설마 장부를 봤어라?
1: 네, 지난주에 우연히 봤는데 어찌나 감동적이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여기 적어놨어요. 저 12월 20일 바닥 청소할 예정 김만복, 12월 20일 노방전도 예정 오춘매.
0: 아이고.
2: 복례는 말없이 영자를 바라본다. 그녀의 눈 안쪽이 서서히 뜨거워졌다. 자신만 아는 마음으로 드린 시간. 이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 닿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그 마음 위로 또 다른 발걸음이 포개진다.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마음을 받으신 것 같아 깊은 감사를 느꼈다.

0: 우리 교회에 신기한 장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뭐? 장부? 서로 돈을 주고받는 장부가 있나? 하며 걱정과 우려로 그 장부의 실체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부를 보고 너무 감사함에 무릎을 꿇고 오열을 했습니다. 오늘 그 장부의 주인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준 형제님, 복례자매님, 잠깐 나오셔서 어떤 장부인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1: 아닙니다. 저희가 드릴 게 시간밖에 없어서, 그냥 그걸 드리면서 적어 놓은 거예요.
0: 바로 그 시간밖에 없다는 고백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이 소식을 저희 선교 소식지에 실으려고 합니다. 정말,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배웁니다.
2: 1907년 부흥운동이 시작된 후, 어떤 이들은 물질 대신 시간을 바쳤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날을 적고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어떤 이는 봉사로, 어떤 이는 전도로, 어떤 이는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은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걸레질 한 번, 밥 짓는 손, 위로하는 발걸음, 기뻐 부르는 찬송. 그들의 보이지 않는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됐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12화 날년보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0: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0: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FEBC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창원 명곡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조서구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과 기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캐피탈 큰 성 안에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잔치의 흥이 무르익었을 때에 성주가 손님들을 그 성 안에 있는 큰 수영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손님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수영장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1등으로 헤엄쳐가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전 재산의 상속자인 무남 동녀 외동딸을 아내로 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갈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값진 보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석을 팔면 전 가족이 3대까지 아무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귀한 보석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금방 뛰어들 것처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설명을 덧붙이기를 지금 이 수영장 안에는 열흘 동안 굶긴 악어 50마리가 들어있습니다. 또 물리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3분 이내로 죽을 수도 있는 독 있는 뱀 100마리를 풀어놓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속에는 독이 있는 고기 300마리도 있는데 피냄새만 맡으면 공격을 하는데 물리면 5분을 넘기기가 힘들 겁니다. 이 소리를 듣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수영장에서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납니다. 감히 뛰어들 용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용맹스럽게 뛰어든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그의 용기에 대해서 막 박수와 응원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수영을 시작해서 무사히 수영장을 가로질러 반대편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약속대로 그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합니다. 내 딸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내 재산의 반을 드릴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드릴까요? 고르십시오. 얼굴이 새옇게 질린 그가 사람들을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놈이 밀었어? 그는 자기가 뛰어든 것이 아니라 어떤 놈이 미운 통에 물에 빠졌고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헤엄을 쳤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수영장에 밀어넣었기 때문에 수영을 하게 되었고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헤엄쳐서 건넜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민 사람 때문에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축복인가요? 아닌가요?

마스시다 고노스키라는 분을 아십니까? 일본의 내셔널, 테크닉스, 파나소닉 등으로 유명한 마스시다 전기의 창업자입니다. 일본 기업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인물인데,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3대 기업가 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난 하늘로부터 세 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첫째는 가난이었고, 둘째는 몸이 약한 것이었고, 세 번째는 배우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라서 그건 타고난 불행이지. 어떻게 하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부지런함을 몸에 익혔고, 몸이 약해서 건강의 중요성을 알아서 몸을 잘 관리할 수 있었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 사람이 내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지혜를 얻으려고 힘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손해 같아 보이지만 그게 유익이 되는 일이 많고요. 보기에는 유익이 되어 보이지만 그로 인해 손해가 되고 실패의 근거가 되는 일도 많은 법입니다. 여러분, 오직 만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니라. 그런고로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만나셨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때문에 원망스러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선으로 딱 바꾸시면요.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다 믿고 또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 은혜가 정말 귀한 은혜여 축복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것은 소극적인 은혜와 축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축복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바꾸어서 축복이 되게 해주신 거잖아요. 예컨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매를 맞은 거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징계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징계는 하셨을망정 그걸 전화위복시켜 더 유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큰 은혜는 매맞기 전에, 징계받기 전에, 어려운 일을 만나기 전에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것이 더큰 은혜잖아요. 이 은혜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은혜보다 더큰 축복이고 더큰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 때에 평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살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인 거예요. 평생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다. 이 일이 터지고 나면 저 일이 터집니다. 그러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슬아슬하지만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망할 것 같은 일이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일이 수습되어지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이면 다 좋은 걸까요? 어떤 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늘 건강에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서 뭐 별것 아니겠지 하고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의 입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부터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좋다는 약은 다 사서 먹습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떤 집사님의 권면을 받고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료가 된 거예요. 의사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펄펄 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죽을 병 걸렸다가 온갖 고생 다 하고 돈다 쓰고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뛰면서 감사를 해요. 그렇다면 이런 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병원에도 안 가고, 비싼 약값으로 돈을 낭비하지도 않았어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될 사람일까요? 계산이 안 되나요? 기적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이지만 그보다 더큰 은혜는 징계받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도 약속된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간증거리가 없어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지금 현재 어려운 환경이시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가 속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남은 한 평생 더 적극적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나는 창조주니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 인간의 이론과 상식과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새 일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새 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실상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단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한 시간, 1분 후의 일도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런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길이 없어 이리저리 헤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먼저 들어가셔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가는 인생.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고통 당하기 전에 사막에 들어섰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푸른 강을 만나는 인생.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시도록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은 이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본문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과거를 잊으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정말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라 이 말씀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15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한그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바다 가운데서 수장시켜 버리셨던 그 홍해 사건을 두고 신명기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네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바로 그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기억하라. 잊지 말고 어른들에게 물어서라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떤 일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일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기억, 패배주의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그 포로 생활의 그 불행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한 고통이었지요. 당연히 징계받아 마땅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고 매맞을 짓을 해서 매맞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 실수요, 내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와 같은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오늘을 어제와는 다른 새날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혔던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입력되어진 거예요. 무슨 사고라도 나서 뇌를 다치면 기억상실증에 걸립니다. 그러면 기억이 없어지겠지요. 그러나 정상인이라면 기억하기도 싫은데 더욱더 또렷하게 생각나는 것이 기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나의 불행한 과거, 생각하기 싫지만 자꾸 생각나는 나의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정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비결은 기억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생각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옛날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그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이제 너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생각해야 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비결은 생각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신앙생활의 싸움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요, 생각의 싸움인 거예요. 생각이 행동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결과로 인해서 인생이 결정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곧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인간의 이론, 알량한 경험과 지식에서 나온 그런 교만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결국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게 되는 은혜가 바로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말씀에 복종케 할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전 일, 곧 나의 실수로 인한 실패를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의 방에, 그 생각의 방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생각으로 채우시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사막의 강을 내시고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으로 내 생각의 방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에게 말 못할 상처를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와 쓴 뿌리를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난폭한 부모로부터 학대받으며 자라면서 입은 상처 때문에 그 깊이 묻혀있는 쓴뿌리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매사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도 많습니다. 요즘 성추행, 성폭행 문제가 자주 언론에서 보도되어서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밝혀지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어떤 분은 가까운 친척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는 말도 못하고 그 충격으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것으로 인해서 늘 공포와 좌절과 원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기억 속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상처는 더 커지고 그 과거의 일 때문에 나의 남은 생애를 불행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미친 개에게 물린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미친 개가 내 남은 인생에 더 이상 영향을 끼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친 개에게 물린 사람이 있다 합시다. 이런 일을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미친 개가 사람 봐가면서 물지 않습니다. 미친 개가 지나가는 나를 그냥 물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친 개에게 물린 사람이 왜그 미친 게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물렸나?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 미친 게 때문이야. 찾아서 내가 죽여야 돼.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미친 게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 더러운 미친 게 체취나 알코올로 쓱 닦아버리고 말 일인 것입니다. 그 더러운 냄새는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됐는데 왜 내가 생각으로 그 더러운 체취를 계속 맡으면서 불쾌하게 불행하게 살아가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에이 하고 닦아버리고는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개조심하고. 근데 이게 어렵죠. 잊을래야 잊혀지지 않고 나도 모르게 그 쓴뿌리로부터 불쑥불쑥 생각이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구원의 자리에까지 안아서 내가 왔느니라. 새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뭘 믿는데요? 바벨론의 징계와 고통의 삶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실수도, 내 과거의 죄와 허물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떤 교회의 주일학생 하나가 기도를 많이 하더니 이 어린 주일학생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화하게 되었다라는 소문이 교회 안에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사실인가 궁금해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애야. 너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한다며? 예.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목사님 몸에 점이 하나 있는데 어디에 점이 있는지 한번 여쭤봐 줄래? 이 아이가 조금 있다가 돌아오더니 목사님, 등 뒤에 큰 점이 두개 있다고 하시던데요?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놀래서 목사님 한 번만 더 물어봐 줄래? 내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보물이 뭔지 한번 물어봐 다오. 이 아이가 기도를 하고 오더니
목사님께서 할아버지

0: 이때부터 물려받은 성경책 한 권, 그걸 소중히 여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데요. 깜짝 놀란 목사님이, 에야, 한 가지만 더 물어봐다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못내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의 죄가 나한테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줄래? 아이가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나님께 목사님의 죄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여쭤봤더니요. 이미 목사님이 회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신 죄를 아무리 기억하시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던데요. 목사님, 하나님은 기억이 안 나신대요.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기억하지 않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네가 왜 자꾸 기억하고 자책해? 성도 여러분,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억울한 에게 당한 일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서 보기만 해도 손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잊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닦아버리고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억의 방에 채워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집사야, 김 집사야, 잊어버리거라. 내가 새해를 행하면 되잖아. 내가 새해를 행하면 되잖아. 내가 네 곁에 있잖아. 이걸 기억하고 이걸 생각하며 살아야 되느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새해를 행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 허물과 죄, 나 생각 안 나. 생각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죄송해요. 또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했던 그 말만 생각이 나는구나.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명곡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8-1009번 창원 명곡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 6월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극동방송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일을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일명 새깨라에서 방학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죠. 방학 아니면 무교,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보석 같은 이 한 영혼 찾는 오늘 보물 퀴즈, 또 꽁트로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자, 이제 문자나 여러분의 애플 메시지, 어플 메시지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폰의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우리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분들, 우리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방학생 아니면 무교생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극동방송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 어플 무료 메시지로 정답 주셔도 좋습니다. 무조건 선물을 드려요.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 보내셔가지고 이 시간에 선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실 분 오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집사님하고 저만 네.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2026년 전반전이 네. 끝났어요. 전반전.
1: 네.
0: 아,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7월입니다.
1: 아,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니요.
0: 그러네요. 이제 후반전에 네. 돌입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보물 퀴즈 또 집사님과 저와 꽁트
1: 네.
0: 안 되는 연기 또 한번 제가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어떤 답을 저희가 원할지. 자, 어디로 보내면 돼요, 문자는요?
1: 네, 문자는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샵 1069. 이 시간에는 전국 어디서나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 주실 때요, 정답 옆에다가 교회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방학 아니면 무교 이렇게 밝혀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방학생들은 몇 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아요. 내가 지금 3년 교회를 쉬고 있다, 3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10년 방학, 20년 방학, 우리 방학생들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방학생, 무교생들, 내가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 시간에 전화통화도 할 수 있거든요.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려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자에 한꺼번에 좀 보내주십시오. 정답 보내주시고 정답 옆에 바로 한꺼번에 무교, 방학, 통화 가능 한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0: 좋습니다. 어플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사님 준비되셨죠?
1: 네, 시작해볼까요?
0: 자, 오늘 어떤 꽁트가 나올지 귀 쫑긋하시고요. 갑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아브라함. 백세 얻은 귀한 아들은 그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더라. 그러던 어느 날,
2: 얘야, 드디어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했구나.
3: 아버님, 고령의 연세 이 높은 산을 등반하시느라 옥체가 많이 상하셨을까 염려되옵니다. 여기 따뜻한 둥글레 차 한 잔 드시지요.
2: 아이고, 내 아들 이사가 이렇게 착하고 예의 바른 녀석을 내가 어떻게. 아니다, 이사가, 너가 메고 온 그 장작더미를 여기 바위에 깔도록 하여라.
3: 예, 아버님, 분부대로 하겠사옵나이다. 그런데 소자가 한 가지 의문이 있사옵니다.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고 심지어 아버님 품속에는 최고급 다마스쿠스 칼까지 있사온데 어찌하여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보이지 않는 것이옵니까?
2: 그게 말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셨다.
3: 역시 그렇군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2: 미안하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다.
3: 아버님, 저를요? 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면 소자 순종해야겠죠.
2: 내 사랑하는 아들아.
0: 눈물을 삼키며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4: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3: 아버님, 저기를 보십시오. 순양이 옵니다. 뿔이 나무에 걸려 있사옵니다.
2: 주께서 준비하셨구나. 정말 준비하셨어.
0: 아브라함은 순양을 대신 제물로 드렸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곧 주께서 준비하신다고 불렀습니다.
1: 자, 문제 나갑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 들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자,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가지고, 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1: 네,
0: 순양이 나타났어요.
1: 네.
0: 자, 그때 꼼짝없이 당할 뻔했던 우리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지.
1: 네.
0: 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먼저는 주간식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1: 주간식입니다.
0: 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내가 그 생각하는 그 인물의 이름을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1069번도 받고 있고, 극동방송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어플 메시지 보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아들,
1: 아, 네.
0: 아들, 예,
1: 아들의 이름.
0: 아들이 뭐 사극에 좀 출연한 것 같아요.
1: 네.
0: 어설픈 사극에 네, 출연했습니다.
1: 효자 아들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아, 뭐 우리 1인 뭐 2역 3역 했는데. 네. 자, 꽁트 어땠는지 좀 그것도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 좋고요.
1: 저희는 자, 또 예, 피드백을 받으면 진짜 열심히 합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 옆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 쉬고 계시는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몇 년 방학 중인지 그분들 무조건

0: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고 했죠. 예, 교회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내가 이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네, 내가 이 정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보내실 때 옆에다가 몇 년 방학 아니면 다 종교가 없다 무교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통화 가능하신 분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정답이 도착될지 샵 1069번 여러분의 또 어플 메시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찬양 제목이 응응의 축복이에요. 응응의 축복.
1: 아~
0: 갑니다.
1: 축복. 네.

0: 김인식, 정소연 응응의 축복 네. 전해드렸습니다.
1: 피디님 예? 오늘 아침에 예? 무엇을 드시고 왔나요?
0: 오늘 아침에 뭐 토스트 네. 비슷한 걸 먹었는데
1: 아하 땡땡

0: 토스트 혹시?
1: 그건 아니었는데. 아니, 그런데 오늘 뭐 토스트 네. 먹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네요.
0: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유난히 오늘따라.
1: 그렇습니다. 네. 어우, 두 분의 케미 훌륭하다. 뭐 연기자 같다. 제 앞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앞에 네. 계신 분은 연기자십니다. 네. 배우세요.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네. 꽁트 너무 재밌다고.
0: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진짜 최선을 다합니다.
1: 김인수는 네. 진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떡하지? 연기 잘한다고 네. 자, 정답을 잘 네. 맞춰주셨어요.
0: 정말 많이 보내주셨네요.
1: 아직은 공개는 네. 안 하고 있는데 네. 자, 일단은 누가 이렇게 빨리 보내셨을까. 자, 선물 안 받았던 가운데서 2682번님 네. 2682번님이 엄청 빨리 보내셨어요.
0: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내셨을까요?
1: 보니까 아유 네. 막 모리아산도 적으셨고 네. 순념소도 적으셨고
0: 네. 뭐 여우와 이래도 네. 나오고
1: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막 떨기나무 나왔고요. 어린 네. 양 나왔고 네. 모리아산 다 아까 우리 꽁트에서 나온 단어들이잖아요.
0: 네, 맞아요.
1: 자, 그중에서 또 좀 빨리 오셨던 네. 8732번님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열혈 애청자라고 하면서 네. 7631번님도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보니까 지금 모리아산에서 진행된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아브라함이 아들을 네네. 데리고 갔다가 네. 하나님이 이제 바치라고 하니까
0: 네.
1: 칼로 그냥 아까 뭐요? 다마스쿠스 칼?
0: 네, 보통 칼이 아니죠.
1: 최고급 칼로
0: 네.
1: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0: 네.
1: 근데 또 그때 또 하나님께서 옆에 네. 순양
0: 네.
1: 아까 우리 그 염소 양소리
0: 네.
1: 예, 딱 그때
0: 네.
1: 마침.
0: 준비하시는
1: 마침 하나님께서 딱 준비를 하셨어요.
0: 네.
1: 그게 바로 이제 여호와 이레잖아요.
0: 네, 맞아요.
1: 예, 그렇습니다. 그 순양이 사실은 예, 이제 우리 예수님을 또 상징하는데
0: 네, 맞아요.
1: 거기서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일지가 네. 오늘 퀴즈거든요.
0: 네, 네.
1: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0: 늦지 않았어요.
1: 예,
0: 네.
1: 정답은 샵 1069번으로 보내 주시되 내가 본인이 내가 이거 진짜 정답 알겠다. 하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은 문자를 더 주셔야 돼요. 정답을 주시면서 옆에다가 나 몇 년 방학이다.
0: 네.
1: 무교다.
0: 무교다.
1: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0: 네.
1: 무조건 무조건 드립니다. 샵 1069번으로 정답 옆에다가. 그런데도 내가 아브라함은 알겠는데 아들은 모르겠다,
0: 모르겠다.
1: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0: 네.
1: 우리 또 집사님 보기
0: 네.
1: 준비하셨잖아요.
0: 보기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네. 1번 만사. 2번 이삭, 3번 폭삭, 4번 오삭. 갑자기 춥네요.
1: 아유, 오싹한
0: 네.
1: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만삭이냐 이삭이냐 폭삭이냐 오삭이냐 정답 알겠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되 방학생들 무교생들 마구마구 보내주시고 통학 가능하신 분들 무교나 방학생 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통학 가능하시는 분들은 통학 가능이라고까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삭이냐 이삭이냐 폭삭이냐 오삭이냐 토스트와 어울리는 그 이름 샵 1069번으로
0: 네.
1: 보내주십시오. 이 찬양 제목이 아빠 이름이에요. 아빠 이름 아브라.
0: 예. 아브라
1: 남궁 송옥이
0: 네.
1: 부릅니다. 여러분
0: 네.
1: 무교생 방학생들 많이 오십시오.

0: 남궁성욱의 아브라함 전해드렸습니다. 3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보물 퀴즈. 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 저희가 꽁트를 보여드렸고요.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뽑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게 오늘 퀴즈였습니다. 만삭이냐 이삭이냐 폭삭이냐 오삭이냐.
1: 정답은 이사.
0: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토스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1: 네, 이삭.
0: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아. 참 대단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1: 대단하죠.
0: 와,
1: 완전.
0: 저는 네. 저는 못할 것 같은데.
1: 네.
0: 네? 신용도 못할 것 같은데.
1: 그렇죠, 그렇죠.
0: 와, 그거를 진짜 하려고 진짜 했다는 거, 아브라함이. 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또 딱 여호와 이레.
1: 네.
0: 우리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 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준비하셨을지.
1: 너무 기대되고
0: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돼요.

0: 자, 무교생, 방학생들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은 교회 잘 다니시는 분 가운데서 아까 제가 우리 0002번님,
1: 네.
0: 0002번님께도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좋겠어요.

0: 9800.
1: 네. 저희가 네. 일반 전화로 지금 가고 있죠? 네.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800님. 아, 이 시간에 간절함이 정말.
0: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1: 네.
0: 일반 전화로 갑니다. 9800번님, 10년 네. 방학생이네요.
1: 10년이요. 야.
0: 10년 방학생. 이삭 정답 맞춰주셨고.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자, 9800번님 오늘 새싹으로 첫 문자 주셨는데 전화 한번 받아주십시오.
1: 네.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저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2: 네.
0: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2: 아니, 지금 운전은 하지는 않고요.
0: 예.
2: 정차되어 있습니다.
0: 정차되어 있습니까?
2: 네.
0: 혼자 계세요? 차 안에서?
2: 예, 그렇습니다.
0: 어떻게 딱 정차했을 때 저희가 전화를 했네요, 잘.
2: 아, 그러게요, 예.
0: 전화 기다리셨어요?
2: 아, 기다리진 않았는데.
0: 야, 여와 이래네요, 여와 이래. 순간, 이렇게 운 것처럼.
1: 네.
0: 딱 하나님께서 우리 9800모님 딱 정차도 시켜주시고.
1: 정차하라.
0: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세요?
2: 청주입니다,
0: 청주. 네. 야, 저희가 요즘 청주본부 생기고 나서 우리 충청북도에 정말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언제부터 네. 들으셨어요, 극동방송?
2: 아니, 오래됐죠. 그전부터 들었죠.
0: 그전부터 대전극동방송 통해서 많이 들으셨나 봐요.
2: 아, 그렇습니다.
0: 네. 10년 지금 방학 중이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2: 맞습니다.
0: 오래되셨네요.
2: 예.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요.
0: 방학 전부터 계속 극동방송은 들으셨어요?
2: 예.
0: 오래 들으셨구나. 우리 10년 동안 계속 방송 들으시면서 좀 찔릴 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2: 아니, 방송은 뭐 계속 들은 건 아니고 최근에.
0: 최근에?
2: 네.
0: 듣다가 좀 방송도 방학했다가 최근에 다시 듣게 됐나요? 아니, 원래 최근에 알게 되셨어요? 극동방송?
2: 아니. 오래 전부터 들었고요.
0: 예. 예.
2: 방학 동안에 계속 이렇게 그 극동방송을 접하지는 않고.
0: 그러니까 안 듣다가 다시 듣게 되신 거죠, 최근에?
2: 예. 그렇습니다.
0: 잘하셨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문자 처음 보내셨는데 오늘 마음 열고 이렇게 용기 내셔서 문자 잘 보내신 겁니다.
2: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일단 이렇게 저희가 연결되면은 선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2: 아시죠? 안에 프로를 통해서 설명 들었고요.
0: 예.
2: 네.
0: 자, 선물 그러면 모르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BL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세트, 강화산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라라스팜에서 두부 쉐이크, God bless you, 예? 로브로팔에서 주얼리, 안 끝났어요?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근데 죄송한데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고르셔야 됩니다.
2: 그러니까요.
0: 예.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2: 아까 도토리묵인가요?
0: 예.
2: 네.
0: 와, 어제 새로 들어온 건데 딱 오.
1: 어제 새로 들어온 건데 신제품인가요?
0: 예, 맞아요. 우리 오늘 대표님하고 아까 좀 전에 통화했는데 대표님 좋아하시겠다.
1: 와.
0: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을
1: 와.
0: 그러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2: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9800번님 오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선택하셔가지고 전화 연결이 된 건데 이제는 교회를 가셔야겠네요.
2: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0: 사실은 고민 중에 있다 보니까 극동 방송도 들으셨을 거고.
2: 맞습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민하게 되고 극동 방송 듣게 되고 오늘 딱 이 시간에 듣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니까.
2: 네.
0: 그 하나님의 오늘 부르심에 꼭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2: 네.
0: 오늘 이삭 맞춰 주셨잖아요.
2: 네.
0: 순양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딱 이렇게 전화 연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네요. 여튼 아무튼 이제 내가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가야죠.
2: 여튼 계획하겠습니다.
0: 예?
2: 계획하겠습니다.
0: 계획한다고요?
2: 네.
0: 아니, 계획을 10년 동안 계획했는데 이제
1: 계획 끝.
0: 이제 이루셔야죠.
1: 예. 네.
0: 청주에서 갈.

0: 기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1: 아니요, 그냥 몇 군데 이렇게 생각했던 데가 있어서.
0: 생각했던 데가 있어요?
1: 네.
0: 그럼 이번 주에 계획을
1: 네.
0: 실천하시는 걸로 하시고
1: 네.
0: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저 따라서.
1: 네.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0: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내
0: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9800번이 이번 주에 꼭 청주에 있는 그 생각했던 교회 중에 용기 내셔가지고 꼭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교회 갔다라는 문자 꼭 기다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9800 끝번호 외우기 쉽네요, 아주.
1: 네.
0: 제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0: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문자 보낼 테니까요. 거기다가 주소 네. 남겨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와. 우리 10년 방학생
2: 네.
0: 방학을 꼭 끝냈으면 좋겠고요.
2: 그죠. 자, 이번에 한번.
0: 이번에 네. 대단한 방학생이죠.
2: 오. 자, 5992님. 5992번님이에요. 네. 자, 정말 간절히 연결이 되길 원합니다.
0: 와, 교회 야. 안 나간 지 50년.
2: 와, 50년.
0: 50년.
2: 그러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방학을 시작하신 거죠. 네.
0: 그러니까. 와, 네. 어렸을 때
2: 네.
0: 몇 번 다녀보셨을까.
2: 그러네요. 네.
0: 자, 우리 5992번님 받아주십시오. 신호 갑니다. 애타게 울리고 있습니다.
2: 네, 애탑니다.
0: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네.
0: 제 새끼라 김인스피디예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이십니까?
3: 아, 아니에요.
0: 본인이 50년 방학생 맞아요?
3: 예, 예.
0: 와, 어느 지역이세요?
3: 아, 여기 대구요.
0: 대구?
3: 네.
0: 50년 전이면 언제예요? 예? 어렸을 아, 때, 어렸을 때, 손빨 네, 때 그때 가시고
3: 네. 네?
0: 그때 가고 네. 안 가신 거예요?
3: 네.
0: 야, 자 근데 극동방송은 어떻게 어떤 계기로 아, 듣게 되신 겁니까?
3: 아, 저희 그 언니하고 이제 애들은 교회 다니거든요. 제가
0: 예.
3: 안 다니가 그렇고.
0: 예예.
3: 네, 그래서 이제 TV 이제 틀다 보니까
0: 예.
3: 극동방송이 나오고 해갖고
0: 예.
3: 어떤 내용이지 하면서 보다가 보니까 그게 있길래 참석하게 됐어요. 참여하게 됐어요.
0: 아, 라디오, TV가 아니라 라디오.
3: 예, 예, 라디오도 듣고. 예.
0: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개해줬어요, 극동방송?
3: 예, 한번 들어보라고.
0: 들어보라고?
3: 예.
0: 옆에 같이 있어요? 아니면 혼자 있어요, 지금?
3: 아, 저 혼자 있어요.
0: 혼자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네. 들으셨어요, 이 방송을?
3: 아, 제가 저때 한번 듣고
0: 예.
3: 오늘 또 저희 언니가 구미 사는데 언니가 또 한번 들어보라 해갖고
0: 오, 아. 오늘 두 번째 들으셨군요.
3: 네.
0: 어떻게 이삭도 근데 맞춰주셨네요.
3: 아, 예. 제가 어릴 때는 성경 살짝 듣기는 들었었거든요.
0: 예, 예.
2: 아.
0: 그렇구나.
3: 네.
0: 자, 우리 5992번님.
3: 예.
0: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3: 예.
0: 잘 안 온 것 같아요?
3: 아, 아니요.
0: 잘 온 것 같죠? 오늘
3: 네.
0: 전화 잘 받은 것 같죠?
3: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5992번님 정말 사랑하십니다. 응?
3: 아, 예.
0: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성경 읽을 때 네.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딸 5992번님 기억하고 계시고
2: 네.
0: 다시
2: 네.
0: 지금 찾고 계세요.
3: 예.
0: 옆에 소개시켜 주신 우리 언니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5992번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 꼭 천국 갈 수 있도록
3: 예.
0: 옆에서 언니가 막 이렇게 교회

0: 가자고 안 하시던가요?
1: 아, 그 많이 극해요, 언니는.
0: 많이 얘기해요?
1: 네.
0: 많이 긁어요?
1: 아니요, 뭐 저희 애들 위해서도 기도해요.
0: 아, 기도한다고?
1: 뭐, 네, 뭐 교회 너도 시간 되면 꼭 교회 나가라, 가까운 교회 가봐라 하고.
0: 그래요.
1: 네.
0: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을 드리는데 네. 혹시 아까 제가 선물 부를 때 들으셨나요?
1: 아, 그때는 못 듣죠.
0: 아, 제가 다시 불러볼게요. 여기서 네. 하나 골라보세요.
1: 네.
0: 빠르게 갑니다. 소곱창전골, 네. 유산균, 김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커피, 견과,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주얼리, 두부 쉐이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어떤 거 드릴까요, 여기서?
1: 커피는 뭐 어떤 건지?
0: 커피, 드립커피도 있고 더치커피도 있고요.
1: 아, 그러면 저 유산균 주세요.
0: 유산균, 알겠습니다. 네. 유산균 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5992번님, 네. 네. 방송 두 번째지만 들어보니까 네. 어때요?
1: 아니, 들으면 마음이 편하고 뭐
0: 편하고
1: 네, 네, 네. 성경은 제가 읽어볼라 해도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0: 어렵죠?
1: 네, 예, 예.
0: 그러면 어려우니까 이번 주에 교회를 가시면 목사님께서 네. 그 성경을 조금 네. 쉽게 네. 잘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1: 아, 예.
0: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대구에 있는 네. 언니가 구미에 있으면 네. 대구에 있는 교회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1: 아, 저희 교회는 저 집 앞에 있어요.
0: 집 앞에 있습니까?
1: 네, 예.
0: 그래서 그 집 앞에 있는 교회 네. 예. 이번 주부터 꼭 한번 가서 예배 드리시면서 네.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예, 알겠습니다.
0: 알겠죠?
1: 네.
0: 예. 자, 그러면 저 따라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1: 예.
0: 예.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예.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2: 아멘.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5992번님, 언니가 네. 극동방송 들으라고 했다고 했죠?
1: 네.
0: 언니한테도 선물 하나 드렸으면 좋겠네요. 언니는 뭘 좋아하실까요? 아까 거기서?
1: 언니는 잘 모르겠어요.
0: 그러면 제가 언니는 네. 따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따가 네. 방송 끝나고 통화를 하든지 해서 언니 좋아하시는 네. 선물 제가 보내드릴게요.
1: 근데 언니 번호를 아세요?
0: 네, 제가 이제 5992번님한테 받아야죠 이따가.
1: 아, 예예.
0: 당첨 문자가 갈 네.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주소랑 적으시면. 예?
1: 왔는 것 같은데.
0: 예, 이제 당첨 문자 받으면 네. 거기다가 주소랑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대구에 네. 있는 교회 잘 갔다 왔다 예배 드렸다라는 문자 제가 꼭 기다릴게요.
1: 아, 예. 네, 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꼭 연락 주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0: 네. 아, 이렇게
2: 통화가 돼서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0: 진짜. 50년 방학생.
2: 와, 50년. 그러니까
0: 언니가 네. 방송을 들어보라고 했고 네.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고.
2: 그쵸.
0: 제가 볼 때는 이 새깨라를 통한 전도에 이 방법 중에 최고 좋은 방법이 이런 건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전도 대상자한테 일단 들어봐라.
2: 예. 일단 들어봐.
0: 일단 네. 들어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퀴즈가 좀 그래도 저희가 재밌게 하려고 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여율을 높일 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용기를 낼 수 그렇죠. 있도록.
0: 특히 네. 이제 뭐 퀴즈 할 때 야 네. 이렇게 정답 한번 보내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좀 해보면 네네.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와. 근데 어릴 적 들었던 그 성경을 기억하고 이삭을 맞춘 것도 대단하죠.
0: 그러니까요.
2: 네. 와. 대단합니다.
0: 우리가 네. 또 퀴즈를 쉽게 또 내야 될 또 필요성도 느끼네요.
2: 그렇죠. 난이도는 낮게.
0: 그렇죠.
2: 참여율은 높게.
0: 그렇죠. 재밌게. 예.
2: 재밌게. 뭐, 여러분 최선을 다할게요.

0: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래도 오늘 연기 좋았다는 분 그렇게 또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1: 우리 PD님이 날이 갈수록 네.
0: 우리 또 집사님께서 네. 코치를 4극 버전으로 오늘 잘해 네. 주셔가지고
1: 자, 또 정화 연결을 하고 있죠.
0: 자, 4004번님.
1: 네. 자, 통화 연결음이 아주 경쾌합니다. 받아주세요.
0: 와우. 이거 얼마만에 들어보는
1: 거야? 네. 나 따라 부를 것 같잖아.
0: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극동방송에서 트는 음원이 아니라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아, 집사님도 이 곡을 아시는군요.
1: 알지요.
0: 4004번이 고만 받아주십시오.
1: 네? 아, 이 다음 가사 유명하잖아. 네, 받아주세요. 네.
0: 와, 나 이 곡이 이렇게 많이 울려 퍼질 줄이야. 극동방송. 이거 나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1: 네, 맞아요. 진짜.
0: 다시 한번 시도해볼게요. 네. 다시 한번.
1: 자, 다시 한번. 꼭 전화를 받아주세요. 네.
2: 여보세요?
0: 어, 예. 4004번이 반갑습니다.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입니다.
2: 아, 예.
0: 반갑습니다. 지금 통화 예. 괜찮으시죠?
2: 예.
0: 운전 중 아니시죠?
2: 예, 운전 아니에요.
0: 운전 안 하고 어디 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2: 아, 헬스장에 러닝.
0: 헬스장에 러닝.
1: 오!
0: 자, 러닝 멈춰주시고, 러닝 멈춰주시고.
1: 네.
0: 어느 예. 지역이세요?
2: 예, 군산이에요.
0: 군산. 와, 예, 예. 이 시간에 어떻게 러닝을 타고 계시네요?
2: 예, 그 근무가 끝나가지고.
0: 근무가 오늘 좀 빨리 끝났군요.
2: 예, 예. 시간이 남아가지고.
0: 자, 방학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몇 년 방학이신 거예요?
2: 한 30년 되지 않을까요?
0: 오, 와.
1: 30년? 30년.
2: 그 정도, 30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0: 자, 꽤 오래되셨는데, 예. 어떻게 이 극동방송을 알게 되셨어요?
2: 잠시만요. 숨차가지고.
0: 숨차가지고.
2: 예.
0: 천천히 숨 고르기.
2: 예, 예.
0: 자, 숨 고르기. 자.
1: 들여 마시고 내쉬고. 그러니까 들여 마시고 내쉬고.
0: 나도 네. 나도 아, 심호흡도 나도 네. 좀 하고.
2: 아, 이제 원래 듣던 건 아니고.
0: 예.
1: 네.
2: 그 우연찮게 차를 제가 다른 거를 좀 타고 있는데.
0: 네.
2: 예, 라디오 틀었는데 극동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0: 아, 차를 다른 걸 탔는데.
2: 예, 예, 예.
0: 극동 방송이 딱 맞춰져 있던가요?
2: 네, 맞춰져 있더라고요.
0: 오, 그래서 네, 듣기 그래서 시작했어요.
2: 지금 그 이후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0: 오,
2: 예, 그것만 듣고 있어요. 다른 주파.
0: 와, 모르고. 어떻게 들을만 하신가 봐요.
2: 예. 네.
0: 오, 그리고 이 오후 3시 시간대도 들으시고.
2: 그러니까 퇴근 시간, 그러니까 네. 차 시동을 걸면, 그, 그냥 무조건 들어요.
0: 이 시간이 딱 되는군요.
1: 근무 끝나는
2: 네, 시간.
1: 시간도
2: 되고, 뭐, 네. 그냥 그, 저, 뭐야 91.1이잖아요.
0: 예예.
2: 예, 그 주파수 막 틀어져 있어요.
0: 기가 막힌 퇴근 시간이네요.
1: 네.
0: 남들보다 좀 빠른 퇴근 시간. 오.
2: 예, 예.
0: 자, 그래 3개월 동안 들으셨는데 들으시면서
2: 예.
0: 어, 나에게도 저런 전화가 한번 왔으면 하는 생각 있으셨나요? 예?
2: 아니 그런 생각은 전혀 못 하고.
0: 예예. 예.
2: 그 오늘도 지금 퇴근하는 길에 예, 그 듣고 오는데 그 방송이 또 나오더라고요.
0: 네네.
2: 예, 네, 그 처음으로 보내봤어요.
0: 잘하셨어요. 근데 오늘 통화 네. 가능이라고까지 쓰셔가지고.
2: 네, 오. 제가 퇴근을 해서.
0: 예.
2: 예, 일하는 중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통화는 가능해서.
0: 와, 준비가 됐구나, 이분.
1: 네, 준비하셨어요. 3개월 전부터. 네, 주파수 아, 딱 네. 맞춰주시고.
0: 준비가 됐어요.
2: 네, 네. 고맙습니다.
0: 오늘 여호와 일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딱 맞아요. 아, 딱 맞아. 딱이야.
2: 예, 예.
0: 자, 우리 4004번님. 오늘 네. 하나님께서 딱 이 방송을 4004번님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1: 맞아요.
0: 오늘
2: 아,
0: 방송.
2: 예,
0: 그러니까 진짜. 이제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 3개월 전에 다른 차를 탔는데 91.1이 맞춰져 있고 이게 야. 보통 일입니까? 응?
2: 예,
0: 하나님께서 네. 4004번님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 그런 기적 같은 일도 또 이렇게 또 보여주시고 전화 연결도 되고. 자, 일단 우리 선물.
2: 선물요?
0: 아까 선물 혹시 못 들으셨나요?
2: 네, 제가 그
0: 아, 제가 다시 불러볼게요. 자, 빠르게 갑니다. 예. 소곱창전골, 예. 유산균, 예. 김세트, 예. 순무열무김치, 예. 연어회, 커피, 예. 견과,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주얼리, 예. 두부 쉐이크, 캡슐 쉐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2: 견과류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0: 견과. 알겠습니다. 예. 견과.
2: 제가 지금 먹고 견과를 또 먹고 있거든요.
0: 오, 좋습니다. 예, 견과 예.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 예. 군산에 계시잖아요.
2: 예, 예.
0: 30년 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나요? 저희가 교회를 소개시켜드릴까요? 아니면 그 교회 가실 아니, 겁니까?
2: 그 제가 군산 사람이 아니고요.
0: 네.
2: 예. 이제 그 전남 쪽이에요. 전남.
0: 전남.
2: 예, 예.
0: 그럼 군산에 전북인데. 잘 교회를 모르시겠네요?
2: 네, 잘 몰라요.
0: 그러면 제가 군산에 있는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2: 예.
0: 자, 그럼 이번 주에 예.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다음 주에 저 예. 나 갔다 왔다 그 문자 좀 꼭 제가 기다릴게요.
2: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주말에 내가 또 그 하는 일이 또 있어가지고
0: 주말에.
2: 예, 시간이 그러니까
0: 안 될 수도 있군요.
2: 1년지는 모르겠어요.
0: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도 있으니까 예, 제가 끝까지 기다릴게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일단은 군산에 예. 있는 교회 좋은 교회 두세 군데 예. 소개시켜드려서 갈 수 예.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가 당첨 문자 보내니까 거기다가 주소 적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고맙습니다.
0: 저 따라서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할까요?
2: 예, 예.
0: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2: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1: 아멘.
0: 4004번님.
2: 예.
0: 하나님께서 예. 4004번님을 사랑하고 예. 계십니다.
2: 아, 예.
0: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이번 주든 다음 주든 한번 용기 내서 예. 오늘 용기 내서 예. 문자 보내신 것처럼 용기 내서 예. 꼭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면서 예.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예. 계기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예, 고맙습니다.
0: 네. 혹시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가족이나 주위에 뭐 아시는 분 네, 가운데서?
2: 어머님이 이제 그 군사님이세요.
0: 군산에서요, 혹시?
2: 아니요, 광주에서요.
0: 광주에서.
2: 예, 이제 그래요. 지금 이제 몸이 좀 불편해져서 가지고 있는데.
0: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리는 게 참 예. 맞을 것 같네요. 예. 저희가 다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예.
0: 예.
1: 진짜 와. 이렇게 문자에 예. 예비하신 영혼이시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0: 그러니까.
1: 라고 합니다.
0: 와.
1: 네. 와.
0: 그리고 오늘 같이 진행하시는 여자 집사님 같이 진행 호흡 잘 맞춰 주셔서 정말 짱이에요. 라고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1: 바로 나?
0: 네. 자, 우리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 네. 했습니다. 여러분, 자, 연락을 오늘 다 못해가지고
1: 네.
0: 방송 끝나고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온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1: 20여 년 한 영혼도 이뤄지는 영혼이 없길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매주 학교와 공원,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복지관 등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께요. 어린이집에 매주 채플 중에 4살짜리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해 매주 예배를

0: 잘 드렸는데요. 다른 종교이신 할머니에게 그 아이가 울면서 할머니 할머니 예수님이 돼 천국 가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손주가 얼마나 찡하게 예쁜가요? 금보다 귀한 손주가 울며 말하니 다른 종교이신 그 할머니 손주 손잡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어떨 땐 욕도 허벌나게 먹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또 복음전으로 나간달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아따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단께요. 시방 후딱 나갑시다.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1: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오신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5장 23절부터 28절까지를 본문으로 광야에서 울리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구약의

그래서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3대 절기라고 하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유월절의 의미가 성취되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을 이어서 바로 오는데 유월절 이후 첫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입니다.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성경에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죠.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보통 성경에서 죄를 의미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빵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 안식일, 다음 날, 요일로 치면 주일인데요. 이날이 초실절입니다. 보리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면서 첫 곡식,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다음 날, 그 절기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그 칠칠이라는 것은 7일이죠. 일주일이 7일이죠. 그리고 7주간을 지난다는 겁니다. 칠칠. 그래서 49일을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51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때 보리와 밀수확을 이제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맥추감사주일 할때 맥추절은 칠칠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우리가 신약에서 오순절, 오순이라고 하면 50이죠. 오순절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그래서 이날을 성령 강림절,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다 같은 말입니다. 맥추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밀과 보리라고 하는 곡식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십일조도 이런 고백의 연장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십일조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 나의 모든 수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로서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일조를 드릴 때 이런 고백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냥 십일조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내가 먹고 살도록 내 모든 삶을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는 분이 하나님이야. 또 내가 부족할 때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언제든 나를 채워주실 거야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네?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셨고 나와 똑같은 신적인 본질을 가졌지만은 나와는 다른 인격을 가진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보혜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세계 만방, 언어와 민족과 지역과 모든 경계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이다 보니 절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촉발된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지금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다시 한번 광야가 시작된 것입니다. 23절을 보면은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런 광야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이 떠오르죠. 왜 광야일까? 이런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광야는 굉장히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햇볕을 피할 그늘이 부족합니다. 물도 거의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이 광야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순종하는 훈련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바로 주시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의 마음속을 알아보려고 하는 표준 세번역이어가지고 조금 다르죠. 이런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든 광야로 인도하셔서 교만함을 꺾으시고 그 마음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낮추어지는 것은 고난을 만날 때 낮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믿는지 그런 어려움을 만나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광야 생활 속에서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은 후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예수 믿은 후에 천국 가기 전까지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 문제로, 때로는 자녀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고립의 문제로, 외로움의 문제로, 인생의 막막한 문제로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무조건 다 도와주시고 무조건 다 채워주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 쓸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아무런 걱정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면서도 동시에 훈련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불신앙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겪게 하셔서 과연 내가 없어도 되겠느냐? 너의 인생에 과연 내가 없어도 되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광야로 내몰고 있습니다. 광야로 나오기 전 다윗은 화려한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느 누구 하나 흔들 수 없는 강력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고 모든 주변국들을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는 없을 강력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모든 것이 잘 되고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니까 다윗은 마치 자신이 대단해서 내가 대단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마음이 교만하고 허영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을 죽이고 가정을 풍비박산내는 그런 악한 일을 이 다윗이 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자리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에 대한 은총을 조금이라도 거두었을 때에 어떤 일이 너의 삶에 일어나는지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입니다. 교만과 허영심이라고 하는 안개가 그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를 직면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피난을 가면서 그는 광야의 길로 가면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회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교만과 허영심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왕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소중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의 피난길에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 법궤라고 불리는 거죠. 법궤. 그 법궤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그 법궤 속에, 언약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 성막 제일 안쪽 지성소에 항상 보관하게 한 것입니다. 지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죠. 그곳에 바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언약궤가 함께 있다는 것은 왕권의 그 정통성이 바로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자기와 함께 가게 하지 않고 다시 다윗성으로 가져가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단지 어떤 부적처럼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언약궤가 나와 함께 가고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뜨려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나를 인도하사,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 궤가 있는 데를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권이 회복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내모셨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은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이 고백은 처절한 자기 반성과 회개 뒤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교만과 허영심이 꺾이고 나서야 나오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할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잘 나갈 때도 있고요. 조금 어려워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명예를 좀 얻을 때도 있고 우리의 명예가 실추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내가 조금 잘 나갈 때, 내가 좀 세상 속에서 이름을 얻고 명성을 얻을 때나, 내 생활이 조금 어려워지고 그렇게 명예스럽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잘나고 조금만 이렇게 되면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고 말할 것이라. 우리의 교만함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조금 뛰어나고 내가 조금 더 명예를 얻고 내가 조금 더 성공하게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에 발린 말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고 광야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러나 하는 것은 앞에 말과 반대 얘기할 때 쓰는 접속어죠.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왕권을 회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너의 왕권 다시 회복될 수 없어. 너 왕궁으로 이제 못 돌아가. 이렇게 한다고 하실지라도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의 왕권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궁궐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복귀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온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한다면 저는 온전히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하나님이 항상 옳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여기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 왕에게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죽이겠다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이 세운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겠다는 거죠. 풀무불에 실현해서 건져주시든 건져주시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주권에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안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것이 내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0: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운 일들이 많고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과 씨름을 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비로소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 광야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나에게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많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다 내 탓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에요. 정말로 진실하게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세요. 네 탓인지 내 탓인지. 우리는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죠. 왜?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내면, 정말 진실한 내면, 우리 안에 정말 가장 정직한 우리의 내면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해야 하고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오르십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834-6039번 055-834-6039번 고성하이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교회 곽동가 권사입니다. 아들 추호가 태어난 지 50일이 지나 첫 예배를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땐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났고 늦은 나이에 태어난 아이라 걱정도 하였지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바라보라 그랜드 에코 오페라 합창단의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치관이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옳고 바람직한지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인 믿음과 태도의 체계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우선순위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선순위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박신하 콰이어가 찬양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성가 있음 진행의 곽동관 권사였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남해창선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6217-33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6-46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6년의 절반을 지나온 날이기도 하죠. 벌써 반년이 흘렀다는 말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오래 세웠던 계획들은 잘 지켜지고 있으신가요? 다이어리에 적어뒀던 목표,

새해 첫날 마음먹었던 결심, 혹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 어떤 것은 이루어졌고, 어떤 것은 아직 진행 중이고, 어떤 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시간은 참 공평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만 빠르게 흐르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만 천천히 흐르지도 않죠. 똑같은 6개월을 보냈지만 기쁜 일이 많았던 분도 계실 거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지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나온 시간을 점수 매기는 날이 아니라 감사하는 날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의 남은 절반을 조급함보다 기대를 품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이 시간, 6월 30일 화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 지난 금요일에 9507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조수아의 여기에 모인 우리로 출발했습니다. 아,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이죠. 네, 어느덧 딱 절반을 지나온 날이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른 것 같지 않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래 세웠던 계획들, 잘 지켜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단 한 개도 지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문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출석 단어 은혜, 이번 주 은혜였죠. 받고 있는데요. 은혜 남겨주시면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 단어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이 출석 단어 오프닝 문자가 안 온다라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못 걸어놨어요. 예, 아, 제가 예쁘게 만들어놨었는데 아, 너무 죄송하고요. 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잘 걸어놨으니까 은혜라고 아, 출석 단어 해놓으셨 아, 남겨주시면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 선물 당첨자, 선물 당첨자는 1부 끝날 때 1부 마지막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1부 마지막에 발표 예정이니까요. 1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프티콘 이벤트, 어제까지 참여하신 내역들을 모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어제까지, 지난 금요일, 어제, 목요일, 금요일, 어제 이렇게 참여하신 내역들 모두 발송해 드렸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데일리 미션도 나갑니다. 오늘은 화요일 신청곡 컨테스트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찬양들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2부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라이브 코인 찬양방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라이브 코인 찬양방, 한 달에 한번 찾아오는 이 라이브 코인 찬양방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을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띄워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역시도 뭐 퇴근길에 아 갑자기 좀 땡긴다 하시면 이곳 창원 극동방송 2층의 스튜디오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가볍게 찬양하시고 가볍게 돌아가시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중간에 가셔도 되고요. 중간에 오셔도 되고요. 아, 듣다가 저 바쁜 일 있어서 가야 돼. 아니, 그냥 가시면 됩니다. 네, 그냥 가시면 되니까요. 네, 마음껏 찾아오시고 마음껏 찬양하시고 그런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코인 찬양방, 오늘 창원 한빛교회 이승훈 목사님께서 직접 이곳 스튜디오를 방문하셔서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을 띄워드릴 예정인데요. 아,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찬양 실력이 어마어마하시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시대요.

그래서 직접 오셔서 라이브로 들으셔도 좋고 그리고 함께 신청하신 찬양들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코인 찬양방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끊임없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찾아오시는 분들 2층 스튜디오에서 정말 뭐 마실 가는 느낌으로 오실 분들 제가 이곳 스튜디오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프티콘 미션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1부 5시, 2부 6시 가장 먼저 시간 땡 했을 때 1등으로 참석 문자나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혹은 새싹 문자 저 오늘 처음 문자 보냅니다 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또 새로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받으셨던 분도 이번 주에 받으실 수가 있고요. 대신 이번 주에 받으신 분들은 한 번씩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살짝 살펴보면 오늘 일부 가장 먼저 문자 보내시는 분이 누구셨을지. 아, 요 분이네요. 예. 5시 땡땡분 01초에 문자를 칼같이 남겨주셨습니다. 은희에 하시면서 셀로원 피디님 안녕하세요. 오늘 1부 1등 찍으려고 왔습니다. 1등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4420님께서 1등을 찍으셨습니다. 01초 굉장한데요. 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어플리케이션이랑 살짝 시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좀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플이 좀 느리다 생각하신 분들은 문자로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9507님 2등인데 5시 땡땡분 14초에 왔습니다. 예, 은혜라고 남겨주셨고 2850님도 땡출석이라고 15초 그리고 4918님 19초 아 오늘 칼같이 들어오셨어요. 예, 9250님 은혜 남겨주시면서 23초 그리고 3743님도 은혜 35초 4833님 은혜 입장 39초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1부를 놓친 분들 2부가 있습니다. 6시 땡땡분 하셨을 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부 1등은 4420님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출석 문자 출석 단어 은혜 남겨주시고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신청 찬양들 그리고 5265 아영 자모님께서 5시부터 1부 시작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1부 땡은 5시 2부 땡은 6시입니다. 에, 기프티콘 미션에 열심히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833님께서 샬롬 미니피디님 주말과 주일은 참 보내고 오셨는지요? 피디님은 처음 가는 길은 미리 지도 사이트에서 경로 검색해보시고 내비를 찍으시는지 아니면 차에 타자마자 찍으시는지 물어보시는데 저는 뭐 시간 정도만 미리 찍어보고요. 나머지 자세한 길들은 차에 타서 찍는 편입니다. 가끔은 차에 타고 목적지 없이 그냥 갈 때도 있습니다. 예, 저 함께 사는 분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네, 그냥 뭐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거죠. 예, 오늘도 은혜 가득한 방송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코인 찬양으로 위러브의 우리 가주를 더욱 사랑하고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요 찬양 어제 아마 신청하셨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부에 가져왔습니다. 다시 신청해주세요. 다른 찬양으로. 예, 이 찬양은 1부에 제가 잠시 후에 들을 예정이니까요. 다른 찬양으로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 나온 김에 찬양 한 곡 듣고 오죠. 위러브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4833님의 신청 찬양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0: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네,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남겨주시면 관련한 사항들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극동방송을 통해 받았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눠주시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부에 우리 라이브 코인 찬양방 준비되고 있습니다. 라이브 코인 찬양방. 오늘도 역시 퇴근길에 갑자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라고 땡긴다 싶으면 창원 극동방송 2층의 스튜디오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오셔서 찬양하시고 가볍게 돌아가시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제가 이제 문을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을 맞아드릴 예정이고요. 네, 여러분들 오셔서 직접 현장에서 찬양을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예, 현장에 오신 분들 찬양을 먼저 한번 띄워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그 위주로 한번 띄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장에 오시는 분들께는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난 5월에도 참여하신 분들께 기프티콘이 아직 보내지진 않았습니다. 예, 죄송해요. 예, 제가 곧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예, 6월에 오신 분들과 함께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많은 분들 찬양 신청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빠르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 그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올해 계획들 여러분들 어떻게 세워가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있었는데 2850님께서 민휘디님 올해 세운 결혼계획 성공하셨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건 작년이었습니다. 아, 벌써 시간 빠르죠. 작년 11월에 했고요. 올해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네, 그렇고요. 0720님께서 신청 찬양 주의 은혜라 지선 찬양 신청해 주셨고 9507님은 주만 바라볼지라 해주셨네요. 0720님 정말 가고 싶어도 부산이라 못 가서 아쉽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아, 그리고 4918님께서 앞서서 나 1등 맞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아, 조금 늦으셨어요. 아, 땡 1초에 막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2부에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고 3743님 은충라 덕분에 행복 만족도 풀 충전 남은 오후도 아자아자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파이팅 하시고 또 2부에도 라이브 코인 찬양방으로 더더욱 파이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446님, 6843님, 그리고 4522님 모두 은혜라고 출석 단어 보내주셨고요. 7476님, 은혜 이 시간에는 문자 처음 합니다. 우리 새싹 문자 처음 문자 하시는 분들 또 남겨주셨으니까 제가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나의 참 친구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요 찬양도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출석 단어 남겨주시기 바라고 또 신청 찬양들도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찬양도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50님 현장 우선권 오늘 가려다 너무 삥 뜯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오세요. 예, 맘 편히 오셔서 맘 편히 신청하고 맘 편히 듣다가 맘 편히 가시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가볍게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라이브 코인 찬양방 2부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선물 당첨자 빠르게 발표해드릴게요. 지난주 선물 당첨자 등산화 당첨되신 분은 바로 2534님 등산화 당첨되셨고요. 화장품은 9250 당첨입니다.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아우, 떠들다가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발표를 해드렸어요. 자, 잠시 후에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듣고 저희는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 찬양들을 아주 라이브로 함께 부르며 은혜받는 시간이죠. 라이브 코인 찬양방 이어질 예정이고요.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부 끝곡은 어제 1923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피아 월십의 말씀 앞에서, 피아 월십의 말씀 앞에서 들으시면서 저희는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께서 이사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일제강점기 때를 다루었던 영화를 예전에 한 편 보았거든요. 거기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선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좀 보았는데요. 마지막 장면, 이 일제강점기를 다룬 영화였는데 혹시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예, 그 영화 속에 전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인상 깊게 지금도 뇌리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제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데 독립군으로서 이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변절자들이 있죠. 일제에 부역하면서 일제 앞잡이가 되어서 또 나라를 배신하고 국민들을 배신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 양쪽에서 줄타기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정재라는 사람이 역할을 맡았던 것인데 바로 변절자이기도 하지만 또 애국자인 것처럼 또 위장하면서 이중첩자로서 독립운동도 하는 척하면서 또 일제에도 또 이제 정보를 누설하면서 살 길을 찾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지요. 양쪽을 다 이제 줄타기를 하고 있으니까 승승장구하고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승승장구합니다. 또 본인이 저질렀던 그 일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배신으로 말미암아 동지들을 팔아치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수많은 동지들이 죽어갔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도 무죄가 되어서 이제 판명이 되었는데 해방된 다음에 판명이 되어졌는데 이제 이 두 명 그걸 다 알고 있는 이 두 명이 독립운동을 했던 두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응징하려고 이제 함정을 파가지고 응징하는 곳으로 이제 함정을 파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동지들을 팔았나?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니까 왜 동지들을 팔았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버럭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렇게 했겠나? 그 얘기로 버럭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해방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런 짓을 했겠나?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해방이 일어날 줄 몰랐으니까

사람이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대사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삶의 상황을 살아가면서 지금 삶의 정황이 어렵고 힘겹고 버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이것이 끝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길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린 다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새로운 삶의 길이 아니라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는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타협해서 어찌하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지금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거든요.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으로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고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세상이거든요. 분명히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바가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으시고 너희가 또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허락하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요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밀어닥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요 이런 상황들을 능히 헤쳐나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로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일하시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며 주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갈 겁니다. 주께서 이루어가시며 우리의 삶을 새겨가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열심히 이루어가시는데 오늘 읽은 내용을 살펴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읽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선지의 삶의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 지역은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짓밟힌 땅이거든요. 정복되어진 땅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누가 그걸 믿을 수 있었을까? 현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혼돈이고 공허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란이 가득 들어찬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믿을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을 바라볼 것인가? 지금 현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것인가? 어느 쪽이 진짜 진실이고 어느 쪽이 진짜 현실인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진짜 현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현실인가?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선포해 주신다는 것. 하지만 현재 상황은 너무도 힘들다는 것. 그걸 한번 살펴보면요,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앞절 8장 21절 22절이 바로 앞절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던 삶의 상황이고 정황입니다. 어느 정도로 희망이 없는 상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이사야서 8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뭐가 가득 들어차 있냐면 흑암이라고 되어 있죠. 22절을 보면 환란과 흑암,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 흑암이란 단어가 세 번이 등장하는데 안타까운 건 이 세 단어가 다 다른 단어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어둠 속으로 거듭해서 들어가는 삶의 상황이 바로 그 당시의 삶의 정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이런 삶의 정황을 겪어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젠 해방될 것 같고 이제는 좀 더 나아질 것 같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또 무너지는 삶의 상황이, 기대를 걸면서 이제는 나아질 것이라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걸어갔는데 또다시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또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위를 쳐다보아도 아래를 굽어보아도 어떤 곳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삶의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정말 끊임없이 엄습해 들어오는 어려움들이 있고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엄습해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언제 어느 때 무엇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슴속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왕과 자기 하나님까지도 백성들이 저주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길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은 어떨 것인가? 정말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쏟아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요. 시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한번 시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 같이 한번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만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지막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인가요? 아니면 미래인가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완료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이 멸시를 당하던 땅, 지금 현재 멸시를 받고 있는데 멸시를 당하는 땅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미 나는 계획을 세웠다. 누구의 계획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 가운데 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절망을 뚫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여해 주시는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 세우셨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미리 볼수 있는 눈이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올바른 선택,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나는 이미 이러한 계획을 완성시켜 놓았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은 너희 눈에 거짓인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나는 이미 이런 계획을 세우고 너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믿으며 걸어갈 것인가?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을 믿으며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갈 것인가? 누구의 역사가 진짜일 것인가? 지금 잠시 잠깐 우리 눈앞에서 속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영원할 거야. 네 인생은 이렇게 끝장나고 말 거야.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고요. 그 감당함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완성시켜 놓으셨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미 하나님께서 큰 빛을 보여주셨다라고,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지금 보여줬고요. 그리고 빛이 이미 비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떤 즐거움인가? 지금은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가 이미 누리기를 소망하시는 그 즐거움은 추수할 때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농부가 가장 기쁜 시간이 언제일까요? 농부에게 가장 기쁜 시간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하는 때가 가장 기쁩니다. 그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할 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함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이 기쁨을 미리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다시 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 가장 기쁜 때가 언제일까요? 전쟁이 끝나고 탈취물을 나눌 때가 가장 기쁜 때입니다. 바로 그 기쁨이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주어졌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 다음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압제자의 모든 막대기 채찍들이 다 끝장났다라고, 이미 끝났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끝장을 내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해방될 줄 알았으면, 해방이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랬을 겁니다. 정말 일본이 승승장구하면서 이 아시아를 다 제패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그 시절이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일본이 승승장구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동조해서 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이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해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았다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다 끝날 것이고 불의 섭같이 살라지며 전쟁 무기들이 다 일시에 다 세워지는 역사가 펼치며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쪽을 바라보며 걸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아까 읽었던 8장의 내용과요 이 9장의 내용, 차이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한번 도표로 한번 비교를 해보죠. 8장 21절 22절에는요 곤고와 굶주림과 격분과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냐면 현재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모든 것인처럼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저주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을 바꿔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도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이 내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쳐다보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영화로움과 큰 빛과 창성과 즐거움과 추수와 나눔, 이것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중일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이루어줄 것이라, 주께서 이것을 이루어줄 것이라, 누구를 향한 신뢰와 확신이 가득히 들어차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입 밖으로 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절대로 어김이 없을 것이라.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신뢰가 들어가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납니다. 견딥니다. 이깁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던가요? 예, 그것도 아직 이러시면 곤란한데,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던가요? 이제 조금 이렇게 되시는군요. 12명. 혹시 틀릴까 봐 지금 겁이 나서 그러시는 거죠. 12명이 정탐을 갔습니다. 근데 12명인데 각 지파에서 최고의 수장들을 뽑았습니다. 12명을요. 대단한 사람들을 다 뽑아낸 겁니다.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을 뽑은 거죠. 한 명씩 뽑아낸 거죠. 그렇게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2명의 이름이요 민수기 13장에 역력하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만 기록합니다. 다 12명이 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기억을 다르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12명이 정탐을 갔는데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그 땅에 들어갔더니 거인족, 안악족 속에 있는데 우린 그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한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하면서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포합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확신 있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 아무리 거인족도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삶의 상황이 달라지고요 선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죽는 길로 가든가 사는 길로 가든가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금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역력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어떤 분인가를 더 강력하게 알려주는 것밖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일 수밖에 없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금 절망으로 가득 들어차 있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들어서 뜻을 받들어서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성탄절마다 울려 퍼지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이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려고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성탄절마다 이거 이제 같이 얘기하죠.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시제가 어떻게 되나요? 과거형인가요? 미래형인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날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것인데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이미 났다는 겁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성탄절에도 울려 퍼져야 될 내용이지만요,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도 울려 퍼져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어떤 절망 속에서든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아기일까요? 왜 아기일까? 왜냐하면 아기보다는 지금 정복당에서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왕 같은 장수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왜 하필이면 아기라고 했을까요? 아기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힘도 없고 미력하고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지 않는 존재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 아기의 모양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미력해서 어느 누구의 눈에도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네 가지를 보여줍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요, 우리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기 기묘자라 모사라가 되어 있는데 본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한 글자입니다. 하나,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겁니다. 기묘한 모사. 자, 모사가 뭔지 아시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서 나라를 구하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모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기묘한 모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신 것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묘하다는 얘기는 놀랍다는 얘기거든요. 놀라운 모사, 놀라운 기묘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놀라운 모사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 세운 것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완전한 계획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을 세우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 하지만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실수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능력 있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획 세운 것이 능력이 없다면 이루어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신 것, 약속하신 것, 그리고 설계하신 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며 설계하신 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성취시켜 가실 것이라는 것. 삶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득 찰 것인가? 평강이 가득 찬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사인을 해야 되겠죠. 이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 그게 바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무엇이 이룰 것이라고 사인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갈 것이라. 거기에 열심으로 사인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내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이에 벌어져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벌어져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 이것을 누가 이루어갈 것인가?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0: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바르게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에서는 열심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항상 대부분들 이런 뜻으로 번역되어집니다.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 질투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열심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질투라고 하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때요, 그 질투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고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완전합니다. 우리 인간의 질투는 늘 시기와 분노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인간의 질투인데, 하나님의 질투심은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 완전하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길로, 최고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심 가득한 사랑이시라는 것. 어느 누구도 우리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며 바르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열심의 모든 것을 의지를 두고 신뢰를 두고 걸어간다면요,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펼쳐가실 그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길을 아름답게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지금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이 열심의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해를 향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는 현재 그 창원 한길교회 김민태 장로고요. 또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창원남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1: 극동방송국에서는 그 설명을 하자면 아주 역사가 오래고 긴데, 극동방송국이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 초창기에 함께 이렇게 설립에 관여했던 네 분 중에 한 명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이 30년 세월입니다.
2: 30년의 시간 동안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1: 그 아무래도 이제 그 30년 전에는 우리 경남의 그 보급률이 4 내지 5%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그 긴요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극동방송국을 이렇게 경남에 세워야 되겠다고 그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중앙사와 이제 연결을 하면서 오고 가고 하면서 그 안에 이제 많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을 했고, 또 그렇게 저 일을 저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럴 때도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도회가 또 구성이 되었어요. 기도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0: 어디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쁘고 이제 즐거운 일들은 결국 그거죠. 방송국에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고 기쁘고 또 특히 더욱더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그 하단에 써주셨다. 예, 그래서 함께 이 일에 동역하게 되셨다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또 그때 당시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제가 그리워요. 예, 거기 이제 네 분이 이제 같이 했었는데 두 분은 이제 자꾸 하셨고 한 분은 서울 가 계시고 지금 이제 나만 혼자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들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데 하여튼 전 과정이 저에게는 큰 추억이었고 네.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들이 극동방송국을 설립을 하면서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제 정관을 만들고 운영위원들을 구성을 하면서 우리가 초창기에 이렇게 관여를 했다고 해서 어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앞장서지 말자. 이것만 하고 우리는 물러서자. 도와주고 후원하자. 지원하자. 예,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럼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그 약속은 제가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고, 특별히 이제 그 다른 지사에도 그 구성이 되었지만,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목회자 자문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또 전파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파 선교사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개미 군단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 개미 군단. 이분들이 정말 그 지대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분들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한다는 자체가 제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됩니다.
1: 창원 극동방송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0: 그건 이제 뭐 딱 하나죠. 우리 극동방송의 이제 모토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표에도 나와 있듯이 복음 전파 70년 경남 삼신 그리고 영원히. 예, 그래서 영원히 가기를 원하죠. 예, 영원히 가면서 또 그 안에 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간들로 삼고 싶다 하는 것이 앞으로 제 목표입니다. 전파 70년, 경남 3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예라모십의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로 출발합니다.

은혜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지난 금요일에 7876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찬양입니다. 예라모십의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화요일 신청곡 콘테스트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는 한 주간 출석 단어, 오늘은 은혜였죠. 은혜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삼스틱은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드리고 있는데요. 4420님께서 당신만을 위한 노래를 어제였나요? 신청을 해주셨는데 요것은 제가 내일 이 시간에 한번 띄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20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4420님, 그리고 2부에서 가장 먼저 문자와 댓글을 남기신 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6시 땡땡분 땡땡초에 8720님께서 와, 8720님 은혜라고 2부 가장 먼저 남겨주셨어요. 6시 땡땡분 땡땡초. 예. 앞서 2850님께서 1부에서 00분 00초에 보내면 앞방송이 물리고 01초에 보내면 딜레이 생겨서 03초에 도착하는 얄궂은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땡땡분에 도착했습니다. 8720님 거. 예, 8720님께서 땡땡분에 정확히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2부 가장 먼저 보내신 분은 8720님으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18님께서 저 이번에 성공한 것 같은데요. 샵문자 출첵문자 보냈어요 라고 하시면서 시간을 확인을 해봤더니 02초입니다. 예, 땡땡분 02초. 은희 2부 출석합니다. 남은 시간도 찬양과 함께 할게요 라고 하셨고요. 지금 이 04초까지 해서 몇 분이 보내셨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이 4초 안에 일곱 분께서 치열하게 문자 경쟁을 펼치셨는데 가장 먼저 들어온 문자는 8720님이었습니다. 8720님. 3743님도 2부 입장이라고 남겨주셨고요. 아, 그리고 2850님께서 00초 맞아요. 00초에도 들어오네요. 예, 00초. 아, 잘 마치시면 00초 들어옵니다. 네, 8720님. 맞습니다. 이 8720님께서 가장 먼저 남겨주셨어요. 은혜라고 가장 먼저 8720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요거 끝났다고 해서 안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예, 은혜 출석 단어 남겨주시기 바라고 신청 찬양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라이브로 띄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직접 이곳에 오셔서 라이브로 찬양해 주시는 우리 긴장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함께 만나봐야 될 텐데요. 한 번 더 안내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곳 스튜디오에 찾아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돌아가시는 분들께는 역시나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잠깐 오셔서 출석만 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가볍게 찾아오셨다 가시면 되는 그런 시간, 라이브 코인 찬양방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지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있는 미니PD와 각자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은혜를 충전하는 시간, 라이브 코인 찬양방. 자, 이 시간에는 창원 한빛교회 우리 이승훈 목사님과 그리고 홍정민 사모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목소리를 인사로 듣기 전에 찬양으로 먼저 우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0: 제가 현장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이 예, 깜짝 놀라셨죠? 예. 현장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박수 소리를 대신해 봤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아, 제가 이 우리 목사님 그 소개를 받을 때 아, 찬양을 정말 너무 은혜롭게 잘하시고 목소리는 너무 좋고 찬양도 너무 잘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일부러 기대하는 마음으로 리허설 하실 때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예, 저도 처음 듣는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 합 첫 찬양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승훈 목사님과 홍정민 사모님을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목소리를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먼저 목사님부터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한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승훈 목사라고 합니다.
0: 네, 목사님 환영합니다.
1: 반갑습니다.
0: 우리 라이브 코인 찬양방 함께해 주셨고요. 우리 사모님도 잠깐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눈이 정말 동그래지셨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홍정민 사모입니다.
0: 네, 사모님도 반갑습니다. 바로 자리로 도망가시는 우리 사모님과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 응원 문자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 목사님 파이팅! 이라고 8514님 보내주셨고요. 목사님 찬양 속에 따뜻함과 포근함이 있어 진한 감동입니다. 또 반주와 함께 너무 어울리는 곡이네요. 라고 0720님도 남겨주셨고요. 지금 앞서 우리 기프티콘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집중을 못하시네요. 찬양에. 네. 우리 알려드릴게요. 8720님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8720님이신데 8 앞자리가 6입니다. 6. 8 앞자리가 6이에요. 땡땡땡 6 8720 요 분이 당첨이 되셨으니까 이제 찬양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예. 5586님께서 목소리와 반주가 너무 멋져요. CCM 가수신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가수신가요?
1: 아, 네. CCM 가수는 아닙니다.
0: 우리 또 이렇게 약간의 우리 또 주접이 섞인 문자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마음껏 즐기시길 바랄게요, 목사님. 아셨죠? 네. 예. 목사님께서 지금 많이 긴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응원하는 문자를 마구마구 보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곳에 찾아오시면 더더욱 좋겠지만 또 목사님께서 약간 샤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샤이하시죠. 이곳에 찾아오시는 게 부끄러우시다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응원하는 문자와 댓글들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요 시간이 끝날 때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요 응원 문자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라고 골라주시는 분께도 제가 기프티콘을 오늘 특별히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응원 문자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라이브 코인

0: 찬양방에 우리 처음 함께 하게 되셨는데 목사님.
1: 네.
0: 이제 좀 저를 바라봐 주시죠.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셨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1: 아, 일단 그 이제 불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또 불러 주신 것에 너무 또 감사합니다.
0: 네.
1: 그리고 엄청 의아해하면서 긴장하면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지금도 뭐 얼떨떨한 마음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네, 엄청 떨립니다 지금.
0: 예,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의 긴장을 조금 조금씩 문자와 댓글로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또 우리 찬양하는 시간에는 찬양을 좀 해야 긴장이 풀리기 마련이죠. 다음 찬양 혹시 또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우리 신청 찬양 중에 한번 만나볼까요?
1: 네, 신청하신 곡들 중에 보니까 그 주의 은혜라 찬양이
0: 네,
1: 있더라고요.
0: 0720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찬양입니다. 주의 은혜라. 이 찬양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1: 네,
0: 자, 그럼 우리 이승우 목사님께서 주의 은혜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불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 정말 목사님 찬양이 목소리 자체가 뭐 너무너무 부드럽고 또 힘이 있고, 제가 사실은 중간중간에 조금씩 난입을 하고 싶은데 아, 목사님의 목소리가 좀 더럽혀질까봐 저는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 또 괜히 듀오를 한다고 까불었다가 목사님께 누가 될까.
1: 아,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아, 좀 자제하는 편이고요. 네, 여러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마음껏 난입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마음껏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4833님도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기셨고, 0720님 찬양 신청하셨던 찬양이 나왔네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은혜롭게 잘 청취할게요. 목사님 사모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제가 한 가지 목사님께 오해를 좀 첫 만남에 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셔서 저는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사시는 분들이신 줄 알았는데 아니셨어요. 예. 네. 여러분도 속으셨죠? 네. 네.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또 다른 부목사님의 사모님께서 함께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1: 맞습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0: 예. 제가 오해를,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 우리 또 창원한빛교회 찬양팀의 자랑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창원한빛교회 이끌고 계시는 찬양팀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1: 네, 저희 이제 찬양팀이 여러 찬양팀이 있고, 또 제가 전체적으로 찬양 사역을 맡고 있다 보니까,
0: 네,
1: 뭐 수요팀도 또 쉐카이나 찬양팀도 또 아이노 찬양팀도 저희가 이제 한빛교회 전체 예배를 다 담당하고 있는데요. 모든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가 느껴지고 현장에 오시면 정말 찬양으로 은혜 받는 이 한빛교회구나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 설교 너무 좋으시고요.
0: 빼먹지 않으시고.
1: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찬양으로 은혜 받는 그 시간, 찬양으로 은혜 받는 교회, 참 너무 아름다운 수식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또 찬양을 여러 곡 준비를 해오셨는데, 우리 또 신청 찬양들이 있어서 요 찬양들로 오늘 좀 위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 다음 찬양으로 또 바로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 다음 찬양 우리 4833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요 찬양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예람 워십의 버전으로 신청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기 때문에 막 그 네, 사운드가 중간에 막 멜로디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거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준비하신 버전으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함께 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우리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죠. 아름다운

0: 네.
1: 아, 깔끔한 마무리까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지금 이 시간이 아, 정말 찬양으로 아,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지금 찬양들도 올려주고 계시고 응원들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아, 요 찬양을 신청하신 4833님께서 아, 예라머실보다 더 흥있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음반 없으십니까?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 한 번 더 준비를 해볼까요? 예. 아, 좋습니다. 아, 또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잘생기셨어요. 라고 0783님께서 아, 네. 아, 또 한번 응답해 주시죠. 아, 이 네. 꿀같은 보이스로.
0: 너무 감사합니다. 예.

0: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1: 우리 예, 여러분들 이 목소리만 들으셔서 모르시겠지만 목사님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
0: 아유, 아닙니다.
1: 그딱 뭐랄까요, 훈남이시고 또그이 뭐랄까 교회 오빠의 딱 정석 같은 느낌.
0: 아, 네.
1: 그리고 또 우리 요 이석훈 안경을 쓰고 계십니다.
0: 맞습니다.
1: 예, 딱 교회 오빠의 정석으로 오늘
0: 네.
1: 오셨는데 여러분 못 보셔서 아쉬우시죠? 예, 이곳에 오셨어야 되는데 못 오셔가지고 저만 열심히 보도록 할게요. 아,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이 너무 달콤하게 들린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홍채리공님께서도 경쾌하고 밝고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한 저녁입니다. 목사님 요 중에서 마음에 드는 문자 이따 하나 꼽아주셔야
0: 아,
1: 됩니다. 잘 확인을 해주고 계셔야 돼요.
0: 네, 알겠습니다.
1: 아셨죠? 네. 아, 목사님
0: 보겠습니다.
1: 잘생겼어요 라고 안 보신 분께서, 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아, 잘생겼어요 라고
0: 네.
1: 남겨주셨어요. 아, 그리고 또 앞서서, 한빛교회, 심종호 리더님 이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0: 아,
1: 네, 5586님께서 주전문자 아니고요. 한빛교회도 잘 모르고 목사님도 전혀 모릅니다. 목소리 너무 좋아요
0: 너무
1: 라고
0: 감사합니다.
1: 네,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잠깐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찬양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찬양을 일단 먼저 좀 골라볼까요? 네, 앞서 또 신청해주신 찬양 중에 나의 참 친구도 있었고요. 또 주만 바라볼지라도 있었고, 앞서서 그 삶의 작은 일에도 요 찬양도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요 찬양들 중에 우리 사모님 맘대로 고르시죠. 예, 사모님 하고 싶은 찬양으로 골라주시면, 예,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목사님과 또한 가지 더 질문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 우리 방송에서 꼭 한마디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한 분만 골라서 우리 한마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미리 언지르셨으면 뭐라도 생각을 했을 텐데,
1: 네,
0: 와, 갑자기 이렇게 주시네요.
1: 요게 또 생방송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0: 와,
1: 목사님?
0: 네. 한 사람이라 하면, 네, 떠오르는 사람은 또한 사람입니다. 네, 저희 사랑하는 또 아내가 있습니다. 네,
1: 아, 네.
0: 지금도 아마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아마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실 텐데요. 네. 사모의 길이 참 쉽지 않지만, 또 귀한 사역들을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늘 수고가 많고 또 네. 사랑합니다.
1: 아, 사랑 고백까지 듣고 계신가요? 사모님 오늘 들으신다고 하셨나요?
0: 예,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1: 예, 사모님 들으셨나요? 목사님께서 굉장히 부끄러운 표정으로
0: 정말
1: 예,
0: 부끄럽습니다.
1: 사랑 고백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찬양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제 목소리를 자꾸 듣는 것보다 목사님의 찬양을 한 곡이라도 더 듣는 게이 시간이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기에 빠르게 찬양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507님께서 신청해주신 찬양 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아, 이것도 모두들 아시는 찬양일 텐데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우리 또 은혜 가운데로 찬양 가운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만나보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있는 곳에서 박수 치세요. 예. 아, 우리 목사님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아, 만나봤습니다. 아, 목사님 스윗하시네요라고 하셨고, 또 목사님 목소리도 잘생겼어. 하트 뿅뿅. 아, 주전 문자들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찬양들을 정말 많이 지금 신청해 주고 계신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찬양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 5분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아마 다음에 만나볼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 될 것 같은데, 목사님께 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지막 찬양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신 찬양들 아쉬우시죠? 예, 목사님 제가 썸머 스페셜 이후에, 썸머 스페셜이 끝난 이후에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실까요?
1: 예, 불러주시면 또 기쁘게 달려오겠습니다.
0: 네, 우리 목사님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2850님께서 첫 출연 후 썸머 굿바이 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굿바이 아닙니다. See you again 이에요. 예, 다시 목사님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그때도 많은 신청 찬양들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찬양을 한번 골라볼까요? 목사님 어떤 찬양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1: 뭐 보니까 그 하루의 은혜 찬양이 많이 올라 왔는데요.
0: 예예. 예. 네,
1: 요 찬양을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0: 하루의 은혜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만나볼 예정이고요. 아, 목사님 또 이 시간 처음 함께하셨는데 우리 또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죠. 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1: 아,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랐습니다. 또 우리 PD님이 말씀을 쭉 이어가시는데 그 시간 보니까 이제 끝나야 되는 시간이네요.
0: 예, 그래서 맞아요.
1: 제 긴장을 너무 잘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0: 네.
1: 또 이렇게 이 찬양과 또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또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들이 또 찬양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은혜들을 많이 누려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8514님께서 신청해주신 찬양이 하루의 은혜였고요.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확 들어왔던 문자,
1: 네,
0: 하나 또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뭐 다른 것도 많았었는데,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제가 찬양을 하고 나왔었던 아이스크림을 비유해서 하셨던
0: 이 멜팅 사운드.
1: 예, 맞습니다.
0: 목사님 주전 문자 좋아하시는군요.
1: 좋습니다.
0: 예. 8514님께서 앞서서 멜팅 사운드네요.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렸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던 이 문자를 골라주셨습니다. 제가 8514님께도 기프티콘을 보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도 끝인사를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 부탁드려보고 싶은데, 사모님 미간이 잔뜩 찌푸려지셨어요 지금. 네, 사모님 목소리는 다음번에 오셨을 때 한 번 더 들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창원 한빛교회 이승훈 목사님 그리고 홍정민 사모님께서 함께해 주셨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음번 이 썸머 스페셜 이후에 라이브 코인 찬양방 때 우리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아, 우리 뭐였죠 제목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1: 하루의,
0: 아, 하루의 은혜. 아, 하루의 은혜. 우리 마지막 찬양 이승훈 목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입니다. 오늘은 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윤리학 강의를 하면서 다루는 질문 중에 하나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도덕 원리 혹은 정의의 원칙들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좋은 덕과 성품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사람이란 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덕과 성품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교를 교회에서 종종 듣기도 합니다. 덕이란 무엇일까요? 덕을 갖추려면 부단한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이솝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지적한 말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던집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 진실을 말하는 이가 곧 진실한 사람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람은 늘 진실을 말한다. 약간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 진실을 말하는 이가 곧 진실한 사람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람은 늘 진실을 말한다. 이 말에는 거짓말이나 진실을 말하는 행위가 언급되면서

0: 서도 동시에 거짓말쟁이와 진실한 사람의 구분도 언급됩니다. 행위와 사람됨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죠. 진실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짓 없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말쟁이가 항상 거짓말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평소에는 거짓말쟁이가 더 진실해 보입니다. 거짓말쟁이는 진실한 말을 통해 자신을 진실한 것처럼 위장을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남을 속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 행위만 가지고는 그가 거짓말쟁이인지 진실한 사람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이란 진실이라는 덕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그의 성품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 순간에 그가 곧바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삶을 살면서 진실을 살아낸 사람, 그래서 진실이 몸에 밴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덕의 특징은 중용에 있습니다.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가 중용입니다. 중용은 관역에 적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치심을 안다는 것은 지나친 부끄러움과 파렴치함의 중간입니다. 둘 사이의 산술적 중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성격에 맞는 적절한 지점에 중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땅히 부끄러워할 일에 수치심을 느껴야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일에는 당당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것은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분별력은 지식이 아닙니다. 법전을 달달 외운다고 훌륭한 판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분별력을 갖추어야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분별력은 현실을 면밀히 살펴보고 깊이 생각해서 제대로 따져봄으로써 형성됩니다. 자만서에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구분하는데 이 가운데 명철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 어른입니다. 존경받는 신학자 하워 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내 나이가 76이지만 내가 어른이 되었는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지만 바른 성품의 소유자라야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덕을 갖춘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다. 믿는 자는 모두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김해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간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혹이 저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삶을 잘 사는 일반적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긍정의 마음, 매사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먹은 대로 강력한 실천력을 가지고 의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교육가로 또 인권운동가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분입니다. 일례 헬렌 켈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낙천적인 생각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입니다. 그럽니다. 이 낙천적인 생각이 우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다 극복했는데 알고 보니 그의 마음이 그런 장애 가운데도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데 전 세계를 호령했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차게 행동하라. 근데 우리가 행동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주저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힘차게 행동하라. 그렇지만 만약 이 같은 말을 앞세우지 말고 그냥

단순히 실행하는 것이 승리의 첫 번째 조건이다. 긍정의 마음, 실행력이 사람의 삶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한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나병에 걸리면 율법적으로 부정하게로 부정이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나병은 아주 심각한 전염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그리하여서 나병에 걸리면 가정에서도부터 떠나야 되고 사회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이 공동체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참 비참한 겁니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와 격리를 당하고 깊은 고립과 상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나병에 걸리면 저주받은 병이었고 또 나병에 걸리면 죽음만 기다리는 불쌍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에게 나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라는 긍정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갔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나병 환자들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긍정의 마음, 낙천적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멀리 서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오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멀리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라고 합니다. 돌에 맞을 각오하고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가까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귀에 정확하게 들리도록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강력한 의지력이고 실천력입니다. 혹이 나병 환자다라고 외치고 돌을 던지면 돌에 맞으리라라는 이런 각오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합니다. 이들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가정으로 사회로 일상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면 제사장의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나병에서 나았다 그렇게 선언해야 되고 또 이 아울러 정결의식을 거쳐야만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이 열 명이 서로 보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는 얼굴도 아니 몰골도 흉악했을 있고 손에도 나병의 이 병의 흔적이 가지고 심하면 지금 말하면 뭐 붕대를 감고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가다가 보니까 열 명이 서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다 나은 거예요.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간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 한다라고 주저앉아서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스스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런 축복은, 이런 기적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두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움에 주저앉지 말고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마음에 늘 새기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마치 천국을 빼앗는 것처럼

강탈하는 것처럼 천국을 소유해라. 천국의 은혜, 천국의 축복을 소유할 때 이런 강탈한다는 이런 절박하고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구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이 뭐겠습니까? 구해야 받는 거예요. 찾아야 찾아내는 것이고 두드려야 열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심령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이 나병 환자의 심령으로 기도해요. 나병 환자.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면 저주받은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에요.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고 격리되고 외롭게 있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간구한 거예요. 그런 심령. 우리에게는 도저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 무엇이든지 다 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자유의지라는 게 주었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면 얻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제목에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면서 이 신령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의 마음, 된다라는 긍정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김이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구약학의 한국의 상당한 권위자였습니다. 이 김이곤 교수님이 구약이 전공인데 구약을 전공하면서 특별히 고난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거든요.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고난과 고통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 그 고난 중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의 한복판에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의 한복판에는 언제나 천지를 지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아들 딸이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은혜가 결국 우리를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분의 고난신학의 핵심입니다. 이분이 이 고난신학을 말하게 된 배경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시간 강사를 할 때입니다. 시간 강사를 할 때 어느 날 그 신앙 강사 한 지 한 1년쯤 지났을 때 각혈을 하게 됩니다. 폐결핵에 걸린 거죠. 폐결핵에 걸리면 더 이상 뭐 그 당시만 해도 약은 있었지만은 정말 사느냐 죽느냐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뭐 다 짐을 싸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28살이라고 그래요.
보영이 내려.

왔는데 한창 나이에 병과 투병을 하는데 시시각각으로 목구멍을 타고 밀려오는 이 각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피덩어리가 여기서 이제 겉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 고향의 집이 뭐 조그만한 집인데 창도 조그만하다고 그래요. 그 창문을 딱 열면 조그만한 문을 열면 저 멀리 아주 큰 산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식은 땀이 흐르고 마치 초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기약 없이 언제 나으리라는 그 확신도 없이 매일같이 피를 쏟으며 이 얼룩진 이 수건을 입에 감싸면서 창문을 열고 하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구약학자니까 시편 121편 1편을 되뇌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상황과 형편은 절망입니다. 저 큰 산을 바라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정말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되뇌이며 정말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방에는 어머니가 계셔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은 그분의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가보지를 못했다 그래요. 한글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늦게 이제 동생들 어깨 너머로 겨우 한글을 배웠습니다. 동생들 어깨 너머로 배운 그 익힌 한글 실력으로 성경을 놀랍게도 백독을 하신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이 말씀의 종이고 기도의 종이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했을 때 그의 어머니가 기도 중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어머니의 성경 구절을 들을 때 이 김희곤 교수가 감동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아는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 없는 그 어머니의 가늘판 통곡의 기도 소리가 자기 영혼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병에서 점점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합니다. 고향 교회에 갑니다.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져서 고향 교회에서 설교도 합니다. 그런 중에 목요로부터 대학 전임 교수로 일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다시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에 자신의 마음속에 시편 125편, 126편 5절 말씀을 되새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힘들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떠나도 기도 응답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이 나병 환자처럼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평안한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면에서 기도 많이 하지 않아도 월급도 들어오고 연금도 들어오고 자녀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돌이켜보면 다 형통한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 관리해야 된다는 분 아시죠? 건강을 잃고 나서 아 관리하지 못했구나 후회하면 늦습니다. 기도는 저축입니다.
기도는

신령한 저축입니다. 기도는 미래의 응답이라는 열매를 따맺기 위한 오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건강하십니까? 더 건강해서 주를 위하여 살도록 기도하시고, 형통하십니까? 더 형통해서 주를 위해 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구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이 9명은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회로 돌아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가라,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9명 유대인들은 가정으로 그리고 사회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서 끝이 났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신 것을 믿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고,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나병에서 고침받아 가정으로, 사회로, 일상으로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자마자 그 즉시로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언제 해야 되냐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는 순간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는 순간 바로 그 즉시로 즉각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미루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주저하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하냐면,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내가 수고해서 그렇지, 내가 노력해서 그렇지, 또 이 기독교인들 중에는 아주 고약한 마음이 뭐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내 공로, 나를 드러내는 교만과 그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즉각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마리아인은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큰 소리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나병일 때는 이 얼굴이라든지 손이라든지 몸이라든지 나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보기가 흉했겠습니까? 그런데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전에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가 돌아와서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던 그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라고 주님이 듣도록, 제자들이 듣도록,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감사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전이시키고, 감사를 전념시키고, 감사를 선한 영향력으로 끼치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냥 가지고 있고 고맙지 감사하지 이렇게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하고 찬송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도록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내가, 사마리아인인 내가 감히 주님의 은혜

0: 은혜를 받았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부끄러운 나병환 자였습니다. 지금 고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큰 소리로 감사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은혜에 대한 응답이나 보답을 넘어서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최고의 보배로 여기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생기가 돌겠습니까? 제가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지금 생기가 넘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그럴 거예요. 감사하니까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 나병 환자에서 가졌던 고통과 분노와 원망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뭐 할 때? 감사할 때. 뭐 할 때라고요? 감사할 때. 감사가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신앙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진실하게 감사를 드리느냐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감사를 잃으면 기쁨을 잃습니다. 감사를 잃으면 생기를 잃습니다. 감사를 잃으면 건강을 잃습니다. 감사를 잃으면 고통 가운데 삽니다. 감사를 잃으면 분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표준 번역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 여러분 즉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마음으로 입술로 예물로 다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마리아 그 한 사람 그는 간구로 축복을 받았고 감사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9-0688번 김해 동서남북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김 대표의
2: 내 돈, 내 산.
1: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저희 이제 이곳에 정착한 지 10여 년, 거의 20년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계란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2: 네.
1: 생각해보니까 이 계란이 운동하는 사람들,
2: 네,
1: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단백질을 채워주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2: 그렇죠.
1: 이런 식습관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음식들도 여러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마침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오늘의 내 돈 내 산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3: 6월 10일 소고기 한심 2kg에 24,000원이 결제됐습니다.
1: 대표님, 소고기 안심 왜 사신 거죠?
2: 네, 우선 북한에서 이 소고기 안심하면 좀 알아먹기 때문에,
1: 네,
2: 좀 부한 설명드리면, 지금 듣고 있는 북한 청취자분들이 한국에서는 부위별로 고기를 살 수 있다는 걸 몰라요. 네, 그래서 보통 북한에서도 돼지고기 뭐 1kg 하면,
1: 네,
2: 보통 돼지고기 고기에 뼈까지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순뼈 없는 고기 파는 건 없는데,
1: 네,
2: 1kg가 어느 부위라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잘 살 때 있고 못 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처럼 부위별로 지금 사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1: 그러면 이게 뭐 앞다리살, 뒷다리살, 삼겹살, 뭐 이게 맛이 다 다르잖아요.
2: 글쎄요, 한국어가 놀란 게 그거예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모든 종이 좀 하게 되면,
1: 네,
2: 안심, 뭐 그다음에 등심, 갈비, 앞다리, 뭐 뒷다리, 목심, 뭐 다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1: 그렇죠.
2: 네, 지금 안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고기 중에서도 또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로 안심 있잖아요. 기름기가 좋고 부드럽고 정말 이제 육질이 좋은 부위가 안심이라 그러는데,
1: 네,
2: 그 부위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 그 갈비 안쪽 횡격막 그쪽으로 해가지고 붙어 있는,
1: 네,
2: 그 고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자체가 이제 육질이 엄청 마무나고 좋아요, 먹기가. 그래서 저는 뭐 저희 집사람도 좋아하고 하니까 이걸 자주 사는 거죠.
1: 네. 집에 자주 사가시는 거예요.
2: 네.
1: 와, 근데 이 킬로그램이면은 그래도 꽤 양이 적진 않은 것 같은데.
2: 보통 이렇게 사가게 되면 뭐 집들이 냉장고도 있고 또 뭐 냉동고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보관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2: 이제 일정하게 가지다가 일정히 먹을 것만큼만 이제 해놓고 나머지는 또 보통 보게 되면요, 이제 한국 냉장고는 그 온도가 조절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 그렇죠,
2: 칸마다 또 약간 온도 조절할,
1: 맞아요,
2: 수 있기 때문에,
1: 네,
2: 적정하게 한 며칠 만에 먹겠다 할 때는 그대로 넣어두면 얼굴지 않아도 그 맛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1: 섬세하신데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사가지고 먹긴 하죠.
1: 근데 고기가 오리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2: 그렇죠,
1: 소고기도. 근데 지금 고기를 처음

0: 나눠주신 게 소고기인 것 같은.
1: 그러니까 저희는 매달 보면 네.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다 사 먹어요.
0: 아, 다.
1: 네, 닭고기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워낙 이제 한국 와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특징이 단백 소비가 많아가지고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고기 먹자면 엄청 힘들어요, 고기가. 근데 한국은 매끼 고기 안 먹는, 매일 고기 안 먹는 날이 없을 맞아요.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식당도 보게 되면 네. 점심 반찬마다 고기가 없는 날이 없어요.
0: 어디든
1: 그렇게 흔하잖아요.
0: 고기든 반찬이든.
1: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들도 고기 먹는 게 엄청 이제는 예. 그저 매달마다 고기는 계속 돌고 자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자식들도 북한에 있을 때는 키가 작던 건데 여기 오고 나서 애들이 엄청 커졌어요.
0: 아.
1: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민족이 같은 민족인데 왜 북한의 애들보다 한국 애들이 이렇게 클까 했는데 우리 애들도 잘 먹으니까 커지더라고요.
0: 성장기 때 딱 잘 맞춰서
1: 그렇지 맞습니다. 필요한 영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는 매달마다 고기가 4~5가지는 다 먹어요. 소고기, 네.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계속 먹죠. 그래서 그 사갈 때마다 그래서 가져가면 요리를 오늘은 뭐 이걸로 하고 저걸로 하고 계속 해서 바꿔 먹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방송을 하면 또 한쪽 미안한 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이런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특히 소고기는 더 먹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0: 제가 이거를 뭐 오해일 수도 있는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소고기를 먹으면 그러니까 소가 거기는 일해야 되는 동물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밭을 예. 갈아야 되고
1: 네.
0: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동물인데 이거를 먹으면 그게 법적으로 또 제재를 받는다라고 들었거든요.
1: 그러니까 북한은 보통 보면 소라는 것이 전시물자로 다 돼 있어요. 등록돼 있어요.
0: 전시물자요?
1: 전시물자로.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전쟁 때도 소가 다 이제 군수물자를 실어놨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이 소 자체는 아. 그 그림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제 소 잔등에다가 막 탄약 그 이제 상자 있잖아요.
0: 네.
1: 그걸 메가지고 고지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시물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시에는 기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디젤이라든가 뭐 이런 휘발유가 부족해가지고 트랙터가 제대로 안 되니까
0: 네.
1: 한국은 소가 일하는 소를 본 적 없어요. 다 기계가 일하고.
0: 그쵸, 많이 없죠.
1: 그리고 북한은 소는 다 일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는 세상 이 한국 소들은 다 고기용 소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용 소다
0: 맞아요.
1: 보니까 포동포동하고 살짝 쪄 있어가지고 정말 고기도 맛도 좋고 한데 북한은 늙어 죽을 때까지 막 일시키다가 거의 늙어서 이제 죽다 보면 그러면 괜히 팔지 않지만 소고기가 이제 간부들은 그걸 나눠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그게 엄청 질겨요. 나이가 먹고 일 많이 시켜봐가지고 근육이 엄청 질겨진 거거든요.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그들을 위해서는 운공목장에는 고경 소목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소들한테 뭘 먹인지 압니까? 룡숙 맥주라 해가지고 평양에서 계속 제일 좋은 맥주를 먹여요.
0: 맥주를요?
1: 그러니까 고기를 만만하게 하겠는데 최고거든요 그게.
0: 아.
1: 그리고 안마수들이 안마를 해줘요 소를. 그게 덴마크에 가서 언젠가는 김정일이가 소고기 먹다가 질기다고 막 욕해가지고 그래 우리 연구소에 그때
0: 네.
1: 이거 소고기 왜 이렇게 질기냐 해가지고 저희 연구사들이 우리 연구소가 김부자 건강장수연구소 아닙니까? 그래서
0: 네.
1: 덴마크에 가서 배워가지고 온 게 맥주를 먹이고 안마해주면 고기 맛이 좋아진다 해가지고 그 대리수 고기라고 이제 마블린, 여기는 마블린 고기라 그러잖아요. 그런 고기를 생산해가지고 공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먹어봤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0: 네.
1: 네. 참 맛있긴 했는데 근데 지금 한국에서 먹는 우리 오늘 안심 고기보다 못한 것 같아요.
0: 우와. 네. 아니 이게 김부자를 위해서 질기다라는 한마디 때문에 덴마크까지 직접 사람을 보내서 소고기를 잘
1: 그렇죠.
0: 맛있는 소고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배워와서
1: 네. 그런데 일반 주민들 있잖아요. 고한행군 시기에 이제 많은 사람이 처형당했는데요.
0: 네.
1: 그중에서 너무 먹을 게 없고 배고픈데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게 없으니까 농장소가 지금 일도 못하고
0: 아.
1: 막 여해가지고 막 죽게 된 소들을 모래 다 먹어가지고 걸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전시물자를 잡아서 먹었다는 이유로 총살까지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소를 마음대로 잡아먹거나 하면 감옥 가거나 총살까지 했거든요 그 당시.
0: 소고기를 먹었다는
1: 그러니까
0: 이유로.
1: 그러니까 북한 주민 중에 우리 탈북자들 온 분 중에 북한에 살면서 소고기를 한 번도 못 먹은 사람이 꽤 많아요. 진짜로 그거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조금 먹을 수 있어도 소고기 먹기는 그렇게 힘들거든요.
0: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처럼 평양에서 있었거나 거기서 근무를 하셨거나 했을 때 여건과
1: 네.
0: 또 계속 지방 중에서도 더 이렇게 시골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1: 네.
0: 그런 경험도 달라서 그러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희 그 집 지금 살고 있는 근처에 있잖아요.
0: 네.
1: 거기도 이제 가까운

0: 가면 독산에 우시장이라고 있어요. 제가 자주 가긴 하는데
1: 네.
0: 그러니까 서울에도 그렇고 전국 각지에 지금 전문 소만 파는 큰 시장들 있잖아요.
1: 그쵸,
0: 거기 있죠. 가면 소 도축해가지고 놓은 게 엄청 많은데다가 소 위, 소 발, 그러니까 소 머리
1: 네.
0: 그러니까 북한은 소 머리란 말 안 하고 대가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소 그다음에 눈, 그다음에 소 꼬리 그 위에도 이자처럼 부위별로 거기 다 팔고 있거든요. 두문두부가 사가지고 먹긴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소간도 거기서 사다가 그걸 또 이제 가지다가 이제 소간도 이제 요래 먹긴 하는데 정말 한국 가서는 소고기 거기서 부위별로 다 먹어보는 거죠.
1: 근데 그 가운데 대표님이 고른 건 안심.
0: 예, 이번에 안심 사 먹었어요. 저희 집사람 꽤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기본 좀 사긴 사는데 안심이 그래도 소고기 중에서는 부위 중엔 괜찮게 봐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갈비를 또 좋아하는 분들만 갈비 살 붙어가지고 아, 구워
1: 네,
0: 먹고
1: 맞아요,
0: 하는데
1: 맞아요.
0: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안심을 이번에 샀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을 봐요. 2kg인데 24,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뭐 일반 노동자들 월급도 이 정도 살려면 한두 시간이면 일해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돈 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 소고기를 이 정도 먹으려면 정말 이거는 뭐 한 달 아니라 몇 달 월급을 해서야 살 수 있는 돈 되거든요, 이게.
1: 네, 2kg도 순수하게 구워서만 먹어도 5명 네. 이상이 좋게 먹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0: 예, 네, 그렇죠. 이 안심 네.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 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스테이크란 말 모르는데 한국은 이제 뼈 없는 이런 이제 안심 고기 같은 그런 고기들을 이제 두께가 한 1cm나 2cm 되게 썰어가지고 양념을 해가지고
1: 네.
0: 기름다 앞뒤 살짝 싹 구워가지고 그 미디움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1: 네.
0: 진하게 굽지 않고도 살짝 구워가지고 먹어도 엄청 맛있잖아요. 고소하고.
1: 네네.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누다 보면 북녘의 주민분들은 또 의아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0: 그렇죠.
1: 이게 정말일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미 벌어져 있는 간극 가운데 또 우리가 그 간극을 채워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0: 네.
1: 붙들 수 있는, 붙들어야 할 말씀을 함께 부탁드려요.
0: 네. 이사야 말씀, 이사야 25장의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의 잔치,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의 잔치,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시리니. 예, 아멘.
1: 아멘.
0: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참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잔치와 관련된 이야기 구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참 하나님의 영육간의 공급을 구하면서도 이 풍성한 복음의 식탁을 누릴 수 있는 참 이런 날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한국은 지금 이미 전에 우리의 식탁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영육간의 모든 영양이 다 충분한 그런 이제 잔치상 같은 것을 매 끼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나 같은데 지금 북한 주민들은 그 밥상이라는 게 너무도 지금 처참한 거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항상 이게 북한도 이 복음 말씀 속에서 빨리 변화돼 가지고 우상이 빨리 허물어지고 우상이면 김정은 그 김씨 우상이죠. 그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북한에 예, 이루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1: 아멘.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 된 그날, 복음 식탁을 함께 누리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오늘의 내 돈 내 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 돈 내 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7월 9일 목요일 신현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발대식은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6217-33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226-46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 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장난 것처럼 추락하기도 하고요. 이 추락한 인생을 스스로 고쳐보기에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지혜와 답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장난 인생도 또 반복되는 삶의 문제들도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허락하신 이 새로운 날 다시 한번 살아가야겠습니다. 괜찮아,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이 시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갈급해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출발할게요.

김도연과 커피소년이 함께 찬양하는 거무나 아름답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으로 전하는 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요, 클래식 콰이어의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 그리고 한웅재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도 듣고 오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삶의 문제들 사이에서 괜찮다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외치시는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주님 손 붙들고 계세요? 이 시간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다양한 사연 오늘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찬양 3곡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비던스 워십이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메들리입니다.

시와 그림이 찬양했습니다. 가자.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리컬러의 아카펠라 찬양이었죠. 이 시간 너의 맘속에. 그리고 옹기장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도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G2G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홀리원의 찬송 편곡 하루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이 함께 편곡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고장난 것처럼 무너져 내릴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주님의 오른손을 꼭 붙들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날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은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피니티 밴드가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폴 발로시의 영어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김도현의 성령이 오셨네 듣고 오셨고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그 음성 오늘 들으신 줄 믿고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하루 승리하시다가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순서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환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미국의 남침례교회 총회장을 역임한 잭 그레이엄 목사님은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습관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계속 향상되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한 불만족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놓고 집중해야 한다.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위한 거룩한 각오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동기를 따라야 된다. 네 가지인데요. 하늘나라의 법칙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실천하는 모든 사명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겠지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승리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3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앗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3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매 순간 경건의 훈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1인 가구가 75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전체 가구의 35%가 혼자 사는 셈이죠. 혼밥, 혼술, 혼영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누군가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싶은 갈망이 있죠. 오늘 밤 혼자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당신 맞은편에 앉아계신 분이 있습니다. 첫 곡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띄워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미슐랭 레스토랑이 아니어도 컵라면 하나를 앞에 놓고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가장 풍성한 만찬이 됩니다. 위클레시아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호산나 싱어즈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띄워드립니다.

내일 아침 혼자 밥을 드시게 되더라도 식사 전 짧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함께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외로운 식탁을 은혜로운 잔치로 바꿔줄 것입니다. 끝곡으로 김영미의 너는 혼자가 아니야, 김대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띄워드립니다. 전혜건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창세기 그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아우에게 한 짓에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우리 아우가 살려달라고 할 때 그 애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았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애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된 거야. 르우벤이 한마디 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애를 다치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지금 우리는 그 애를 죽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요셉이 통역을 쓰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모든 말을 알아듣는 줄 알지 못했다. 요셉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물러나와 울었다. 그는 마음이 진정되자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붙잡아 묶고 죄수로 삼았다. 그런 다음 요셉은 지시를 내려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가져온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게 했고 또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주게 했다. 요셉이 지시한 대로 되었다. 그들은 식량을 나귀에 싣고 출발했다. 잠잘 곳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보니 자루 안에 돈이 있었다. 그가 형제들을 불러 말했다. 내 돈이 되돌아왔어. 여기 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다. 다들 그것을 보고는 놀라서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말하면서 우리를 정탐꾼들이라 몰아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이지 결코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열두 형제이고 모두가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는 사라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은 내 곁에 남겨두고 너희는 굶주린 가족을 위해 식량을 가지고 가거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와서 너희가 정탐꾼들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는 이 나라에 마음대로 오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식량 자루를 비우는데 자루에서 각 사람의 돈주머니가 나왔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을 보고서 근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는구나.

했는데 이제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너희 말대로 하면 내게 무엇이 남겠느냐. 르우벤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제 두 아들의 목숨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 아이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절했다. 내 아들을 너희와 함께 내려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었고 내게 남은 것은 이제 그 아이뿐이다. 길에서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채 슬퍼하는 나를 땅에 묻어야 할 것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42장 21절에서 38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8: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눈앞의 것들이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고, 내게 오라고.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 마음의 무게를 바꾸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밤 그분께로 눈을 돌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쉐인 앤 쉐인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들으셨습니다. 눈을 돌린다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것들을 봅니다. 해야 할 업무, 미뤄둔 일들, 걱정되는 상황들, 그것들만 보다 보면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즉, 시선을 바꾸라는 뜻이죠. 그러다가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에 다른 무게가 생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의 무게,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무게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던 것들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시선 하나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다라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빈들의 구원, 조찬미의 아버지, 왕현의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세요.

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Brian and Jen Johnson의 Here I Bow, Maverick City Music과 Joe Barnes가 함께한 Promises, 그리고 Kane과 Brooke Ligertwood가 함께한 Jesus Lifted M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9900번 쓰시는 분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유년부를 담당하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코로나 이후 성가대가 없었는데 올해 4월부터 지휘자 선생님의 헌신으로 성가대가 만들어지고 지난 스승의 주일 성가대 아이들이 찬양하며 카네이션을 선물하는데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과 성가대 선생님, 반주자 선생님의 배려가 정말 크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시면서 성가대가 불렀던 너는 꽃이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는데, 예, 신청하신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글쎄요, 그 학생들 수도 많이 줄어서 성가대가 큰 교회 아니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래도 큰 교회는 아니었음에도 아이들을 성가대를 제가 지휘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분은 참 마음이 귀하시네요. 아이들 이렇게 하시는 지도하고 하는 게 마음에 되게 좋으셨나 봐요. 저는 그때 중고등 친구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이렇게 지도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짜증만 많이 냈던, 그래서 이분의 사연을 읽으니까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Overflow의 내가 노래하는 이유, 그리고 9900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His Plan의 너는 꽃이야, 그리고 Planting Worship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0%가 매일 잠깐이라도 기도를 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70%는 대부분은 아니지만 때때로 기도 응답을 받으며 80% 정도는 불치병도 기도를 통해 나을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에 기도를 하지 않는 나머지 30%는요, 이전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고요. 그 중에서 16%는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는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기도의 목적이 될 수는 없죠.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인해 오히려 어렵고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을 회심시켰던 영국의 신학자 조셉 파커에게 한 지성인이 이렇게 물어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공격하자 조셉 파커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스테반에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아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지선의 기도 들으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진의 목마른 사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시편 4편 1절의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유료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이 조셉 파커 영국의 신학자 정말 대단하신 분이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답변해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스테반에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와, 저는 이 대답을 듣는데요. 뭔가 그 망치로 머리를 꽝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저는 일반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으면 대답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아, 정말 맞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결론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방송을 듣는 것도 이 시간 깨어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또 여러분과 함께 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 만날 수 있는 것도 결론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바리톤 김주택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힘이 없을 때라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발그대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한숨소리도 주님께는 기도의 향기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나의 눈물도 주님께서는 내 탄식하는 기도의 소리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발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발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고백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죄수를 풀어주는 것과 같은데 그 풀어준 죄수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미국의 작가인 루이스 스메데스가 용서에 대해 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그 마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일 거예요. 용서하면 손해본다는 감정적인 생각도 들지만 이런 마음은 우리 자신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분노와 원한, 슬픔과 증오의 감옥에서 자유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같이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의 고백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음 내게 주소서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한없이 베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3일 POP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마커스 월십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지명현의 부열 찬송 메들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앤 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0: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정미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구현무의 샤론의 꽃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오벳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1: 1, 2, 3, 4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어노인팅의 온전케 되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성경에 보면 12회 동안 혈루병, 하혈을 하던 그런 병을 앓던 여인이 나오죠. 여러 일을 또 여러 방법을 찾았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을 때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주님 곁에 가기도 쉽지 않았는데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손이 닿는다면 그분의 은혜를 입겠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

옷을 만집니다. 결국에는 이 여인의 병이 나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또 치료를 해주신 것도 아닌데 그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았겠다라는 믿음.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주님 곁에만 있더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주님 곁에 계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전해드렸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베풀 준비가 돼 있으세요. 주님 곁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자고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지요.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이 시간 방송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께서 새벽에 지금 일어나셔서 이제 신문 배달을 하러 나가신대요. 요즘에도 새벽에 이렇게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새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선 또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디지털 신문을 많이 봤지 종이 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여전히 선호하는 분들이 있죠.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배달하면서 또 오가는 길 안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힘내십시오. 그리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삶에 하루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그런 받은 은혜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이야기들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저희도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 땅에 특별히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탈북민 여러분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길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또 신앙생활에 궁금한 점들 여러분의 일상을 혹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분석하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그리고 북한 군인이었다가 휴전선을 넘어 탈북하신 이제는 목회자가 되신 임바울 목사님이 전해드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전해드릴 거고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북한 관련 대내외 보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이 세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자원인데요. 철광석이나 석탄뿐만 아니라 텅스텐 등 국제적으로 희귀하고 가치가 높은 광물도 상당량 매장돼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중국이 북한 광물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이전에는 자금을 투입해 설비를 갖추고 광물을 가져갔다면 지금은 북한과 합작 형태로 계약을 맺어 설비와 광물을 맞교환하는 형태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북한 경제가 점점 중국에 예속되고 있다는 건데

0: 북한 지하자원에 관심을 갖는 중국과 경제 제재로 돌파구가 필요한 북한의 필요가 맞으면서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있고 결국 이런 관계는 북한이 우리 남한이 아닌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과 중국의 광물 개발 확대 등의 내용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중국의 투자자들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광물 투자를 희망하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대거 방북해서 북한의 주요 광산 기업소를 둘러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1: 네, 자, 중국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이루어지는 일들의 뭐 특이점이 있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6월 29일 데일리 NK 중국의 대북 소식통이 전한 소식인데요.
1: 네.
2: 6월 중순 이후에 중국인 투자자 수백 명이 북한에 들어가서 주요 광산 기업소들을 둘러봤다고 하는데 그 특이점들을 보면 첫 번째로 투자자 규모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했다는 것이죠.
1: 네.
2: 두 번째로는 텅스텐 철광석, 몰리브덴 등 중국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의 광물 중 상당수가 대북 제재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1: 네.
2: 마지막으로는 이 북중 간의 합작 사업이 속도가 상당히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고 하는 것들을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자, 그러면 이번에 방북했다는 이 중국 투자자들이 주로 살핀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2: 네, 소식통에 따르면요.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광산의 생산 여건, 설비 상태, 원광 채굴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1: 예.
2: 일부 투자자들은 광산 설비와 관련하여서 중국인 기술자들을 동행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단순 방문이라기보다는 투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진하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자, 현재는 북중 양측이 합작 형태의 계약을 맺는 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지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합작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북한 입장에서는 광산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설비 기술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1: 네.
2: 외부에서부터 끌어들여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고 또 북한 광산들은 매장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설이 노후되고
1: 네.
2: 전력이 부족하고 또 운송 요건도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중국과 합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북한의 부족한 부분을 중국이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설비라든지 자본을 대고 대신 광물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대북 제재 상황에서 금융거래조차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맞교환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예.
1: 이제 최근 광물 투자 움직임이 그래도 과거보다 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2: 예. 과거에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1: 네.
2: 북한 광산을 일정 기간 임대하거나 또 자금과 설비를 지원하는 뒤 생산물을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이 흔하게 이루어진 방식인데요. 현재는 북측 양측이 합작 형태의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이번 방식은 계약 기간이 좀 더 길고요. 또 합작 구조가 안정적이고
1: 네.
2: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1: 자,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중국의 투자자들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더 갖게 되면서 합작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오늘 내용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2: 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소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북한 광물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합작 사업입니다.
1: 네.
2: 북한은 광물 자원이 있으나 기술 자본이 부족하고 중국은 기술 자본이 있는데 광물이 필요한 거죠.
1: 예.
2: 두 번째로는 사업의 안정성입니다. 광물 자원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이 조직적, 체계적, 장기적으로 공동 운영을 하여서 투자의 위험성을 줄이고 양국의 이익을 도모하자라는 형식입니다.
1: 예.
2: 여기까지 보면 다 좋은 것 같은데.
1: 그렇죠. 예,
2: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북중이 개발하고자 하는 광물 중에는 유엔과 미국의 경제 제재 품목이 들어 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런 제재 품목에도 불구하고 북중이 공동 개발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보면 사실 요즘에 미국의 힘이 전과 같지 않고 조금 약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1: 예.
2: 또 북중의

0: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 미국이 압박을 가해도 견딜만하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에 서 있는 거에 반해서 두 나라는 더 밀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북한의 교역량에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1: 예.
0: 현재에도 한 90% 정도 되는데 이게 더 강화되는 거죠.
1: 네.
0: 더구나 광물 자원을 합작으로 북한이 경제력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할 것 같은데 기대와 달리 오히려 중국이 예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남한이라는 선택지를 제외하고 나니까 오히려 중국이 더 중요해진 거라 볼 수 있는데요.
1: 예.
0: 한국은 북한이 남한을 위협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1: 오.
0: 북한이 남한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줘서 이 개선을 하지 않으면 북한 경제는 중국에서 예속되고 남한과는 더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1: 네.
0: 통일 환경이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쉽게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할 부분도 있을 텐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도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광물 자원 개발 능력이 부족하여서 중국과 합작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북한 경제와 자본이 중국 경제에 더 예속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게 하시고 북한이 안보와 번영의 문제를 핵미사일 문제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다는 걸 생각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남북한이 적대 관계를 극복하고 한민족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공동 번영하는 파트너가 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북한을 위해서 또 남북한의 하나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북한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넘어온 임바울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살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었고, 또 군복무할 때는 또 거기서 당하게 되는 많은 차별과 무시와 배고픔, 힘든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살다가 10여 년 전에 한국 철책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온 것은 자유를 찾아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북한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냥 마음껏 먹어보고 싶고 마음껏 누리고 싶은 그냥 단순한 이유였는데, 또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목회자가 돼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첫 번째로 제가 경험한 것은 북한 정권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령으로 모시고 받들었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가 우리 북한 주민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유혹시켜서 북한 정권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역사를 다시 배우면서 많이 왜곡된 북한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너무 속고 살았다는 그 배신감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래서 제가 북녘 동포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서 북한 정권의 압제와 통제 가운데 벗어나서 자유 대한민국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살 때는 자유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국가의 감시와 통제와 억압 가운데 그렇게 국가가 정해지는 장소에서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자유롭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의 나라고 정말 너무나 소망이 있는 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북한은 1년 동안 일을 해도 국가에서 배급도 주지 않고 월급도 주지 않는 노동 착취의 나라지만, 대한민국은 누구나 다 열심히 살고 노력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자유의 나라고 기회의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녘 동포들, 형도님들 하루속히 깨어나시길 축복하고, 또 한 명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많은 기회와 평등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자유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자유롭게 또 너무나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또 북녘에서 숨죽이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주셨던 평양 대부분의 은혜, 또 마음껏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남과 북의 동포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도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북녘 성도님들,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북녘 동포들의 삶에도 하루속히 자유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예배할 그날들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일의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 때 우리 함께 얼싸안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손과 발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동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완화와 에너지 수급 안정에 따라 원유 위기 경보를 한 단계 낮추고 천연가스 위기 경보는 해제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엔화 가치가 39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유럽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스위스 알프스 빙하가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녹아내리며 기후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매일경제신문은 프랑스에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문학 번역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 작품을 중국어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본이 브라질에 아쉽게 역전패하며 월드컵 32강에서 탈락했지만 역대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합뉴스는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잔해 속에서 생후 18일 된 아기와 엄마가 극적으로 구조되며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병원들이 의료보장제 시행 이후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설 개선 비용까지 의료진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군이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이용해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발사하고 함정을 격침하는 실사격 훈련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최근 하와이와 마리아나 제도 인근에서 실시한 훈련에서 B2 폭격기가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활용해 원거리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장거리 대함미사일은 사거리 370km 이상으로 해수면 가까이 저공 비행하며 적 함정의 레이더를 피해 목표물에 접근한 뒤 적외선 탐지 장비로 기관실 등 핵심 부위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미군은 지난해에는 신형 스마트 폭탄으로 대형 상륙함을 격침하는 데 성공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장거리 대함미사일까지 운용 능력을 확보하면서 해상 타격 능력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중국의 항공모함과 대형 함정을 겨냥한 억제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만 해협 등 인도태평양 유사시 미국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앞으로도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응력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중동 지역의 긴장이 완화됐고 에너지 수급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낮추고 천연가스 위기 경보는 전면 해제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원유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다시 경계 단계까지 잇따라 높였지만 최근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항만을 통한 공급을 확대하고 미국산 원유 수입도 늘리면서 다음 달 원유는 물론 나프타 물량도 대부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축유 활용과 수입 지원 등 일부 비상조치는 종료되고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과 공영주차장 차량 오부제 등 공공부문 수요관리 조치도 모두 해제됩니다. 다만 정부는 일부 석유화학 제품은 공급망 병목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수급 대책은 계속 유지하면서 국제에너지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엔화 가치가 39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 달러 환율은 한때 달러당 161.98엔까지 오르며 지난 198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엔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그만큼 엔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는 의미인데요. 일본 언론은 플라자 합의 직후 수준을 넘어설 경우 참고할 만한 과거 사례가 없어 환율이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엔저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반면 일본은행은 경기 상황을 고려해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맞물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에서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성공하며 중국 해군을 겨냥한 해상

올리면서 미일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역사적 저점에 근접한 만큼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의 재무당국도 최근 외환시장 동향을 논의하며 대응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스위스 알프스의 빙하가 예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취리 연방공대 빙하 모니터링 팀은 지난 겨울 쌓인 빙하가 이달 말이면 대부분 녹아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1세기 들어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평년보다 한 달 반가량 이른 시기입니다. 연구진은 지난 겨울 강설량이 적었던 데다 최근 한 달 사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빙하가 급속히 녹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 서부 론 빙하는 열흘 만에 1m가 줄어들었고 빙하가 녹아 흘러내리는 물의 양은 6초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하나를 채울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알프스 빙하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38%가 사라졌으며 지난 50년 동안 1200개의 빙하가 없어졌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이번 세기 말에는 대부분의 빙하가 사라지고 일부 얼음만 남게 될 수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또한 매일경제신문은 프랑스를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장례식장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전국장례협회에 따르면 여름철 평균 30에서 45% 수준이던 장례식장 이용률이 최근 전국적으로 66%를 넘었고 파리 중심부에 있는 장례식장은 지난 26일부터 빈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족들은 파리 외곽이나 다른 지역의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화장 예약과 묘지 확보에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공중보건청은 역대 가장 더웠던 지난 23일 이후 사흘 동안 평년보다 약 1,000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기후 특성과 오래된 건축물, 역사 경관 보존 규정 등의 영향으로 에어컨 보급률이 낮아 기록적인 폭염에 더욱 취약한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문학의 번역 열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대학교에서는 중국 대학들이 처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한국 문학 번역 워크숍이 열려 한국어 학과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번역하고 작가들과 표현과 의미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시 속 비유와 소설 속 말놀이처럼 직역이 어려운 표현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옮길지 의견을 나눴고 소설 제목을 현지 독자들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작가들은 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번역가의 해석과 감각을 통해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또 하나의 창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산둥대학교와 한국문학번역원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앞으로 3년 동안 이어질 예정인데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중국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천만 부 단위의 베스트셀러가 나오는 거대한 중국 출판시장을 한국문학의 새로운 무대로 적극 개척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브라질과의 월드컵 32강전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경기 종료 직전 결승골을 허용하며 1대1을 역전패해 사상 첫 월드컵 토너먼트 승리와 8강 진출에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전반전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먼저 득점했지만 후반 들어 브라질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전술로 변화를 주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브라질은 헤더로 동점을 만든 뒤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뒤집었는데요. 안첼로티 감독은 경기 후 일본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었고 강한 압박과 뛰어난 조직력을 갖춘 팀이라며 연장전까지 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가디언과 디애슬레틱 등 외신들도 일본은 비록 토너먼트 첫 승에는 실패했지만 역대 월드컵 참가 가운데 가장 완성도 높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며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잔해 속에서 생후 18일 된 아기와 엄마가 극적으로 구조되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진 당시 아파트가 무너지자 산모는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은 채 잔해 속에 갇혔지만 아기가 살아있는 한 자신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구조를 기다렸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까이 들릴 때만 힘을 내 구조를 요청했고 가족의 외침에 응답한 뒤 구조대가 수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모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이 모두 숨진 줄 알았다며 아들을 품에 안는 순간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집과 모든 살림을 잃었지만 가족이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장면은 현지에서 큰 감동을 전하며 이번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병원들이 의료보장제 시행 이후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설 개선 비용까지 의료진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무산 군병원은 최근 입원 병동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에게 일률적으로 만 원씩 부담금을 걷고 있습니다. 무상치료제가 폐지되고 의료보장제가 도입되면서 병원들은 환자를 많이 유치해야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고 의료진들에게도 병원 운영 책임이 함께 떠넘겨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의사보다 수입이 적고 각종 노력 동원에도 더 많이 나가는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같은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 역시 제도가 바뀌어도 결국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예전과 다르지 않다며 병원보다 동네 의사를 더 찾는 경우가 많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북한은 올해 헌법에서 무상치료제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의료보장제를 도입하면서 사회주의 무상치료체계에서 사실상 의료보험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의 첫날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북한은 전 지역에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소나기도 내릴 예정인데요. 황해도는 30에서 80mm의 소나기가, 평안남도는 5에서 40mm, 평안북도와 함경도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안주는 오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안주 20도, 평양 19도, 양덕 17도, 낮 최고기온은 안주 30도, 평양 29도, 양덕 26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신의주와 삭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구성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릴 예정입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와 구성 20도, 삭주 18도, 낮 최고기온은 삭주와 구성 30도, 신의주가 29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황해도는요,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20도, 사리원과 신계 19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31도, 신계가 30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는 함흥과 북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다만 풍산에서는 오전부터 소나기가 시작돼 종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20도, 함흥 19도, 풍산 12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7도, 북청 22도, 풍산 21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에서는 무산에서 종일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이 밖의 지역은 비 소식은 없겠지만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8도, 웅기 17도, 무산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성진 22도, 무산 21도, 웅기 20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주님 곁에 서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458 성도님 샵 1069번 문자로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남북한 모든 성도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은혜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북녘 성도님 힘내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응원과 기도의 문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출진형 경남30경 FM98.1 메가헤르츠 신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심리학에서는 두려움을 학문적으로 네 가지로 분류한다고 해요. 첫째는 공격성을 나타내는 두려움, 둘째는 도망치게 만드는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이고요. 마지막으론 원인을 제거하려는 용기를 내게 만드는 두려움이지요. 두려움이 아예 없는 사람은 위험을 피할 수가 없고, 반대로 너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나 상대방을 다치게 할 확률이 높다고 하죠.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의 두려움과도 같이 결국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인정하고 극복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독일의 괴테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상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니느웨로 향하던 요나도 두려움을 느꼈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무찌르던 엘리야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선 두려움에 간절히 기도하셨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 더 큰 두려움을 감당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형통의 주님의 사랑의 기도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받은 자들이니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는 그 환난과 고난을 거두어달란 기도를 넘어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구한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도 같이 오늘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근심치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못 읽어도,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0: 눈물 없이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역사도 잃었고 우리의 성씨도 개명을 해야 했고 초등학교 입학에서 조선말을 하면 교장실에 끌려가서 벌쓰고 자퇴서를 써야 하고 매일 아침 동쪽 일본을 향해 천황에게 경의와 충성의 맹세를 다짐하는 경례를 해야 하고 학교에서는 단체 신사 참배를 해야 하는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한 몸에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8.15라고 하는 해방의 기쁨의 자유라는 고귀한 선물을 받았지만 자유도 해방도 방종과 죄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해방 후 5년도 못 되어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고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나라를 세워 세계 올림픽을 치를 수 있었고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루었던 민족. 그러나 부가 생기고 물질과 황금 만능주의가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 지금은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어찌 우리가 이 민족 구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과연 그 민족이 흥하고 잘 살 수가 있겠나? 6.25 동란이 벌어지자마자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이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이 많으니 공산당이 내려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을 숙청할 것이니 파병을 해달라고 호소를 한 적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미국의 목사 친구를 통해서 트루먼 대통령의 파병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 조국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자기 국민들에게 국민은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하는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조국에 보답할 것인가? 한 번 정도는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남한 정착 1년차 우리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1: 선생님, 저희가 이 보통 오시는 분들이 수도권 경기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0: 네.
1: 어디로 처음 집을 배정받으셨어요?
0: 저는 수원으로 받았습니다.
1: 북한에 계실 때 혹시 수원 알고 계셨어요?
0: 몰랐습니다.
1: 그럼 처음 여기서 오셔서 처음 들으신 도시였겠어요?
0: 네. 네. 처음 들었습니다.
1: 그 하나원 졸업할 때 왜 이렇게 쓰잖아요.
0: 네.
1: 일지망, 이지망. 나는 네. 어디 가고 싶다.
0: 네. 일지망이 수원이었습니다.
1: 몰랐던 네. 곳인데 수원을 적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0: 하나원에서 교육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수원 그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 복지센터 같은 데였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면서
1: 네.
0: 예, 이제 봉사활동 하루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수원이었어요.
1: 케이크를 네. 만드는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0: 네.
1: 제과제빵을 잘 하시나 봐요.
0: 아, 그것이 아니 잘 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예, 그런 수업도 하나원에서 다양한 수업을 받고 나옵니다. 네.
1: 그래서 뭔가 좀 달달한 네. 기억이 있는 수원.
0: 네, 수원.
1: 서울로 적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서울이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0: 서울이 인기가 많아요.

0: 했는데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기수에서.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제 수원도 뭐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은 그것이 어디라도 아. 같이 하지 않을까. 우리 네.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신 분이시니까
1: 아, 네. 네,
0: 수원도 너무 좋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1: 네, 예. 좋죠. 예. 수원에서 네. 또 이곳까지 오셨고 네. 수원은 어떤 곳이에요, 선생님?
0: 예, 제가 받은 수원은 나름대로 기도해서 받은 수원입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수원이 예, 수원역에서도 이렇게 멀지 않고 제가 사는 동네는 너무 공기도 너무 좋고
1: 아, 선생님, 예,
0: 공기도 너무 좋고 이제 그 공원도 가깝고
1: 아.
0: 예, 가깝고 이제 조용하고
1: 네.
0: 예, 이 삶에 필요한 모든 뭐 주민센터, 뭐 우체국, 병원, 뭐 예.
1: 문화센터, 영화관,
0: 예, 영화관, 도서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서관도 바로 옆에 있고 너무 너무 좋고 학교 어린애들이 오게 되면 이제 학교도 바로 예, 네. 아파트 아래 있고 너무 좋고 우리 분들이 가는 것은 대체로 너무 좋아 보였어요. 예, 저는 예.
1: 저도 수원 좋아요. 이게 네. 서울은 사실 다 번화 같거든요.
0: 네.
1: 다 뭔가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0: 그쵸.
1: 그 활기가 뛰는 곳인데
0: 네.
1: 뭐 수원이나 아니면은 조금만 외곽으로 더 나가면
0: 네.
1: 번화가도 있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기 좋고,
0: 공기 좋고.
1: 한적하고
0: 네.
1: 여유를 더 즐길 수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0: 네.
1: 참 이렇게 여유를 즐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감사하죠.
1: 네. 그렇게 수원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신 거예요?
0: 지금은 있습니다. 신랑이.
1: 아, 네. 정말요?
0: 네.
1: 이곳에서 만나신 거예요?
0: 네. 여기 와서 이제 저선적분.
1: 아, 진짜요?
0: 네.
1: 그러면은 식은 올리셨어요? 결혼식?
0: 아니.
1: 아직 안 올리셨어요.
0: 네.
1: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0: 네.
1: 나중에 이제 그 같이 뭔가 서약을 하고 나서 언약을
0: 네.
1: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함께 식을 올리는 경우들도 네. 있으시고
0: 너무
1: 네. 축하드려요.
0: 네, 감사합니다.
1: 새 가정을 네. 이루신 거잖아요.
0: 네.
1: 그렇게 수원에서 두 분이서
0: 네.
1: 어디서 만나셨어요?
0: 제 또 곡절이 나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랑을 좋아하는 원인은 같은 그리스찬이고.
1: 아, 네. 그러시구나.
0: 그분으로 인하여 저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도 지금 하나로 드림 교회도 같이 다니고.
1: 같이 나가고
0: 네.
1: 계세요?
0: 네.
1: 그러면 신랑분이 먼저, 남편 선생님께서 먼저 하나로 드림 교회를.
0: 아니요. 이번에 5월에 함께 제가 가면서 이제 남편분도 같이
1: 옮기신 예, 거예요?
0: 옮겼어요. 예.
1: 와 아내 따라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0: 예, 쉽지 않은데 이제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남편분의 어디가 제일 좋으세요?
0: 저는 예,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크시고
1: 네.
0: 또 가정적으로 볼 때는 너무 잘해주셔요.
1: 따뜻하신 분이시구나.
0: 네. 고생을 나름대로 북한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1: 네.
0: 솔직히 사랑을 모르고 살아요.
1: 제가
0: 하나님을 모르면은 영원히 사랑을 모르고 살아요.
1: 아.
0: 예, 북한에서는 제 엄마에게도 사랑합니다 말을 안 하고 살아요. 저는 못 하고 살았어요. 형제에게도 언니 사랑해 이런 말을 못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1: 네.
0: 우리는 서로가 친구에게도 사랑합니다. 예,
1: 그쵸.
0: 자매님들 보고도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1: 맞아요.
0: 예, 부부간에도 사랑합니다. 자식간에도 사랑합니다.
1: 네.
0: 저는 하나님을 알게 돼서 사랑합니다 이 말이 너무 감동스럽고 눈물겨워요. 우리 신랑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제 너무 사랑해 주세요.
1: 표현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군요.
0: 네.
1: 세상에 그렇게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이 고백 가운데
0: 네.
1: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큰 중보자로
0: 네.
1: 든든한 동역자로 옆에 서 네. 있는 거잖아요.
0: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네.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지요.
1: 아, 그렇게 만나서 또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이루시고
0: 네.
1: 수원에서도 정착을 해서 사실 저희가 하나로 드린 교회라고 교회를 말씀드렸지만
0: 네.
1: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0: 네, 맞아요.
1: 수원이랑 전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0: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영보사 공부를 하면서
1: 네.
0: 이제 우리 하나로드림 교회 성도님들, 자매님들 함께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밝은 모습.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제 저는 북한 사람으로서 우리 북한 사람들의 아픔을 서로가 알잖아요.
1: 네.
0: 서로가 어루만져주고 서로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무 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하기로 결심했고
1: 네.
0: 이제 바로 교회로 갔습니다.
1: 그 교회는 어떤 곳인지 자랑 한번 해주신다면.
0: 네. 교회를 처음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셨고 거기 앉은 분들이 거의 다 북한 분들이어서
1: 그렇죠.
0: 북한에 대한 기도
1: 네.
0: 내 나름대로 이제 부모 자식에 대한 기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좋고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1: 목사님도 북한에서 오신
0: 네. 네.
1: 목사님이시고
0: 네. 처음 알게 되었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도 목사하시구나.
1: 네.
0: 예. 처음 알게 되었고 호기심이 많이 갔고 그거 호기심에 끌려서 갔는데 너무 멋졌어요. 너무 멋지고 아, 이 교회가 바로 내가 오고 싶어하는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 오늘 이 길도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을까. 오늘 참 저렇게
1: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아시고
0: 그렇죠.
1: 동동자같이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는 걸음이나
0: 네.
1: 우리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이나 네. 다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이 은혜에 또한 감사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은혜를 나누면서
0: 네.
1: 이 외에도 선생님이 이곳에서 뭐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는 또 해외로 선교도 다녀오시고
0: 네. 네.
1: 선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0: 네.
1: 섬기는
0: 네.
1: 그런 여정들인데 해외 선교도 다녀오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시고
0: 네.
1: 또 다른 공부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오늘은 여기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 정착 1년차 김사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소리일 씨의 찬양 이전에 또 북에서 온 한 자매님의 정착 이야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께 남과 북의 분단의 아픔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복음 통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는 귀인을 신뢰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는 흙으로 돌아가니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소멸된다. 복받은 사람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 다른 어떤 관계보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항상 주님이 먼저인 하루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향해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감사를 빼앗아가는 아주 사특한 대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병입니다. 이렇게 남을 기쁘게 해주려고 자신의 정체성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살다 보면 거절도 당하고 그러는 거지. 그 남에게 거절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남 기쁘게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때로는 이 갈등 피하기 위해 진실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양심이 괴로운데도 침묵을 딱 지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남에게 오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오해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괜히 오해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오해한 것까지 혹은 뭔가 불편하면 아이고 내가 왜 그를 불편하게 했나? 아니, 본인이 오해하고 본인이 불편한 그걸 가지고 괜히 책임감 느끼고 죄책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아주 평안한 척하고 뭐 평안한 얼굴이지만은 내면은 뒤죽박죽 진흙탕인 거예요. 진흙탕이고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놀라운 것은요, 알코올 중독자가 틈만 나면 알코올을 찾듯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병에 걸린 사람은요, 사람에게 인정받고픈 그 목에 가란 사람처럼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폭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저 병은 더욱더 악화만 가는 겁니다. 혹시 남을 기쁘게 해주는 병에 오염된 분 계십니까? 해서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총을 주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생각보다 남 눈치 보기에 바쁜 분이 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저런 병에 걸렸으면서도 마치 본인은 건강한 신앙인인 척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본인의 마음은 엉망인데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섬기니까 나는 괜찮다 합리화시키는 도덕적 자기 정당화. 저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되. 아,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그 커밍아웃하고 정체성 밝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다 보니 사람 눈치 보느라고 예수 믿는데도 비겁하게 내색을 못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 물론 우리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는 잼뱅이면서 나 자신을 전혀 기뻐하지 못하게 하면서 남을 기쁘게 한다, 그건 섬김이 아니고 사탄 마귀에게 미혹당한 것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에 불복하는, 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그것은 중독성입니다. 여러분, 중독의 중독자들은요, 상식업을 전혀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남 기쁘게 하는 이 병에 걸리는 것도요, 사실 상식이 안 맞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뭐 3만 7천 이쪽 저쪽이라 그래요. 그 정도 달러라 그래요. 그거보다 147배나 적었던 1970년대 약 반세기 전에는요, 270 몇 달러밖에 안 됐대요. 그래도 그때는 이웃끼리 사랑하고 보면 안부를 묻고 이웃 간에 뭐 서로 음식도 나눠서 먹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도와주고 아이가 지나가면 안부 물어보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 자신도 기뻐하기가 쉽질 않아요. 그죠? 그전처럼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남 기쁘게 하기는 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더 어려워요. 그런데 남을 기쁘게 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야, 이건 중독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남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성경적으로 아주 건강한 신앙인이겠지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남을 기쁘게 하는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데 내가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망도 비전도 없이 무기력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무기력 환자도 문제고, 또 남을 기쁘게만 하느라고 나 자신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요 공통분모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남 기쁘게 하기에 바빠서 주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다 보니까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 나 자신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천 번, 수백 건, 수십만 번 들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관용이란 잣대로 대보면 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만남을 갖죠. 그 만남을 가지면서 어떤 분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절친이었다가 원수로 돌변하기도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고 저 북신교회는 있어요. 그렇게 사이좋은 척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왼수네. 그런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아니, 여러분은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실수 안 할 자신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도 그러면 그분도 나에게 그럴 수 있지. 그걸 가지고 막 상처 있고 분노하고 그저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러고.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경적으로 알려드릴까요? 지체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몸 지체가 말았는다고 지나가다가 이것이 글씨를 잘못 썼다고 해서 확 잘라버리겠어요? 같은 형제 지체 자매들끼리 뭐 실수했다고 끊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는 건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저 관용을 내게 잘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나를 욕하고 나를 뒤에서 비난하고 그런 사람한테도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한 명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봐요. 너희 관용을 잘하는 사람이건 못하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알게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조건부로 대합니다.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못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뭔가 교회 밖 사람들과 다른 바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잘못해도 관용 베풀어야지요. 교회 거룩성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발이지 세상 유행 풍조의 바이러스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탄의 숙주처럼 교회 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당시 기득권을 가졌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광야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억울한 거예요.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토사구팽 당해가지고 노숙자 생활하고 광야까지 쫓겨가서 노숙자 생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있을 데가 없으니까 엔게디 동굴에 숨었어요.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사울왕이 추격하다가 뒷일을 보려고 엔게디 동굴로 들어왔어요. 뒷일 볼 때에 경호원을 데리고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러니까는 사울왕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이미 어둠에 적응이 돼서 사울왕이

0: 보는 게 보이잖아요. 사울은 못 봐도 죽일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부하들이 각하 찬습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으라고 보내주시네요. 제거하시지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힘 가지고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할 수 있으나 힘이 있으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도리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관용입니다. 그래 이런 성경 말씀에 익숙했던, 성경을 닳도록 읽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그야말로 선거 때 자기 자신을 원숭이라고 비유했던 사람조차 나중에 등용하잖아요. 그러니 주변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각하, 왜 그렇게도 비난하고 원숭이라고 말하던 인간을 중용하십니까? 그때 링컨이 한 말이 저겁니다. 그들을 친구로 만들어 놓으면 적들이 사라지게 되고 나의 대적들이 적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말은 밑에처럼 영어처럼 했는데 내용인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은요, 항상 나 자신을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기분, 내 현실 위주가 아니라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 관점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 거기에서 올인하며 살았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관용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관용이에요. 관용 베푸는 것은 그저 베푸는 게 아니고 그 관용을 베풀면서 이 상대방과 나와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가 그때부터 다시 돈독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꾼이겠지요. 자, 다음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관용을
1: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0: 아니, 관용을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주님은 주께서 가깝다고 하는 말씀을 하실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마음,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셈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셈을 아시는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저런 시련과 어둠과 하품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 보인가 하는 것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주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또 최종 심판자는 주님이거든요. 그러므로 현재 내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내 기분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셈을 할 테니까 그것까지 생각하고 미래의 영광까지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돼요. 재림신앙 가지면. 그래서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이 요즘 너무나도 쉽게 짜증내고 사람 정죄하기 바쁩니까? 그건 지금 여러분이 현실만 현실이 인생살이의 전부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확신한다면 지금 당장의 고통, 시련 이것 때문에 허물어지지 않죠. 왜? 이거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까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적인 이런저런 문제로 허물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재림신앙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데 왜 우리는 작은 일도 용서하지 못합니까?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면서 왜 순간적인 감정에 묶여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을 포기합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재림신앙을 얼마나 강력하게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분이 관용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

알게 하느냐를 보면 정확하게 정비례 합니다. 이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넓게 보고 멀리 내다보는 시야를 갖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것이 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런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여러 이유 되지만 한마디로 염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웃고는 있는데 마음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기쁨을 말씀한 뒤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한번 염려가 시작되면 염려가 나의 모든 것을 옭아매는데 해서 염려하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도 두려워해요. 야, 하나님 이것도 솔직히 기분 나쁜 거예요. 미래는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왜 너는 신앙 있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 여건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냐? 염려하냐?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냐? 너 정말 나를 믿냐? 내가 미래 주관하는 걸 너 확신하냐? 하나님도 기분 나쁜 거예요. 물론 우리도 염려거리 있으면 푹푹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그럴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뭐라 그랬죠? 몇 번 반복했는데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게 감사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감사는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마저 죽게 하신 그분이 아마 우리에게 뭐 이런저런 거 있어도 그거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렇게 은혜 내리신 건데 당연히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 염려거리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러니 나도 모르게 이 기뻐함을 방해하는 염려 해결하실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 그런 믿음 자체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실은 감사거리입니다. 자, 제가 극존칭을 씁니다. 여러분에게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걸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님에게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 특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답을 분명히 해야 돼요. 특권이에요? 특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특권이에요. 그러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내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못할 문제가 있어도 그걸 기꺼이 만왕의 왕 대신 전지전능자에게 내가 아뢸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우리가 실존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적과 싸워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싸우는 것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싸워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또 이길 힘은 없어요. 그렇다고 전쟁해놓고 지면 안 되잖아요. 질 싸움은 할래요? 안 할래요? 하지 말라니까요. 저는 도리 짓고 땅 해가지고 일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왜? 도리 짓고 땅 하는 법을 아예 모르니까 안 하니까. 그냥 이왕 했다 그러면 이겨야지요. 그러면 사탄과의 전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지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 무전을 보내는 겁니다. 그 무전 보내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내용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한 옥중서신 아닙니까? 근데도 그거 어떻게 기쁨을 말하고 관용을 말해요?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니까. 그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함 때문에 좀 뼈저리게 절감하는 분이 있습니까? 가족을 향한 죄책감마저 들면서 절망하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어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 자존심 걸려가지고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못한 채 홀로 밤을 눈물로 지새우는 분 있습니까? 그럴 때는 기쁨 누리고 평강 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0: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뭐 아픈 상처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아픈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 해결의 은총을 입는 사람이 신앙인인 겁니다. 혹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완전 인간 쓰레기예요. 완전 인간 쓰레기라 감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 수조차 없어요. 그럼 제가 인간적이라 그럴까요? 멍텅구리라 그럴까요? 저는 멍텅구리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럴 때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할 엄두가 안 나요. 너무 죄인이에요. 형편없어요. 그러니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주시옵소서. 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지킨다고 하는 말은 군인이 성을 지켜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염려거리가 나를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내 주변에 있는 염려거리 해결해 주시면서 마음속에 이 평강이 임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쁨과 관용과 감사가 메마른 이 광야 사막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즐겁게 환호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들 관심을 가져요. 마치 사막에 있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그리워하듯이요. 세상이 너무나도 삭막하고 메마르고 감사 잃고 기쁨이 없고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질병관리청이 2025년 조사 발표한 것에 의하면 요즘은 어른들만 피곤한 게 아니고 아이들도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며 피곤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녀노소 다 피곤하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보이고 사사건건 따지지 않고 좀 자녀들이 좀 문제 있어도 어지간한 거 특별하게 죄 짓는 거 아니면 좀 관용도 보여주고 염려거리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평강 누리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해보십시오. 사막 같은 세상에서 오아시스 찾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따가운 햇볕과 사막의 열풍이 그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샘물 곁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 말씀은 오늘 새벽에 말씀 주시더라고요. 저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즐겁고 환호하는 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1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황해도는 30에서 80mm의 소나기가, 평안남도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릴 예정입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과 제주가 22도, 대전과 광주, 목포가 21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과 강릉, 부산과 여수, 대구가 2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포항이 19도, 강계 18도, 청진 17도, 해산이 1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이 32도, 개성이 31도, 평양과 신의주, 광주가 29도, 강계, 대구가 28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목포가 27도, 해산 26도, 포항 25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우리 목사님 통해 주셨던 말씀과도 같이 그 어떤 상황 중에도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평강의 하루 보내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다가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어떤 이들은 계속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몹시 슬퍼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더럽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빛이며 생명이고 진리이시죠. 오직 그분만이 사랑이며 아름다움이며 영광이며 거룩입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들은 끝없이 열등감과 우월감의 세계를 거듭거듭

거듭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모든 선과 거룩함과 사랑의 근원이 오직 그분뿐인 것을 알고 그분만을 경배합니다. 자신을 잃어버릴 때만 우린 순수한 주님의 영광 속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지요. 그리하여 나의 사람이 아닌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연초의 한 결단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늘 연초에만 거창하게 결단하고 곧 잊어버리는 나의 얄팍함을 용서하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날이 새날임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새해 첫날처럼 새롭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옳은 일을 위해 결단하는 날이 따로 있지 않음을 알게 하소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옳은 일을 발견했다면 그 일을 행할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감싸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을 행해야 하는 날도 바로 오늘입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소서. 그 일을 망설이지 않고 행할 용기를 허락하소서. 미루는 것은 결국 할 뜻이 없다는 것과 같음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미루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미루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갑니다. 힘과 용기를 주소서.

만일 그때 내가 팔레스타인에 살았다면 나는 마음 약하고 못난 제자였으리. 재산도 목숨도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를 용기를 지니지는 못했으리. 그러나 수많은 무리와 함께 벅찬 가슴으로 나도 또한 서서 그 말씀에 깊이 귀 기울였으리. 팔복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마음의 고동을 느꼈으리. 기쁜 마음으로 찬미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나도 또한 노래 부르며 종려 가지 깔았으리.

마리아가 울고 있는 십자가로부터 무척이나 떨어진 거리에 나는 서 있었으리. 그 임종의 때에도 나는 입을 다문 채 운명하는 주를 위해 말 한마디 못하고 다만 겁에 질린 가슴을 두드리며 나 자신의 비겁함을 비웃으면서 로마 병정에게 달려들어 저항하지 못한 나를 가련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리.

참으로 수많은 눈물이 있지요. 고통의 눈물이 있는가 하면 감동의 눈물이 있고 후회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눈물은 주님과 함께 흘리는 눈물이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것은 보석과 같고 천국과 같으며 그 눈물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울고 싶을 것입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A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천재성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불편한 이야기, 겨자씨 비유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짧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

여자 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이 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 작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자라면 다른 어떤 풀보다도 더 큰 식물이 된다. 그러면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틀 수 있게 된다. 아멘.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예수님 비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겨자씨 비유가 뭐가 불편하다는 거지? 그죠?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인데 뭐가 불편하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비유를 따뜻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로 많이 들었습니다. 작은 것이 크게 된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그런 내용을 조금 떠나서 겨자씨 비유는 정말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희망의 이야기일 뿐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필 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을까? 라는 거죠.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비유에 한번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비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제가 어느 부부의 일기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38개월 된 아들이 눈을 뜨는 순간 나의 전쟁 같은 하루도 시작된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소파 위로 올라가고 의자를 붙잡고 흔들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입으로 가져간다. 혹여나 다치지나 않을까 넘어질까지나 않을까 하루 종일 미어캣처럼 온 시험을 곤두세운 채 아이의 뒤를 쫓아다녔다. 오전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펼쳤다. 똑같은 책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는지 셀 수도 없다. 목이 쉬어 서글픈 소리가 나는데도 아이는 연신 또또를 외쳤고 나는 애써 웃으며 다시 첫 장으로 돌아갔다. 점심에는 사서 먹일 수도 있었지만 소중한 아이를 위해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일일이 다져서 이유식을 만들었다. 하지만 정성 가득한 식탁 앞에서 아이의 칭얼거림과 반항이 시작되었다. 뱉어낸 음식을 치우고 달래며 겨우 먹이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오후가 다 지나가버렸다. 오후가 되니 아이가 열이 나고 계속 칭얼거렸다. 한 시간 기다려 진료를 받았다. 목이 부었단다. 안아달라고 울고 내려놓으면 또 울었다. 팔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아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안고 달래주었다. 겨우 아이를 재우고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다. 그자의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의 뼈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거실은 방금 폭탄을 맞은 것처럼 장난감과 기저귀, 그림책들로 엉망진창이었지만 당장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퇴근해 들어왔다. 난장판이 된 거실을 돌려보며 남편은 미간이 급격히 찌푸려졌다. 무거운 한숨을 푹 쉬면서 겉옷을 벗더니 발에 걸리는 장난감을 툭 짜며 말한다.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루 종일 집에서 애랑 놀았으면서 거실 하나 치우는 게 그렇게 어려워? 죽여버릴까? 또 다른 일기입니다. 이번엔 남편의 일기예요. 유난히 마음이 시리고 무거운 하루다. 언제나처럼 아침 일찍 출근해 텅 빈 사무실에서 가장 먼저 업무를 시작했다. 오전 회의 자료를 매끄럽게 다듬고 밀려온 고객 불만 사항들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들과 조율에 나섰다.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해결책을 찾는데 오전을 다 보냈다. 점심은 시간을 아끼려 책상 앞에서 햄버거로 대충 때웠다. 제대로 쉴 틈도 없이 다시 모니터를 켰다. 팀원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놓친 데이터들을 일일이 수정하고 보고서의 수치를 재확인했다. 누군가 보기에는 티도 안 나는 작은 일이지만 일일지 모르지만 프로젝트가 구멍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기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마지막 확인을 마치고 자리를 정리할 수 있었다. 몸은 부서질 듯 피곤했지만 회사에 기여했다는 나름의 보람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있었다. 며칠 동안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며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발표를 마치고 나니 긴장이 조금 풀렸다. 솔직히 말하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상사는 자료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여기 오타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나? 열심히 한 건 알겠는데 최선을 다하는 건 기본 아니야? 잘해야지. 오타 하나 관리도 못하나?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했던 차가운 아침들, 모니터를 보며 끼니를 때우던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려 애태우던 순간들, 그 모든 수고는 단 한 줄의 평가에도 담기지 않았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남은 것은 오직 오타 하나라는 실패의 낙인뿐이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해야 할 일이 많거나 몸이 피곤할 때가 아닐 겁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그 모든 정성들이 그런 수고가 무시당할 때 가장 화가 납니다. 집안일도 육아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소중하게 여긴 노력, 최선을 다해 바친 시간들,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던들 마음이 그 정도는 당연히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시당할 때 우리는 가장 아프고 가장 분노합니다. 그 일에 담긴 나 자신이 부정당했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는 당시의 청중들에게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청중들이었던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던 온 정성을 쏟았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쳤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 열심에 발끝 맞고도 못 따라갈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민족의 정체성이었고 삶의 이유였고 고난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수백 년 동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다윗 왕국의 찬란한 영광이 회복될 거다. 자신들을 짓밟았던 로마는 무참히 무너질 것이다. 강력한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망을 위해서 더 기도했습니다. 더 금식했고요. 더 율법을 지켰습니다. 더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더하면 더 크고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대 속에는 기대 속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크고 더 강해지고 더 화려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의 열심으로 완성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라고 말이죠. 순간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님 나라가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다고? 그들의 마음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하찮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겨자씨를 그저 작은 씨앗 정도로 생각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겨자는 그리 환영받는 식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밭을 어지럽히는 잡초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밭에 함부로 겨자를 심지 말라는 규정이 있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잡초 같은 겨자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 겨자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겨자는요 나무가 아닙니다. 아무리 크게 자라도 1m 남짓자라는 풀이에요. 잡초인 거죠. 예수님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갸웃할 수 있지만 당시 청중들은 예수님의 이 의도된 과장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나무에 깃드는 새들은 종종 여러 민족들을 의미했거든요. 이방인들을 상징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상상하기조차 싫은 이상한 그림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가꾸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퍼져 있고 거기에 이방인들까지 몰려와서 함께 깃들여 있는 모습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강력한 왕국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씨앗이, 순수한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라 온갖 이방인들이 득실되는, 거룩한 울타리가 아니라 누구나 들어오는 무질서한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친 정성도 무시당하면 이렇게 피눈물이 나는데 평생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이 기대한 나라는 자신들의 피와 땀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잡초에 비대는 하나님 나라를 듣는 순간 그들은 평생을 바쳐온 종교적 가치와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무시당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원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열심을 더 신뢰했습니다. 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들이 놓친 것은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왕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자신이 겨자씨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거대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렛 한 목수를, 초라한 목수를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칼을 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씨앗처럼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저렇게 초라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힘없는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무시했던 그 겨자씨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지 않겠어요 말이죠. 지금의 너는 너무 부족해, 택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목소리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도 모르게 무언가신가를 더해야 안심이 듭니다. 더 좋은 성과를,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인정을, 더 많은 스펙을, 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안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해 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더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더 뜨거워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더 엄격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무언가를 더해야 비로소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공식을 만듭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의 선행을 더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열심을 더하고 싶고요. 예수의 봉사를 더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체험을, 예수의 금욕을,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배려를, 예수의 성경 공부를 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꼭 필요하고 다 좋은 건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모든 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이죠. 기도도 봉사도 성경 공부도 사랑과 배려도 반드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열매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 위에 덧붙이는 조건들인가? 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라는 것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립니다. 그렇죠? 신앙인이 되면 성경 공부는 필수고요.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를 왜 할까요? 성경을 왜 배울까요? 간단합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직분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식을 넓히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나가는 설레임도 아니고요. 예수에 덧붙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우리는 섬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에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무언가를 이렇게 더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충분할까? 정말 십자가만으로 괜찮을까? 내가 뭔가 더 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말이죠.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갈등도 사실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가 갈등하는 이유는요, 되게 예수님 때문에 갈등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 덧붙여 놓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왜 저 집 김 집사는 저렇게 열심히 없지? 저 사람은 왜 봉사를 안 하지? 이 상황에 금식도 안 하나? 기도도 안 하고? 저 정도 헌신 왜 안 하지? 왜 뜨겁지도 않지? 저것도 모르나? 그러길래 내가 행복한 첫 걸음 하라고 했잖아. 방언도 못해? 체험이 아직도 없어? 없어?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으로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께 덧붙여진 것으로 말이죠. 예수님 외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판단이 시작됩니다. 우월감이 시작되고요. 평가가 시작되고 정죄가 시작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복음은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예수로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평생 자신을 증명하라고 살아왔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자신을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다게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고요. 쌓아 올려라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요, 단순히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더하려는 것들을 내려놔라. 너희가 자랑하는 열심도, 너희가 붙들고 있는 공로도, 너희가 의지하는 종교적 성취도 이제 내려놔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야. 내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에 더하는 것이 조건이었다면 모든 것이 예수로 인해 시작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봉사도 열심도 헌신도 성격 공부도 사랑도 배려도 예수에 덧붙여지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요, 예수님 외에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래도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이론상으로는 알겠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할까요? 복음만으로 충분할까요? 교회를 운영하려면 건물도 있어야 되고 좋은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 영향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고 전도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충분히 이해되는 질문입니다. 겨자씨만으로는 불안합니다.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약해 보이고 너무 느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린 자꾸 묻습니다. 이것만으로 될까? 뭐가 더 필요한 거 아닐까? 그런데 역사를 돌아오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이 덧붙인 것들보다 복음 자체를 통해 더 크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성장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웅장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주 300년 이전까지, 300년이 되기까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집이나 때로는 골목이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묘지에서 모였습니다.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세련된 행사도, 전문적인 시스템도, 매력적인 콘텐츠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를 배우고 함께 떡을 떼고 서로를 돌보고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회를 움직이는 다수가 아니라 핍박받는 소수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불과 수십 년 만에 복음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에게는요, 화려한 건물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고 세련된 프로그램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시스템보다 더 강한 것, 강력한 권력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변화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복음이 만들어낸 삶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왜 저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지?

0: 않고 용서하는가? 왜 저 사람들은 자기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가? 왜 저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가 세상을 뒤집은 이유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외에는 붙들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을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교회사에서 교회의 외형적 권세가 가장 강했던 시기를 꼽으라면 우리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중세, 그렇죠.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성당들, 빛으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던 화려한 스테인글라스, 왕과 황제마저 무시할 수 있었던 교황의 권위,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가장 성공한 시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복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보다 행위를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보다 공로를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이 강조되고 순례가 강조되고 고행이 강조되고 공로가 강조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교회는 화려했지만 복음은 흐려졌습니다. 건물은 커졌지만 십자가는 작아졌습니다. 권력은 강해졌지만 은혜는 희미해졌습니다. 제도는 견고해졌지만 복음의 생명력은 약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교인이 줄어든다고 걱정합니다. 재정이 부족하다고 걱정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사라진다고 걱정합니다. 기독교가 점점 주변에서 밀려나는 것 같다고 걱정합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걱정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숫자가 줄어진다고 무너지는 분이실까요? 재정이 부족하다고 일을 못하시는 분이실까요? 세상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하나님 나라가 흔들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훨씬 가난했고요, 훨씬 약했고요, 훨씬 불리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해 보일 때 가장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위기는 뭘까요?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건물이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도,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도, 사회적 영향력이 작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 안에 복음이 흐려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기보다 내부에서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겨자씨 비유가 다시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스며들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라며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퍼져나갑니다. 복음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가장 약했지만 가장 강했습니다. 반대로 복음이 흐려졌을 때 교회는 가장 화려했지만 가장 약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거대한 왕국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릴 군대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성전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우리는 겨자씨 대신 예수님을 향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할까요? 복음만으로 충분할까요? 십자가만으로 충분할까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면 충분하다. 내 아들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의 지난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지역번호 05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전 문제제 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에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놀아. 내가 새 이름 행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목사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은혜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놀랍게도, 기도했더니 이런 단어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말은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려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었던 거죠. 오늘 하루 나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 단어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7월 1일 수요일 빛나는 오늘 이혜진입니다.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새롭게입니다. 새롭게. 7월이 시작이 되었어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새롭게라고 남겨주셔서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FM 98.1 장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비가 오는 수요일이네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 새롭게입니다. 새롭게 남겨주시면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새롭게 하셔서 어제와 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소서. 나의 불의함과 거짓됨과 온전하지 못함을 모두 내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자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빈 그릇으로 받기 원합니다. 어제까지 채워진 모든 불의를 쏟아버리고 빈 그릇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의 실패가 나를 좌절시킬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새롭게입니다.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새롭게 이고요. 샵 0981번으로 새롭게 라고 보내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8047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고요. 4960님 감사하게도 7월 첫날 새벽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이 있어 어찌나 감사한지요. 0242님께서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시는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2397님 새로운 7월도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소서. 2100님 정말 오랜만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항암치료 중이셨잖아요. 암과 투병생활 하고 계셨는데 일상으로의 복귀가 힘들지만 회복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오랜만에 문자 보내신다고. 3875님 같은 순에 계신 조집사님께서 병가 휴직을 마치고 복직합니다. 질병이 아무리 불편하게 해도 주님의 은혜는 막을 수가 없네요. 주님의 치료자 되시니 회복으로 새롭게 출근하시는 집사님의 발걸음 주님 동행하실 줄 믿으며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1: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다.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0: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 시기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88님, 새롭게 된 저의 마음 붙들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새롭게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계속해서 새롭게라고 보내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롭게라고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본문으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은 전쟁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물리적인 그런 전쟁, 그 이외에도 전쟁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근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문화전쟁,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경제전쟁, 기술전쟁, 과학전쟁, 교회 내에서도 전쟁이라는 용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마귀와의 싸움 또는 우리가 영적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용도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물리적인 전쟁, 역사 속에 있는 전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베트남 전쟁, 6.25 전쟁, 그 이외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전쟁의 비극성, 전쟁의 참혹성, 전쟁이 가져다 주는 아주, 정말 큰 상처, 상처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제적인 표현을 조금 써보겠습니다. 그동안 역사상 있었던 전쟁 가운데서 전쟁에 들어간 비용을 미국 의회 조사국 CRS에서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배단 쭉 가운데서 가장 전쟁 비용이 많았던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합니다. 약 4조 정도로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6,120조. 우리나라 금년도 1년 예산이 700조예요. 약 6,120조 정도라고 하면 우리나라 한 9년 정도의 전체 예산이 2차 세계대전 1941년부터 45년 사이에서 전쟁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비용 들어간 게 베트남 전쟁인데요. 1964년부터 73년까지 9년 동안 있었던 전쟁 가운데서 1129조 1400억. 세 번째가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비용, 전쟁 비용이 약 521조 1730억. 6.25 전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951년부터 시작해서 1953년까지 3년 정도 있었던 전쟁이죠. 네 번째 비용이 1차 세계대전 약 511조. 다섯 번째 전쟁 비용이 이라크 전쟁 약 488조. 지금 현재 이제 막 휴전이라고 말하는데 완전한 휴전 상태는 아닐지라도 계속 두 달 안에 논의하기로 한 미국과 이란 소위 중동전쟁의 지금까지의 비용 약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마 한 100조 이상 되지 않을까. 전쟁 복구비 비용을 모두 합한다면 적어도 한 400조 이상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성, 전쟁의 비극성, 전쟁이 가져다주는 이 평화를 깨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볼까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민족. 가나안 땅에 이방민족을 그대로 두셨어요. 왜 남겨두셨는가? 왜 남겨두셨어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무엇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전쟁을. 그럼 전쟁 말하는데 단순한 싸움의 전쟁, 물리적인 전쟁, 이 전쟁을 말할까요? 우리가 이미 수없이 살펴보았던 사사기 2장 8절 이하의 10절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들 함께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모든 땅을 분배한 뒤, 근데 놀라운 사실은 2장 8절 이하 여호수아가 그 열조와 함께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던 모든 제사장들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구절 10절 이렇게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자, 2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 지금 이게 2장 10절입니다. 3장 1절 이하에 바로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세대인가 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는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전 세대를 이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next generation이 아닌 another generation이에요. 다른 영어에는 different generation이라도 또 다른 영어에는 separate generation, 또 다른 영어에는 incorrect generation, 또 다른 성경에는 그것이 wrong generation, 잘못된 세대라고. 또 다른 성경에는 unrighteous generation, righteousness, 의로움, unrighteousness, 의롭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성경은 가르쳐서 그들은 다른 세대라고, 분리된 세대라고, 틀린 세대라고, 올바르지 못한 세대라고, 그런 세대라고, 의롭지 못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일곱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기르갓 족속, 그 족속들을 그곳에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 한 걸음 더 현실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금년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해이고 바로 곧 다가올 6.25가 바로 그날입니다. 당시에 태어났던 소위 말하는 전쟁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미 76살이 되었습니다. 노령기에 접어들었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쓰라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죠? 76살, 77살, 78살은 잘 몰라요. 전쟁 때 갓난아이였으니까. 근데 지금 한 85세, 9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은 전쟁을 알고 있는 거죠.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 마음에 남아있는 흉터, 그것을 늘 어루만지면서 응어리진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참 쓰라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죠. 통일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북한에서는 오히려 휴전선을 국경으로 적대적인 두 국가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헌법을 개정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채, 대한민국이 세워진 채 불과 2년도 채 못되어 어수선한 사정에 북한의 김일성,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한 것이 6.25 전쟁입니다. 거후 남한 정부는 3일 만에 서울을 함락당하였고 대전과 대구를 내어주고 결국은 부산 낙동강 하류에 일부만 남겨둔 채 모든 나라가 거의 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길에는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우글거리고 먹을 것을 구하는 피난민들이 길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피난 나왔던 신앙의 사람,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간절히 호소했고 온 성도들은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가방을 던지고 전쟁터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서서히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미국 땅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973년도 한국에 전도집회했던 빌리그램 목사님을 필두로 하는 미국의 복음주의적인 많은 목사님들이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고. 놀랍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맥가드 장군을 서울로 한국으로 보내서 위기에 처한 한국을 도와주라고. 그리고 유엔 열렸습니다. 유엔이 열려서 처음 연합군을 형성하고 처음 전쟁에 파송한 전쟁이 6.25예요. 거기 얽혀있는 이야기는 전에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9.28 서울을 수복하고 난 뒤 계속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은 또다시 끊임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상황을 전쟁 일기로 남겼는데 소위 말하는 전쟁 일기, 조선시대로 표현하면 난중 일기 가운데서 이 한국전쟁 3년간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전사한 사람이 54,246명, 실종자가 8,177명, 포로 7,140명, 부상자 10만 명이 넘습니다. 도합 17만 2천 명이 넘는 많은 숫자 미군들이 희생합니다. 전체 전쟁의 희생자 가운데 약 90%가 미군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미국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고 장관의 가족들 그리고 미8군 사령관의 아들을 포함해서 고위직 자녀들 142명이 참전해서 35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언젠가 나눈 대로 미국의 제일 유명한 하버드대학교 중앙도서관 벽면에 가면 하버드대학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 6.25 전쟁에 참여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명단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대조이지만 한국의 고위직에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의 군 복무를 피해보겠다고 하는 것에 대조해 본다면 얼마나 우리의 가슴에 여운을 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발발한 전쟁, 6.25 전쟁, 세계사에서는 한국 전쟁이라고 불러오는 이 전쟁, 수천 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용이 많이든 전쟁 세 번째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그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한다는 교훈을 되새길 때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조금은 됩니다. 경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세계적인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한편 아쉬운 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막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명한 문건은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소위 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의 비문입니다. 링컨 기념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세워진 이 비석은 이 기념비는 한국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워싱턴을 찾는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1995년 7월 27일은 6.25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한 그날을 기념해서 바로 그날 기념비를 세웠고 이 기념비 구역은 매우 사실적이고 상징적인 조형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비가 올 때 군인들이 입는 판초 우위를 걸친 미국의 육해 공군 해병대의 각 군의 모습을 담았고 이들의 얼굴에는 전쟁의 피로감과 긴장감이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 이 19개의 동상 옆에는 검은 화강암 벽에 비치면 총 이 19명이 벽에도 이렇게 비춰져서 38명이 되는데 그 38명이 바로 대한민국의 38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검은 대리석 벽에 참전했던 군인들, 의사, 간호사, 주연병 등 얼굴 2,500여 개가 레이저

로 미세하게 음각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이 진한 원형 형태의 기역 모습 바로 세워져 있는 이 벽에 은색으로 그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와 문구가 인류에게 전하는 역사적인 메시지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잊혀진 전쟁을 인간의 역사 속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큰 비극이었죠. 그 끝나고 두 번째 전쟁, 두 번째 비용이 많이 들었던 베트남 전쟁. 그래서 2차 전쟁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 한국 전쟁은 다 잊혀지고 있었는데 이 기념비를 세움으로 다시금 아 맞아 한국에도 이런 전쟁이 있었어. 그리고 그때 우리 미군들이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많이 희생당했어. 그것을 다시 그 상기시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그 기념비 및 바닥에 새겨진 영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나라의 부름에 응했던 그들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한 번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나라에 부름받아 너 거기 가서 자유를 위해서 싸워라. 그래서 와서 희생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Freedom is not free 이 기념비 바닥에 새겨져 있는 이 구절 평화와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그들의 희생이 있고 그들의 드림, 그들의 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문이 남기고 있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혈맹의 상징. 사실 잘 생각해보세요. 북한은 중공과 혈맹이에요. 중공군들이 북한을 위해서 싸우러 와서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까. 미국은 남한과 혈맹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을 미워하고 미국을 가까이 하자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땅에 있었던 전쟁에 희생된 그들 북한 사람들은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 와서 자기들을 싸우다 죽었으니까 그들을 혈맹이라고 생각하고 기억하겠죠. 그렇죠? 아니 이 말의 뜻도 이해를 못해서 동의도 못해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거 잊지 말자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2022년 한국 카투사 전사자 7천여 명과 미군 전사자 3만 6천여 명의 이름을 모두 새긴 추모 예배가 추가로 그곳 미국 워싱턴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해서 모금을 많이 하고 상당히 많은 모금액을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보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과 극동방송 애청자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피를 흘리며 지키는 자유와 무게를 더욱 묵직하게 전달하고 있는 그 글 이름도 모르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나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야? 우리 안에 우리 아 우리 선조들이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6.25 전쟁 76주년을 맞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그 고마운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전쟁 없이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큰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계 경제 10위권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 정말 K만 들어가면 뭐든지 통하는 K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에 한국의 강남이 아주 그렇게 유행하더라고요. 응원하는 한국전에 응원하는 사람들 또 그 현지인들 가운데서도 강남 스타일 춤 그런 걸 막 춰요. 그리고 K 붙인 K 컬처 K 들어가면 K 팝 K 뷰티 K만 들어가면 안 통하는 데가 없을 만큼 한국 이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로 파급하고 있는 온 세상 사

0: 그러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K문화의 이런 모든 영향력, 그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성경 시편 3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나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전쟁이 그냥 역사 속에 흘러간 하나의 전쟁으로, 참 놀랍게도 언젠가도 한번 발표를 드렸지만 6.25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그랬더니 무슨 뭐 일본하고 전쟁이라고 아는 사람, 경상도 전라도 싸움이라고 아는 사람, 그게 뭐죠? 왜 그럴까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가 된 것은 그 이전 세대의 사람들의 교육의 실패라는 거예요. 뭘 안 가르쳤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알려주었는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육의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여러분,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전 세계에서 교육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학교 교육 갖고 부족해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얼마나 많은 학원을 보내는지 몰라요. 피아노 갔다 왔냐, 태권도 가라, 태권도 갔다 왔냐, 암산, 속셈학원, 암산학원 가라, 뭐 수없이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에 행하신 일을 알려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줘야 할 텐데, 우리도 똑같이 너 그렇게 해갖고 무슨 이런 대학 갈 수 있냐, 좋은 대학 갈 수 있냐, 돈 많이 벌 수 있냐, 높은 자리 갈 수 있냐. 여러분, 꼭 높은 자리 아니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리가 좋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약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정없이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긴 말씀을 드리지, 오늘 본문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주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섬기냐 섬기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보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잘 섬기라고 두었다는 거야.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라는 것을. 그런데 그들, 오늘 6절 본문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6절 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마저 아내로, 이방 족속들의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사사기 전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 가운데 그 메시지의 결론은요,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는 택해라.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든, 애굽 땅에 섬기든지, 광야를 지나는 때 섬기든, 그런 이방신이든지, 아니면 이 땅 이방족 속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까를 생각해봐라. 너희는 선택해라. 나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성적인 성향, 성차별의 이런 문제, 그 이외에도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안의 문제들에서 성경적인 시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보고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 외에 다른 것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없다고, 이것이 맞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것이 단호히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 229국에 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효돈교회 이완철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마다 화해와 사랑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어 모든 백성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민족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궁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7월 1일 빛나는 오늘 2부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새롭게이고요. 샵 0981번으로 새롭게라고 보내주시면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FM98.1 진주 FM92.5 MHz 창원 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의 출석 단어는 새롭게이고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고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0: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비가 오는 아주 아름답고 낭만적인 수요일에 함께하는 마산 평안교회 조호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반갑습니다.
0: 수요일이면서도 7월의 첫날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출석 단어가 새롭게입니다. 새롭게 이 한 달이 잘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1: 네, 항상 새롭다는 것은 설레게 하죠. 네,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0: 그렇죠.
1: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딱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0: 네.
1: 2026년이 이제 딱 보니까 절반이 갔어요.
0: 벌써요.
1: 그 정확하게 어제까지가 절반이
0: 이었죠.
1: 지나가는 네, 네. 날이었고 오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후반기를 시작하는 건데 오늘 제가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오늘이 7월의 첫날이고 후반기의 첫날입니다. 뭔가 이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벅차오르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막 기대가 되고요. 방송도 마찬가지
0: 맞아요.
1: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0: 그런데 7월이 되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본격적인 휴가.
1: 아, 휴가. 휴가가 기다리고 있지요.
0: 네, 네 많이 무더우니까 네네. 여러분의 쉼이 필요합니다.
1: 맞습니다.
0: 꼭 잘 쉬시고요. 또 하반기 사역 네.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7월 첫날부터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 읽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움의 출발은 네. 늘 하나님입니다.
0: 네.
1: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0: 네.
1: 뭐 거기서 다 진행되고 끝나는 것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오늘 첫날이니까 네. 더욱더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0: 와, 아멘. 네. 목사님, 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하세요?
1: 첫날 아닙니까?
0: 예. 어제 그 잠시 저희 엄마와 얘기를 나누면서 네.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1: 아,
0: 네, 시원하게 한번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순간 비가 왔습니다.
1: 아, 오늘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0: 다행이죠.
1: 네, 다행이죠. 근데 이제 또 장마가 시작된다 하니까
0: 그렇죠.
1: 뭐 다 좋은 건 없습니다.
0: 그래도 뭐 오늘은 좋으니까
1: 네, 오늘 네. 비 오는 수요일 얼마나 좋습니까?
0: 오늘을 또 기쁘게
1: 네.
0: 찬양하며
1: 그렇죠.
0: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롭게 세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시원한 담비 같은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 라떼 찬양.
0: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던 찬양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라떼 찬양. 마음속에 간직하지 마시고 문자 샵0981번으로 짧지만 사연과 함께 찬양의 제목 또 찬송가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라떼 찬양 만나기 전에 오늘 비가 오잖아요.
1: 네.
0: 반대로 햇볕이 쨍쨍할 때 들으면 좋은 찬양. 어때요, 목사님?
1: 좋습니다.
0: 그런 네. 찬양들 좀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1: 그게 이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떤 우리는 감성적이잖아요. 네. 감성적일 때도 있고 그래서 햇볕이 쨍쨍할 때는 이런 찬양이 어울리구나. 반대로
0: 네.
1: 비가 오고 오늘 같이 이렇게 분위기가 네. 쫙 깔리면 이런 찬양이 어울리고 이게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좋습니다.
0: 그래서 미리미리 좀 보내주시면요 오늘까지 네. 또 이 정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다음 주부터 서머 스페셜이 시작이 되거든요.
1: 스페셜. 네.
0: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까지 또 만나 뵙고 잠시 방학을 가졌다가
1: 예.
0: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1: 네.
0: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좋으면 좋다.
1: 그렇습니다.
0: 와, 이거 정말 기억난다. 뭐 이런 네. 사연들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목사님의 오늘 어떤 찬양 준비해 오셨을까요?
1: 네, 썸머 스페셜을 앞둔 저의 라떼 찬양은 네.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든 방송을 듣는 분들이 아, 이렇게 살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은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0: 이렇게 살면 좋겠다. 네. 방학 동안. 네.
1: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찬송을 좀 찾아보니까 그 주제 분류에 보면 소명과 충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명과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왠지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있잖아요.
0: 네.
1: 아, 내가 또 뭐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까? 이런 거를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이거는 본질적인 그런 내용을 담은 찬송이고요. 아, 이거는 정말로 막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너무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찬송으로 이렇게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0: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네. 열심히 부르자.
1: 예, 이거 뭐 부르면 저절로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0: 네.
1: 이 찬송은요. 나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참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그 주님께 나의 죄를 다 고하면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심으로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마치는 찬송.
0: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1: 네, 이게 이제 4절까지인데 시작하고 안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0: 아멘.
1: 아, 이렇게 마치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계속해서 네 번이나 나오는
0: 네.
1: 이 찬송, 우리 평생의 고백이기도 한 이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의 네. 제목은 무엇일까요?
0: 자, 제목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을 네. 더 사랑하고
1: 그렇죠.
0: 또 오늘이 지나면 어제보다 오늘
1: 계속.
0: 점점 더 사랑이 커지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0: 네.
1: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할 때 그때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딱 그때가 아니겠어요?
0: 그렇죠.
1: 맞죠?
0: 자, 이 찬양의 제목 뭘까요? 여러분,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합니다에만 꽂히셔가지고 제목이
1: 네, 제목은 앞에 겁니다.
0: 떠오르지 않는데 아, 그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네. 중요한 부분을 계속 흥얼거리다 보면은 제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도 곡 찾을 때 되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1: 그럴 때가 있죠. 예, 우리 찬송가는 제일 앞부분이 제목이거든요.
0: 네. 예,
1: 그래서 조금
0: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주님 대신 주님을 참 사랑한다라는
1: 예, 예.
0: 고백으로 시작하는데 그보다 더 사랑한다로 마무리된다는
1: 그렇습니다.
0: 그런 찬송입니다.
1: 네.
0: 정답은 무엇일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더욱 사랑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게 더욱 사랑하는 거 맞죠?
1: 그렇죠.
0: 더욱. 네. 그런데 제목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길 네. 바랍니다. 찬양 전해드릴 테니까요. 들으시면서
1: 네.
0: 정답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아마 네. 들으시면서 다 알아채신 것 같아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오셔가지고 재밌게 하려고. 오답을 많이 보내신대요. 네. 감사드립니다. 1518님이 처음 문자 주셨는데요.
1: 네.
0: 정답을 보내주셨죠?
1: 네. 옛날에 많이 불렀죠.
0: 옛날에 많이 불렀거든요.
1: 요즘은 더 많이 부르죠?
0: 네. 더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네.
0: 6142님도 남겨주셨어요.
1: 오늘보다 내일 더 깊어지고 풍성한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0: 아멘.
1: 네.
0: 1457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7월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보내주셨고요.
1: 네.
0: 3753님 오늘 보내주셨어요.
1: 네, 항상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잠시 시간을 내어서 문자를 보냅니다. 정답 내 구주 예수를 참 사랑하고입니다. 정답이 조금 다르죠.
0: 네.
1: 내용은 같습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 충전 잘하시고 올여름 강건하셔서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0: 이거는 그거죠. 내 구주 예수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1: 네.
0: 2366님께서 햇님이 방긋 웃는 맑은 날씨에 들으면 좋은 찬양 남겨주셨거든요.
1: 네, 네,
0: 저희가
1: 드디어
0: 썸머가 예. 끝나는 날 네,
1: 그렇습니다.
0: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찬양의 제목이 뭔가요, 목사님?
1: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입니다.
0: 입니다.
1: 네.
0: 비슷할 수 있겠네요. 내 네. 구주
1: 공의 314장입니다. 붙어있거든. 두 개를 합쳐가지고 네.
0: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1: 네.
0: 라는 찬송가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고요.
1: 네.
0: 요렇게 썸머 스페셜 방학 기간 잘 보내시라라고
1: 그렇죠.
0: 추천해 주신 곡이었고요.
1: 네.
0: 이제 여러분의 라떼 찬양 만나보겠습니다.
1: 네. 6426님이 보내주셨는데 편지로
0: 편지를
1: 네.
0: 보내기 좀 그러시니까 편지 쓴 거를 찍어가지고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1: 예, 그 내용도 참 감동적이에요.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1975

0: 2005년 교회에서 운영하는 야간 꿈학교에 다닐 적에 매주 수요일 2교시는 예배 시간이었어요.
1: 아.
0: 무교인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말씀과 찬송가를 접했습니다. 그 야간 꿈학교 선생님이
1: 네.
0: 예, 지역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예. 그 당시 예배 시간마다 불렀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2013년에 작은 딸이 전도해서 지금은 밀양에 있는 은혜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1: 와,
0: 할렐루야.
1: 그래도 벌써 13년째.
0: 네, 13년 됐죠.
1: 신앙생활 하고 계시군요.
0: 네.
1: 대단하십니다.
0: 1975년도에 있었던 이런 얘기네요.
1: 네.
0: 와, 진짜 제가 꼭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거든요.
1: 그렇죠.
0: 50년 더 전인데.
1: 그러니까 그때는 예. 교회가 하는 역할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0: 교회가 항상 주도했죠. 선두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다 하고.
1: 그러니까요.
0: 그랬는데 이제 지금 좀 많이 다르죠.
1: 네. 네. 그래서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교회 학교 사역이 참 중요하다.
0: 맞습니다.
1: 이분이 뭐 그 당시 다니면서 은혜도 받고 하셨겠지만
0: 네.
1: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딸이 전도했을 때에
0: 그렇죠.
1: 그 손을 잡고 교회 문턱을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교육기관을 이렇게 담당하잖아요.
1: 네.
0: 뭐 다 해봤거든요. 유치부부터 청년 대학부까지 다 해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1: 그러시구나. 예.
0: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계속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중간에 좀 이런 우여곡절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여기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딱 부를 때는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을 딱 되살리고 그때 만난 주님을 이렇게 새롭게 다시 만나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 기회들을 교회는
1: 네.
0: 많이 주어야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이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다 듣고 있더라고요.
0: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어리든 또 나이가 많든 하나님이 그 안에 딱 들어가시는 거니까 어렸을 때 만나면 더 그 인생 자체가 이제 주님과의 동행으로 이어지니까
1: 그럼요.
0: 좋죠.
1: 네. 자, 우리 6426님의 추억의 찬양인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본인을 교회로 이끌어준 직접적인
0: 네.
1: 계기가 되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싶어요.
0: 그렇습니다.
1: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0: 나의 갈 길 네. 다가도록 이렇게 힘차게 불러본 적 있으십니까?
1: 네, 정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
0: 예수님 인도하시니까.
1: 네,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0: 그렇죠. 힘찰 네. 수밖에 없죠. 다음에 우리 표광건 뭐 집사님, 네. 뭐 장로님이실 것 같은데 네. 방송사 한번 놀러 오시면
1: 그렇죠. 네.
0: 그 은혜 받은 얘기 좀 나누고
1: 좀 제대로 듣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 라떼 찬양 만나봅니다.
1: 네, 058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 나이 6살 때 불교를 섬기던 집에서 아버지가 전도를 받아 교회에 갔던
0: 와.
1: 기억에 야, 이 불교 집안에
0: 근데 불교 집안에서 그렇게 전도받아 가기가 쉽지 않은데
1: 예, 쉽지는 않은데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0: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죠. 예. 간섭하심이 아니면
1: 그렇습니다. 항상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 찬송을 평생 부르시고 우리 집 구역 예배 때는 꼭 부르시던 모습이 왜 그리 그립고 그리운지 돌아가신 지 50년이 넘었건만 저도 70을 향하니 아버지가 자꾸 그리워집니다.
0: 세상에.
1: 네,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이 찬송을 신청해 주셨네요.
0: 그렇게 불렀던 찬송이면 아마 나이 든 자녀들도 그 찬송을 많이 부를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어릴 때부터 불렀으니까.
1: 예, 이 사연을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네. 아버지가 이제 그립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미 천국 가셔서 안 계신 것 같은데 자기도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그 아버지가 자꾸 생각난다는 것은 아버지의 어떤 믿음의 유산 아니겠어요? 그 신앙의 선한 영향력이 자녀에게 이렇게 계속 네.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 집안을 예수 믿는 집안으로 그런 엄청난 사건이
0: 대단한 아버지세요.
1: 예, 진짜 가짜 신을 믿다가 참 신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그 자자손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 가정을 세웠다는 것은 정말 귀한 유산이죠.
0: 저는 특히나 네. 그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왔는데
1: 네.
0: 그 이 찬송을 좋아하셨다는 거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정말 믿음으로 받으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1: 맞습니다.
0: 거예요.
1: 네네.
0: 근데 사실 그게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거잖아요.
1: 그렇죠.
0: 뭐 날 위해 뭐 십자가 적겠어? 그러잖아요.
1: 믿음이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찬송.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완전히 받아들이

0: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을 좋아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여기 사연에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적이네요. 우리 집 구역 예배 때는 꼭 부르시던 모습이 왜 그리 그리운지. 그러니까 구역 예배라는 것은 이제 요즘은 좀 많이 이렇게 다양해졌지만 예전에 다 가정에
0: 그렇죠.
1: 방문해가지고 그 가정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할 때 이 찬송 불렀다는 거잖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 집은 예전에는 막 불교 믿고 막 이런 다른 신 생겼지. 우리는 무조건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 고백을 이 찬송을 늘 부르면서 했던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이렇게 딱 받아들이신 거 아니에요.
1: 그래요.
0: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아마 그래서 우리 0582님 70을 향해 가고 계신 우리 0582님도
1: 네.
0: 그 믿음을 잘 이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네, 자녀들에게도 이 찬송을 이제는 우리 0582님이 열심히 불러주셔야 합니다.
0: 네. 몇 대까지
1: 그렇죠.
0: 끝까지 네. 이 찬송이 믿음의 찬송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들어볼까요?
1: 네.

0: 오늘 라떼 찬양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웬 말인가 날 위하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1: 네.
0: 다음 주부터 서머 스페셜이고요.
1: 네.
0: 서머 스페셜이 끝나는 날 햇빛 쨍쨍한 날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은 찬양 뭐가 있을까를 네. 미리 알려드리면서 그때를 기대하면서 네. 여러분의 라떼 찬양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1: 네.
0: 0440님이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1: 찬송 나오자마자 출근 화장 중에 눈물이 터져서 멈추질 않네요. 잠깐이나마 회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세상에.
1: 예. 화장, 아이고, 있잖아. 예. 다시 하면 되죠.
0: 그럼요. 네. 다시 하면 됩니다. 물론 좀 뜨겠지만.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화장의 눈물 자국보다 은혜가 더 큰 그런
1: 뭐 비교할 수 없죠.
0: 네. 될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정리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나의 주님을 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0582님께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시네요.
1: 아.
0: 0582님이 문자 주셨는데
1: 그러네요.
0: 예.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요. 너무 감동입니다. 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더 감동을 받았고요.
1: 그렇습니다.
0: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감동을 받으셨답니다. 좋은 찬양, 은혜로운 찬양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햇빛 쨍쨍할 때 들으면 좋은
1: 쨍쨍 찬양.
0: 쨍쨍 찬양. 네. 지금부터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아, 한 달 조금 더 방학하고
1: 아쉽지만 예.
0: 목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빛나는 오늘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새롭게 이렇게 세 글자고요. 샵0981번으로 8시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1: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조호영 목사였습니다.

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마침내 굽어보시고 내 부르짖음 들어주셨다. 나를 시궁창에서 들어올리시고 진흙탕에서 끌어내셨다. 단단한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주께서 새로운 노래,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가르쳐 주셨다. 이를 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다.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대, 세상 사람들의 확실한 것을 등지고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대는 복이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쌓인 곳,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께 견줄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을 말하려 해도 금세 말문이 막히고 마니 지극히 크신 주님을 숫자나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께 그 무엇을 드리려 해도 주께서는 그런 거 바라지 않으십니다. 종교적인 모습, 경건한 모양새, 주께서는 그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주께서 나에 대해 쓰신 기록을 읽고서 나를 위해 베푸신 잔치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존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 회중에게 주님을 선포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도 아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길을 비밀로 하지 않았고 나 혼자 간직하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얼마나 철두철미한 분이신지 다 말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말하여 온 회중이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감추지 마소서.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진리뿐입니다. 시련이 한꺼번에 덮치고 무수한 죄악이 몰려와 나를 습격하니 내가 죄책에 사로잡혀 내 길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 죄악이 내 머리카락보다 많고 그 죄가 어찌나 무거운지 내 마음이 지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너그럽게 보시고 몸소 나서 주소서. 어서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 내 영혼을 낚아채려는 자들이 당황하여 고개를 떨구게 될 것입니다. 재미삼아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조롱과 창피를 당하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가차없이 야유와 조소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아 헤매는 이들, 그들은 노래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의 진면목을 아는 이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쉬지 않고 세상에 알리게 하소서. 나는 엉망진창입니다.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소서. 주께서는 그리하실 수 있고 그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40편 전해드렸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미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혼율이 신앙 고백을 하는 기독교인과 일반인과의 차이에서 기독교인의 이혼율이 1에서 1% 정도 더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청년 남녀의 혼전 동거와 결혼 후 남자들의 부인 폭행 수치도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임상목회대학원의 자료에서 가정폭력으로 입원한 여성 중 목회자 3호가 많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을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오늘을 중심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일상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혈과 육 그리고 썩을 것은 인생의 실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분파를 통하여서 교회의 주도권을 쥐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육신의 정욕적인 욕망이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자랑으로서의 은사였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과 썩어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놀라운 것을 보게 만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있는 사람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만듭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썩지 아니할 것과 변화된 내일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썩을 것, 죽을 것에 미련을 버리고 그런 것들을 뱃설물로 여기는 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삽니다. 때로는 공고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들고 삶에 지치게 됩니다. 때로는 관계 속에서 아파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은 똑같지만 아픔도 여전하지만 숨쉴 수 없는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서 주님의 실존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의 실제화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시대의 표상으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망이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사망이 없는 곳은 오직 한 군데 뿐인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은 감사함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0: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기독교의 시작점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에서 승리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믿음은 일상의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고 부활은 매일매일 직면하는 현재의 삶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담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됩시다. 우리를 경험하고 만나고 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는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990-6084, 지역번호 051-990-6084번 고신대학교 원목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는 현재 그 창원 한길교회 김민태 장로고요. 또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창원남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1: 극동방송국에서는 그 설명을 하자면 아주 역사가 오래고 긴데, 극동방송국이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 초창기에 함께 이렇게 설립에 관여했던 네 분 중에 한 명이고요. 그때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이 30년 세월입니다.
2: 30년의 시간 동안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1: 그 아무래도 이제 그 30년 전에는 우리 경남의 그 보급률이 4 내지 5%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그 긴요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극동방송국을 이렇게 경남에 세워야 되겠다고 그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중앙사와 이제 연결을 하면서 오고 가고 하면서 그 안에 이제 많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을 했고, 또 그렇게 저 일을 저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럴 때도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도회가 또 구성이 되었어요. 기도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또 떠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쁘고 이제 즐거운 일들은 결국 그거죠. 방송국에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고 기쁘고, 또 특히 더욱더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그 하나님께 써주셨다. 예, 그래서 함께 이 일에 동역하게 되셨다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또 그때 당시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제가 그리워요. 예, 거기 이제 네 분이 이제 같이 했었는데, 두 분은 이제 자꾸 하셨고, 한 분은 서울 가 계시고, 지금 이제 나만 혼자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들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데, 하여튼 전 과정이 저에게는 큰 추억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들이 극동방송국을 설립을 하면서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제 정관을 만들고 운영위원들을 그 구성을 하면서, 우리가 초창기에 이렇게 관여를 했다고 해서 어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앞장서지 말자. 이것만 하고 우리는 물러서자. 도와주고 후원하자. 지원하자. 예,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럼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그 약속은 제가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고, 특별히 이제 그 다른 지사에도 그 구성이 되었지만,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목회자 자문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또 전파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파 선교사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깨미 군단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 깨미 군단. 이분들이 정말 그 지대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분들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한다는 자체가 제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1: 그건 이제 뭐 딱 하나죠. 우리 극동방송의 이제 모토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표에도 나와 있듯이 복음 전파 70년, 경남 30년, 그리고 영원히. 예, 그래서 영원히 가기를 원하죠. 예, 영원히 가면서 또 그 안에 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간들로 삼고 싶다 하는 것이 앞으로 제 목표입니다. 전파 70년, 경남 3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7월 9일 목요일 신현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발대식은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6217-33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226-46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 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M 98.1,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불교의 역사관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회관이라 그렇게 말하죠.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 두 가지를 잘 칠중해서 돌기는 돌고 앞으로 가기는 가는데 이렇게 잘 나선 형처럼 그렇게 돌면서 한 목표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 직전에 있게 될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알곡이 곡간에 들어가기 전에 탈곡될 때에 그게 만약에 신경이 있어가지고 우리처럼 그렇게 아픔을 느낀다고 하면 그 곡식이 어떻게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깨어지고 막 벗겨지고 뭐 터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 알곡이 지금 뒤어진다고요. 천국에 알곡될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에 큰 환란을 당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환란이 올 때 아, 오리라고 한 환란이 오는구나 하고 깨닫고 잘 준비해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두 짐승을 통해서 성도들이 받을 환란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 잘 믿어야 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준비 잘해야 됩니다. 바로 믿고 준비해서 천국의 알곡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능동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적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국가 권력과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셋은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 것처럼 사탄의 삼위일체도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셋이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이 셋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삼위일체가 하는 첫째 일은 회방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말 자체가 그 의미가 대적자, 고소자, 고발자, 회방자라는 뜻입니다. 신약을 신약으로 이 그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어지면 이 사탄이 디아볼로스인데 그것도 헐뜯는 자, 비난자, 고발자. 사람 사이를 비난해서 회방해서 갈라놓거나 거짓을 통해서 남을 비난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나오는데 이 뱀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뱀인데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못 먹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은근히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 1장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천상 회의가 열리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천사도 사탄도 거기에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세상에서 이런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욥에게 복을 주시고 또 부자가 되게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욥의 소유물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물질에만 손대봐. 그래서 동방의 최고 부자의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의 열 자녀가 대풍에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몰살합니다. 그의 건강하던 몸들이 피부가 지금 물질이 나가지고 그저 만신창이 되어졌습니다. 아무도 지금 이렇게 이 마귀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그래도 하나님은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좋은 욥을 온전하다, 정직하다, 경건하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이런 칭찬받을 욥까지라도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비난합니다. 비난. 이게 사탄의 특성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도 보면 거기도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의제가 뭔가 하면 누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명 높은 아합을 꿰어가지고 저 길랏 라못 전투에 투입해가지고 그를 전쟁에서 죽게 할까. 이런 의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 한 영, 거짓말하는 영이 왕의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예언을 하게 해서 출전함으로 전쟁에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거 참 괜찮다. 그래, 그래 봐라. 그래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그 왕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넣어줘가지고 그걸 믿게 해가지고 그 압을 죽게 만듭니다. 하여튼 이 마귀 사탄은 남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습니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마귀뿐만 아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어디를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비난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비방하고 또 이런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는 하늘에 간 사람들뿐만 아니고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와 교회까지 가르친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런
짐승 즉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회방하는 일이에요.

11절에 보면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은 12장 9절에 보면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성령님을 닮았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오늘 욥을 칭찬하는 것처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깨끗하고 또 진실한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아멘이요, 아멘. 아멘이 뭡니까? 진실, 진실. 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 같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속한 자는 그의 아비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입에 있는 회방, 고발, 고소하는 이런 말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지언정 사탄을 닮은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아서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말, 사탄을 닮지 않으려는 그런 말 할 수 있는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꼭 예수님처럼 따라합니다. 그런데 전부 속임수로 따라합니다. 11절을 보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양같이 친근한 모습과는 달리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용처럼 말하는 모습은 하나님처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지만은 그 속에 거짓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기 위해서 이 거짓 그리스도는 땅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옛뱀 곧 마귀가 온 천하를 꾀기 위해서 속이고 비방하는 말을 했다는 것인데 사탄의 최초의 사역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아담과 하와로 이금 진리에서 돌아서게 하여서 마침내 선악을 따먹고 타락하게 하는 이것이 그래서 이 사역이 바로 이런 사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가장 처음 했던 일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진리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성도들을 믿음 생활에서 떨어지도록 자꾸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말, 이 거짓으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이런 말에 속지 아니하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받아요. 이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요, 땅의 짐승이 바다의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지만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어 짐승에게 경배했다. 이것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지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한 것과 똑같습니다. 땅의 짐승은 16장 13절 19장 2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불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에요. 거짓.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인을 칩니다. 이 내 것이라 하고 소유권을 주장해서 인을 치시는데 사탄도 인을 사탄도 표를 줘. 표를 이렇게 표를 합니다. 그것도 지금 따라하는데 전부 이거 사람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의 삼일째는 하는 일이 전부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이름 자체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애들 가운데서 애들도 상담을 해보면은 자기 애가 지나치게 거짓말을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가만히 보면 그 애 자체가 아니고 그 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악한 영, 이 사탄의 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애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애기 바라보고 나무라지 말고 보혈을 덮고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차단시켜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면 전혀 새로운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방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없는 것을 지어내는 것, 이것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내게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마음관리 잘하는 성도님 되어져서 정말 깨끗한
진실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하는 주된 사역이 뭔가.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그 첫째 짐승의 그 모양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경배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하는 일입니다.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 첫째 짐승은 적 그리스도로서 국가의 왕 대표자들입니다. 이런 적 그리스도인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을 신으로 섬기고 또 그를 본따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이것이 둘째 짐승의 역할입니다. 옛날의 황제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경배했습니다. 또 자기를 상징하는 동상을 세워 거기에 절함으로 자기가 경배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얼마나 큰 신상인가 하면 금으로 만드는데 30미터의 높은 이런 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을 절하도록 했습니다. 절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다 던져넣어서 죽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살아나서 참신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데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지금도 이북 같은 데서는 수만 개의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어제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북에는 김일성 동상이 몇 개나 되느냐? 뭐 너무 많아가지고 만 개가 넘어가지고 몇 개인지 지금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비방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게 합니다. 거짓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비난하여서 회방해서 싸우게 만듭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우상, 그 권력자를 우상으로 섬기게 만드는데 이런 이 둘째 짐승의 이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려고 하면 권력자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이 우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고 과학을 하나님처럼 믿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취미생활을 하나님처럼 하게 하고 향락을 술을 주님처럼 섬기게 만들고 도박과 외모지상주의로 살게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합니다. 이단을 믿게 만듭니다. 이런 이 거짓 선지자의 이런 이 유혹에 벗어나야만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섬기는 우상은 없습니까? 그 지금 이 둘째 짐승이 섬기도록 그렇게 만든다고요. 유혹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 죽여.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표가 뭡니까? 하나님도 인을 치십니다.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친 자 14만 4천 명이 나오고 14장 1절에는 14만 4천 명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4만 4천 명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도들의 이마나 손에 인을 치시는데 거짓 선지자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인을 칩니까? 우리나라에는 뭐 양, 염소 뭐 한두 마리 키우면 뭐 집을 떠날 일이 별로 없지만은 저 목장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는 그저 수백 마리씩 키우니까 거기 있던 양이 다른 집에 가서 거기에서 같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양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인은 자기의 쇠 도장에다가 불에 달구어서 자기 짐승들 그 가죽에다가 쥐익 하고 그렇게 도장을 치면 그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내 것이다. 내 소유품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옛날에는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요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80년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이제 뭐 전쟁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구라파에서는 전쟁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뭐 포탈이 모자라서 야단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전쟁이 평균 5년마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피한 병사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때 전쟁 노예들에게 도망치지 못하도록 노예의 주인이 자기의 쇠도장을 달구어서 살에 찢어가지고 이는 내 것이다 하고 지금 새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을 섬기는 종교에 의해 사제나 신도 중에 신을 향한 충성을 맹세하는 표시로 손목이나 이마에 표를 새기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서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내가 보호하고 내가 책임진다 하는 뜻으로 인을 치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을 따르는 이들이 인침을 받는 것은 짐승의 소유가 되고 짐승의 통제 아래 있다는 표였습니다. 짐승의 이 표가 뭡니까? 666이라고 했습니다. 666이 뭡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지금 있습니다. 고대에는 오늘 같은 이런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글자에다가 숫자를 부여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그 숫자를 집어넣었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기억, 니언, 티글, 리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기억에다가 기억은 1번이다, 니언은 2번이다, 티글은 3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가지고 그 숫자를 계산해서요. 이런 것을 게마트리아라 그렇게 하는데, 이 게마트리아로 계산해 보니까 네로가 666이라. 디투스도 마찬가지고, 시저로부터 베스파니아누스 황제까지 그 첫자를 다 따보니까 그것도 다 666이라. 히틀러도 666이라. 무솔린도 666이라.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하다가 최근에는 베리칩도 아마 660인 것 같다. 또 컴퓨터도 그런 것 같다. 별별 해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성령으로 일을 치시는 것처럼 사탄도 이것은 내 소유다 하고 이마에다가 손에 뭐 이마에 인을 치시는데 자기의 소유가 된 자에게 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에는 하나님이 인을 치시고 사탄의 소유가 된 자에게는 사탄이 그에게 표를 합니다. 나는 이마와 손에 누구의 인이 쳐져 있겠습니까? 누구의 표가 지금 내게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 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쳐졌을까? 내가 사탄을 닮아가서 사탄하는 짓을 내가 해가지고 사탄이 너는 내 거다 하고 내 이마나 이 손에 사탄의 짐승에 이런 표를 했을까?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았어. 이거 우리 사탄의 이 표 받으면 큰일 나요.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문자적으로 실제 저 그리스도가 이마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666을 다 찍는다고 하면 그게 뭐 지혜라는 일이 필요 없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아라. 뭔가 하면 짐승의 수는 곧 사람의 순이라. 이 말을 말하면 짐승은 사람이라는 이런 공식이 성립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666이 이 사람의 수고 짐승의 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이 짐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뭔가 하면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물질이라 뭐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양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이 되어버린다는 이 말은 바로 666 표가 쳐진다는 것인데, 성도들이 가장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은 영적인 우리 인간이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그게 666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이렇게 멀리해야 될 사상이 뭔가 하면 바로 유물론입니다. 우리 유물론에 있어서는 뭐 영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고 죽음 외에 삶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저 오직 오늘 물질로 많이 모든 삶을 다 평가하고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이것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짐승이 되면 바로 사람이 이런 하나님 없는 이런 유물론자가 되어집니다. 유물론의 대표가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천국과 내세를 포장하고 내일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하자 하는 이런 쾌락주의,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자에게 사탄은 너는 내 것이다 하고 666의 표를 찍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표가 찍혀져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인은 성령으로 지십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어져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아멘. 문제는 이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요? 매매를 할 수 없게 한답니다. 매매의 수단이 점점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물물 교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돈 같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매매해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폐, 우리가 쓰는 이 종이 돌아가서 썼습니다. 지금은 카드나 모바일로 씁니다. 이제 앞으로는 조금만 더 나가게 되어지면 하이패스처럼 말입니다. 우리 속에 카드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 지나가면 바로 계산되어 버리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저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표를 찍지 않는 그런 자에게 매매를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매매 못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던 자들은 길드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어서 정상적인 매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히틀러 시대는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허락하는 표가 없이는 교통도 매매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그리스도의 제국은 권력들을 통해서 상권과 경제권을 다 쥐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각오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히는 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고통을 각오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거짓인 자에게 아부하고 따라가고 666 표를 받게 되면 평안하고 그저 세상에 온갖 이런 안락한 삶을 누릴 수가 있지만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설 곳이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인데 그때도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지금부터 늘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런 각오가 되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어요. 어제도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다가 나온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자기가 우연하게 참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 너무 좋아서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믿게 되었어. 그래서 14명까지 되었답니다. 그런데 다 순교하고 2명밖에 안 남았어. 근데 자기도 지금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그 이슬람권에서 떠났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지. 거기 있었다면 지금도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친자는 그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휴거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축복을 주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을 볼까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감한다. 감한다. 그 환란의 날, 환란의 시간, 환란의 환경을 감한다고 얘기했어요. 감한다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과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셋의 특징은 회방합니다. 그리고 흉보입니다. 비방합니다. 고소합니다. 이름 자체가 바로 회방입니다. 전부 그

0: 거짓이 말합니다. 거짓이 아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에게 속한 자에게도 남을 비방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회방하고 거짓말하게 합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에게 짐승의 표를 찍게 해서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우리는 그 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지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극심한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오게 될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심받은 사람들은 보호하고 그 환란의 때를 넘어가도록 해준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굳건하게 지켜서 어떤 환란 가운데서라도 인내하고 환란에서 벗어나고 주님 오시는 날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알곡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244-2501번 부산 영락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한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건70년 경남산십년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달이 바뀐 것 뿐인데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이제 진짜 후반전이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스포츠 경기에